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다친 할아버지 돌보기.
1: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팔은 할머니 수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0: 우리 할아버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2: 엄청 많이 아프신 거야, 페파?
3: 아니야, 그냥 발등에 닻을 떨어뜨리신 거야.
4: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5: 맛있게 드세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4: 페파 왔구나. 왔어요, 여보. 수지도 왔네.
0: 수지는 간호사 되는 걸 좋아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잘 쉬셨어요?
4: 좋았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TV도 봤으니까.
0: 우와, 슈퍼 감자다!
5: 의사 선생님들이 페파 할아버지 보러 오셨어요.
6: 저는 북극곰

0: 의사인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밭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대요.
2: 그렇게 됐어요.
3: 붓기는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0: 이 정도면 회복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3: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2: 벌써요? 하지만 제 발은 아직 아픈걸요, 선생님. 제대로 걷는 건 아직 무리라고요.
0: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곧 나으실 거예요.
3: 집에 가면 옆에서 돌봐줄 분은 있나요?
1: 네!
3: 아, 간호사가 있으시네요.
1: 진짜 간호사는 아니에요.
3: 페파랑 수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겠니?
1: 그럼요. 저희 둘 돌보는 거 아주 잘해요.
3: 야, 잘 됐구나.
0: 당분간은 푹 쉬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으시거든.
2: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3: 가볍게 발을 움직여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0: 가실까요?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3: 너무 많이 걷지도 마시고요.
4: 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2: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은요.
0: 참, 얼린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발에 대면 붓기를 빼는데 좋아요.
1: 완두콩은 발에 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면 안 돼요?
0: 드셔도 상관은 없지.
1: 만세!
3: 제가 구급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5: 모두 이따 집에서 봐.
1: 구급차도 타보고 신난다.
6: 선생님, 수지한테 사이렌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3: 그건 좀 곤란해, 페파. 응급 상황일 때만 트는 거란다.
1: 와우, 어제 병원에 갈 땐 사이렌 틀고 갔어?
6: 응.
1: 어떤 소리가 났는데?
6: 어떤 거냐면 삐뽀 삐뽀 삐뽀 삐뽀.
7: 페파 할아버지가 페파 집에 오셨어요.
0: 어제 다친 발은 좀 어떠세요, 아빠?
2: 머리만 좀 아프지 많이 좋아졌어.
6: 저희가 금방 낫게 돌봐드릴게요.
1: 할아버지는 푹 쉬셔야 해요.
3: 걷기 힘들면 이 목발을 쓰세요.
6: 얼린 완두콩이 필요한데 아빠가 갖다 주실래요?
8: 그래.
6: 잘 됐네요. 오이치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1: 여기 물이요.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6: 운동도 하시고요.
1: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실래요?
6: 잘하셨어요.
8: 수건을 싸왔는데 어디에 쓰죠?
0: 발등에 대주면 붓기를 빼는데 좋대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2: 발이 베기는데 쿠션 하나만 놔주겠니?
6: 바로 갖고 올게요.
2: 고맙다.
7: 페파 할머니가 오셨네요.
5: 우와, 우리 영감 얼굴이 잘 챙겨줘서 아주 환해졌네.
6: 저랑 수지가 돌봤어요.
1: 잠깐, 너희 엄마는 왜 빼?
8: 나도 완두콩 가져왔는데.
5: 복도 많으시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6: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드셔도 된다 했는데.
5: 너희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6: 네, 할머니.
7: 페파와 수지는 다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페파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6: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
7: 오늘은 한여름에 태어난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1: 좀 덥지 않니?
6: 응, 나도.
9: 왜 겨울 외투를 입고 오라고 했지?
4: 우리가 가는 데는 외투가 꼭 필요하단다.
9: 팽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6: 나도 잘 몰라.
0: 깜짝 선물이라 아직은 비밀이야. 오!
9: 깜짝 선물!
7: 친구들이 탄 차가 스포츠 센터에 왔어요.
1: 여기는 왜 온 거지?
0: 다 왔어, 들어가자.
1: 여기 진짜로 춥다.
9: 저거 봐! 오!
7: 스포츠 센터에 들어와 보니 아이스링크가 있군요.
6: 저거 때문에 이렇게 추웠구나.
0: 맞아.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서 계속 춥게 해야 돼.
6: 우리 저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4: 더 좋은 걸 할 건데 우린 저기서 아이스하키를 할 거야.
9: 아이스하키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6: 아이스하키가 뭔데요?
9: 얼음 위에서 스틱을 들고 하는 게임이야.
0: 너희도 다 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게임할 친구?
10: 좋아요.
4: 스케이트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골라가.
6: 난 이게 좋아.
10: 발에 딱 맞는다.
0: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야 해.
4: 팔꿈치에도.
10: 오.
0: 어깨도 차야 해. 헬멧도 쓰고. 됐다. 이제 준비 끝났어.
10: 이러니까 너무 걷기 힘들어요.
0: 빙판에 올라가면 금방 괜찮아져.
4: 너희들 지금 펭귄 같아.
10: 비켜! 얘들아, 펭귄 나가신다!
0: 깜빡할 뻔했네. 스틱 하나씩 줄게.
10: 오, 감사합니다.
6: 내 스틱은 구부러졌어.
1: 원래 구부러진 거 맞아.
4: 아이스 하키 스틱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1: 알았어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6: 슈!
1: 슈!
4: 너희들 괜찮니?
0: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다 재미랍니다.
6: 어떡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10: 지금 말하는 누구야?
0: 미안. 얘들아, 넘어지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1: 어떻게 하는 건데요?
0: 먼저 팀을 둘로 나눠야 해.
1: 페파, 멀리, 제럴드, 나랑 한 팀이야.
6: 예! 데니!
1: 페드로, 레베카, 데니, 나랑 한 팀이야.
6: 예!
0: 이렇게 한 팀.
10: 공은 어디 있어요?
4: 공은 없어, 데니. 아이스하키에선 공 대신에 퍽이라는 걸 써.
0: 아이스하키의 목적은 이 퍽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거야. 골키퍼는 페니 엄마랑 내가 할 거야. 모두 게임할 준비 됐나요?
6: 네!
0: 좋아요.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6: 내가 칠게. 내가.
7: 움직이는 퍽을 치는 게 쉽지는 않죠.
10: 내가 칠게. 내가.
0: 안 돼.
1: 이번엔 나.
6: 야, 안 돼.
4: 너무 빠르다.
0: 뭐야. 볼을 넣어야 끝나지. 게임 안 할 거야?
10: 좋았어.
1: 안 돼.
0: 드디어 끝났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6: 완세!
0: 오늘 모두 잘했어.
1: 휴, 힘들긴 했지만 진짜로 재밌었어요.
0: 수고 많았어, 페니.
1: 우와, 내 생일 케이크가 하키 팝이야.
6: 생일 축하해, 페니.
7: 페니의 아이스 하키 생일 파티는 전부 다 좋아하는군요.
1: 제일 큰 그림.
7: 파파랑 친구들은 오늘 양 할머니랑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10: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4: 쇼핑몰에 가는 중이야.
11: 우리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4: 아니, 오늘은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야.
7: 여기는 미어캣 아저씨가 일하는 쇼핑몰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러 오셨나요?
4: 맞아요.
12: 알겠습니다. 차는 저 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4: 네네, 감사합니다.
12: 아니요, 주차장은 저쪽인데. 여기 계시네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장소예요.
6: 우와, 엄청 크다.
1: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나 봐.
12: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선 안에서만 그려주실래요? 밖으로는 안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4: 네, 뭐 노력은 해볼게요.
12: 그리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1: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할머니?
4: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리 와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래?
1: 난 예쁜 꽃을 그려야지.
10: 난 작은 새를 그려야지.
1: 나는 태양 그려야지.
4: 아주 멋지구나. 이제 이 그림을 큼직하게 그리면 돼.
1: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4: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지.
1: 정말 크다.
7: 수지 할머니가 프로젝터로 그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4: 이제 어디에 칠할지는 알겠지?
11: 근데요, 할머니.
10: 야!
9: 너무 높아서 우리 팔이 안 닿아요.
4: 저 미역캣 아저씨, 애들이 팔이 안 닿는데 받쳐줄 만한 게 있을까요?
12: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어, 됐어요. 에? 우린 그냥 이 막대 달린 긴 붓을 쓸게요.
12: 앞치마요, 앞치마를 하세요. 이러니까 좀 낫군요. 계속하시죠.
7: 몰리랑 에밀리, 파드로가 녹색 풀밭을 칠하고 있어요.
4: 미역캣 아저씨, 혹시 던질 수 있는 스펀지도 있을까요?
12: 던질 수 있는 스펀지요?
4: 됐어요, 여기 찾았어. 스펀지를 물감에 푹 담그고.
12: 어떡해.
10: 저러니까 진짜 꽃같다.
4: 그치?
1: 저희도 물감 묻힌 스펀지 던져도 돼요?
4: 여기서만 던져. 오늘은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내 말 맞죠, 미역캣 아저씨?
12: 네? 알았어요. 대신 오늘만이다. 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줄래?
7: 랜디랑 데니, 수지가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1: 근데요, 할머니. 풀밭 위는 어떻게 칠해요?
4: 미역캣 아저씨, 쭉쭉 늘어나는 줄은 없을까요? 아이들을 위로 슉 올려줄 건데요.
12: 뭘 하신다고요?
4: 아유, 됐어요. 찾았어.
12: 대체... 헬멧이요. 헬멧을 써야죠.
4: 하하, 좋았어. 이러니까 안전하고 좋네.
9: 이거 너무 좋다.
4: 물감은 여기에 있어.
7: 페퍼랑 제럴드가 하늘을 칠하고 있어요.
4: 아, 몸으로 그리는 그림 좋지.
9: 나 진짜 하늘 난다.
4: 오, 진짜 멋지구나.
13: 이쪽 벽이 훨씬 예뻐졌는데.
1: 저기 한 군데 빠졌는데 어떡해요?
4: 저기는 또 어떻게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나?
13: 페인트 대포는 이럴 때 쓰면 딱일 것 같은데.
12: 대포는 절대 안 돼요.
13: 안 되긴, 이미 달아놓은 걸 어떻게 안 쓰고 그냥 놔둬. 모두 비켜요.
1: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4: 맞아. 근데 여기 미역캣 아저씨가 없었으면 아마 못 그렸을걸.
12: 나는 덕분에 벽이 아주 환해졌네요.
4: 완벽해.
1: 깨끗 오리 경주.
7: 오늘은 강에서 플라스틱 오리로 경주를 하는 날입니다.
1: 오늘 경주에 오리 빌려줘서 고마워, 이비.
14: 다들 오리 꾸며 오셨죠? 어떤 오리가 누구 건지 알 수 있게요.
15: 네!
1: 저는 이비 오리의 빨간 목도리를 감았어요.
16: 제 오리는 간호사예요.
10: 제 오리는 해적이에요.
14: 알.
16: 공룡.
7: 조지 오리는 진짜 공룡처럼 생겼네요.
12: 내 오리에는 돛을 달았는데.
17: 난 프로펠러를 달았는데.
14: 안 돼요. 도치랑 프로펠러는 반칙이잖아요.
13: 그럼 이건...
14: 로켓 엔진도 안 되고요. 좋아요. 모두 주목. 오리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 다리에서 오리를 뚝 떨어뜨리면 강을 따라 쭉 내려가요. 바위가 있는 데를 지나고 통나무를 지나서 저 결승 다리 밑을 먼저 지나가는 오리가 이기는 거예요.
15: 완성!
14: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경주할 땐 아무도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리 아줌마만 빼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경주 시작!
16: 빨리 가야 돼! 이쪽이야!
14: 네! 황사 아저씨가 치고 나가서 1등!
13: 잘한다, 우리 오리!
14: 캔디 오리가 다시 앞질렀습니다.
16: 네, 저요!
14: 데니 오리가 바짝 추격하는데요.
10: 기다려, 금방 앞서줄게.
12: 잘한다!
14: 조지 오리 하느라!
1: 근데 네 오리는 어디 있어?
16: 내 오리는 이길 생각이 없는지 너무 느려. 뭐해, 간호사 오리야? 빨리 좀 가!
14: 바위로 가면서 페드로가 페퍼 할머니를 제치고 1등이 됐네요.
7: 카드로 오리는 카우보이 오리예요.
10: 1등! 우와, 안 돼!
9: 안 돼!
10: 미안, 페드로. 괜찮아. 이건 경주인데 뭐.
14: 와,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이제 섬을 돌아

0: 갑니다. 오, 페퍼가 치고 나오네요.
1: 우리가 이긴다, 이기.
2: 와, 우리 조지, 우리도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데.
1: 곤룡.
0: 오, 힘내라, 우리들, 힘내. 통나무까지 1등을 페퍼.
1: 잘한다, 우리 오리.
3: 페퍼 오리가 통나무에 걸렸네요.
1: 오, 반대.
3: 페퍼오리가 빠져나왔군요.
0: 별생성이 보입니다.
1: 오, 빨리, 오리야, 빨리.
0: 오늘 1등은 페퍼오리.
4: 만세!
1: 만세! 우리가 이겼다.
0: 잘했어, 페퍼. 페퍼, 네가 이겼어.
1: 네!
0: 상으로 반짝반짝 황금 트로피를 줄게.
1: 오, 이것봐, 이비. 우리가 이겼어.
4: 만세!
5: 레베카 이모,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6: 계속 가면 바다까지 가요?
0: 아니,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욕조에 있어야지.
2: 네, 맞아요. 집에 가져가서 다음 목욕할 때 쓰는 거죠.
5: 잘했어, 아기 오리야.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자, 오리야.
2: 오리 경주를 해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프네. 누구 도시락 먹을 친구?
3: 경주가 끝나고 다 함께 먹는 도시락보다 좋은 건 없죠.
1: 어? 오리 아줌마도 왔네?
2: 맞아. 소풍에 오리 아줌마가 빠지면 소풍이 아니지.
0: 오늘 강 쓰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5: 너도 이 상추 하나 먹을래? 너도 네 아기 오리 상추 하나 줄래, 이비? 이비가 그러는데 자기 오리는 배 안 고프대요.
3: 페퍼랑 이비는 오리 경주가 좋았어요. 오리 경주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0: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2: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헛, 이번엔 또 누구지?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해.

0: 나를 외쳤는데 왜 호빵이는 안 오는 거야?
1: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어? 사라졌다! 호빵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 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이 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요 소.
2: 아,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펄, 펄, 펄, 펄, 펄, 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말아.
1: 아, 진정해 사나요 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아 아니 그 난 사과 세포라고.
2: 진짜 사과 세포네.
1: 응.
2: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3: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2: 아, 사과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1: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2: 아 그건
1: 응.
2: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2: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0: 왔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0: 산화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5: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6: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5: 당연히 아삭아삭 캠!
1: 백틴 때문이지.
7: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6: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7: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6: 어떻게?
7: 이렇게.
8: 위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8: 네, 위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8: 쏜다, 쏜다!
7: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7: 위님, 백틴 용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오냐? 위산을 쏴주마.

0: 중남은이야. 해킹 용사!
1: 야! 해킹 젤리 젤리?
2: 어? 어이, 이 단단하던 해킹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1: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2: 오, 이 사과의 펙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1: 네! 펙틴 젤리 젤리! 펙틴 젤리 젤리!
3: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빗고야 말겠어!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1: 패킹 젤리 젤리! 패킹 젤리 젤리!
3: 세상에! 이렇게 그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꼬다!
4: 대장 세포님! 대장 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 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이, 대장 세포님!
3: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1: 패킹 젤리 젤리!
4: 대장 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패킹이에요.
3: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4: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3: 사과 패킹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4: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3: 그치! 이제 사과 패킨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4: 저도 신나요.
1: 해킹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5: 에라디아.
6: 대장 세포님, 저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5: 또동
7: 최고의 똥 완성요.
6: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3: 시연! 똥! 배출하십시오! 도둥! 똥! 나갑니다!
7: 이야! 오!
1: 패틴!
8: 에? 그냥 패틴이 아니라니까!
1: 아, 패틴 영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8: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1: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8: 당연하지.
1: 오, 사과 패팅 최고 딱지다.
8: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1: 아이. 얼른 가야겠다. 백설 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8: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핀 용사.
1: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9: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1: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9: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1: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9: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1: 똥! 잘 둘 수 있다는 말씀!
10: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9: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10: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1: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10: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0: 그럴까?
1: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 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0: 백설 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1: 여기요?

0: 전설의 가위맨 키위.
1: 아니요,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 C.
0: 비타민 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눈부셔.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꽃다가,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꽃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꽃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3: 응.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3: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예압!
0: 오!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1: 키위 왔습니다.
4: 키위야, 어서.
5: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1: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5: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1: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6: 저도 정말 행복해요.
7: 키위가 침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8: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7: 키위야, 반갑다.
3: 여기가 어딨지?
7: 어이구,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3: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9: 호떡이?
5: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3: 전설의 가위맨은

0: 찾아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1: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0: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2: 뭐라고?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3: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1: 내가 잘 안다니.
4: 비사, 비사.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5: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0: 뭐?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6: 아니 호떡이 뭐야?
7: 뭐지?
8: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7: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9: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7: 살려주세요!
1: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9: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0: 무섭게 생겼다.
1: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힙이다.
0: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9: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1: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9: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1: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10: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1: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1: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1: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이상, 이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1: 어?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4: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1: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5: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1: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파.

0: 트리토판, 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리토판.
3: 희희의 트리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켜.

0: 위님이 위험하다.
1: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2: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1: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2: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이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1: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2: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3: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4: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3: 위선! 위선!
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선!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이맨.
2: 휘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이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4: 왔구나.
2: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이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4: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이맨. 하,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1: 네, 걱정 마세요, 위님.
2: 네? 휘위디가 전설의 가이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이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1: 아, 나와라. 황금 가위!
2: 그게 황금 가위라고?
1: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2: 부!
1: 이겼다.
2: 어, 졌다.

0: 아들 부들부들부들.
1: 키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0: 나 소화 다 됐어요.
2: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0: 아, 예 알겠습니다.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3: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이겼다

0: 와,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원 안 됐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
4: 가위바위보.
5: 이겼다. 졌다.
4: 어제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4: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는.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최고 최고 꼭 갖고 말 거야.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할 준비 됐어?
1: 네!
2: 빙고 선물 돌리기 좋아. 릴라도.
0: 안 돼요. 패트, 음악 듣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3: 야, 당연하죠, 실라. 다들 준비됐니? 아저씨 이제 농감을 깨.
0: 패트, 안 돼요. 아이들 한 번씩 다 돌아가게 해야 돼요.
3: 네? 왜 그러죠?
4: 그래야 모두 선물을 받으니까요.
3: 어떻게 모두 받을 수 있죠? 선물은 하나만 있잖아요.
4: 아니요, 선물이 겹겹이 들어있어요.
3: 뭐라고요?
4: 그래서 모두 받는 거예요.
3: 이봐, 베디트, 방금 한 말 들었어?
5: 뭐 문제 있는 거야?
6: 음악 틀어주세요, 아빠.
3: 근데 내가 어렸을 땐 선물이 하나만...
1: 음악 틀어주세요!
3: 알아, 알아, 시작해. 하지만 이건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가 아니야.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선물 돌리기.
3: 좋았어, 여기서 멈춰.
2: 그거 팔찌잖아.
3: 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6: 여기서 멈췄어. 막대 사탕.
1: 와!
3: 알았어, 이번엔 릴라야. 멈춰. 아, 잘했어, 배트.
2: 릴라도 팔찌 받았잖아.
3: 근데 미씨, 선물 아직 못 받았어?
2: 네.
3: 알았어, 여기서 멈춰. 멈추라고 했어. 터치스크린 왜 이래. 멈춰.
6: 또 나야.
3: 안 돼. 그건 원래 미씨한테 멈추는 거야. 자, 다시 돌려줘.
6: 근데 뽕뽕 앞에 멈췄어요, 아저씨.
3: 이런. 난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풍선 다 불었어, 여보.
4: 고마워.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거의 끝났어.
3: 아, 그랬어? 아, 잠깐만. 혹시 겹겹마다 선물을 넣는 거야?
4: 당연하지.
3: 말도 안 돼. 난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선물 다 넣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가운데 큰 거 하나만 넣어줘. 한 명이 선물 받게.
4: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고?
3: 어쩔 수 없는 거지.
4: 여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3: 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반대.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라고.
4: 좋아. 그럼 알아서 잘해봐.
3: 걱정하지 마. 지켜보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테니까. 선물 돌리기 시작해볼까?
1: 네!
3: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거야, 얘들아. 엄청 재미있어. 시작! 잘 봐. 나 눈 감고 있어. 여기 버튼은 언제든 누를 수 있어요.
1: 축하해, 빙고!
2: 선물이 안 보여요.
3: 맞아. 선물 없어.
6: 다시 잘 찾아봐.
2: 아저씨, 선물 어딨어요?
3: 이제 알겠니? 새로운 놀이야. 가운데 큰 선물이 하나만 있어.
2: 네?
4: 네? 뭐라고요?
3: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지. 좋아, 시작해. 계속 돌려요.
2: 빙고 선물 없는 거예요?
3: 그래, 원래 선물 돌리기 놀이는 이런 거야. 이런. 괜찮아질 거야. 다시 계속 돌리는 거야.
6: 엄마!
3: 이제 멈춰!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야.
5: 지금은 80년대랑 달라, 패트.
3: 여보?
4: 나 쳐다보지 마, 여보.
3: 이런.
2: 아저씨, 선물 진짜 없는 거예요?
3: 그래, 알았어. 선물이야, 5달러. 여기, 너도 여기 있다. 모두 5달러 선물이야. 잠깐, 누가 20달러 좀 바꿔줘. 근데 잠깐.
6: 아빠, 진짜. 그거 내 선물이잖아요. 돌려주세요, 아빠.
3: 아들 많이 있잖아. 좀 나눠줘도 괜찮아.
4: 즐거웠어, 그랬지?
2: 네, 선물 돌리기 놀이 빼고요. 럭키 아빠 놀이 규칙이 싫어요.
4: 그래, 선물을 못 받으면 그렇지.
2: 네, 맞아요.
4: 다음엔 받을 거야. 좋아, 이게 다섯 번째 선물이고.
6: 엄마, 있잖아요.
0: 저리 가.
6: 왜요?
4: 내일 제스퍼 생일에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중이야.
6: 럭키 아빠 규칙대로 하면 안 돼요?
4: 가운데 선물 하나만 넣으라고?
6: 네, 이거만큼 멋진 선물이야.
4: 아들, 친구들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6: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제발요.
4: 선물 돌리기 놀이 시간이다.
2: 만세!
4: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스퍼가 럭키 아빠 규칙대로 선물 돌리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3: 그건 내 규칙이 아니야.
2: 정말요?
4: 그럼 재밌게 해볼까? 알았지?
2: 좋아요.
4: 그럼 시작.
2: 빙고 꺼자.
6: 괜찮아, 빙고. 계속 돌려.
2: 릴라 꺼자. 괜찮아, 릴라. 이거 헬리콥터잖아.
6: 우와, 거의 다 왔는데.
5: 빙고. 다음엔 받을 거야.
4: 선물 돌리기 놀이 할까?
1: 네.
6: 럭키 오빠 규칙대로 할 거야. 만세.
3: 방금 만세라고 했어?

0: 너무나 좋아요.
1: 맞아.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물 돌리기에서 이번에도 못 받았네.
0: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2: 정말이야?
0: 네. 릴라가 행복하면 빙고도 좋아요.
2: 어우, 빙고.
0: 다음엔 받을 거예요.
2: 우리 착한 딸 빙고. 선물 못 받아도 놀이를 즐겁게 할 줄 아네?

0: 블루이, 내일 선물 돌리기 놀이 어떻게 할까?
1: 아, 빙고가 정하도록 할게요.
2: 정말로? 고마워, 블루이 언니.
0: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빙고?
3: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됐어?
4: 네!
3: 내 생각엔 럭키 아빠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0: 오, 그렇지.
5: 아, 좋지. 감사합니다. 어떤 규칙으로 즐겨볼까, 블루이?
1: 빙고가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럭키 아빠 규칙대로 정한 거야? 기다려봐.
5: 빙고, 어떤 규칙대로 해도 난 진짜 괜찮아.
0: 아이들을 약하게 키운다면서 왜 그래?
5: 아, 잠깐.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볼까? 오, 예. 이 음악 신나는데?
4: 아저씨!
5: 맞다, 미안.
1: 없어.
4: 럭키 아빠.

0: 빙고, 괜찮아.
1: 기다려봐.
0: 독수리 약이다!
2: 좋아. 아빠의 날에 아빠 드릴 카드 만들자.
0: 빙고는 빨간색 카트, 무지개 카드 만들래.
2: 오, 좋은데?
3: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아빠, 나가세요!
3: 아우, 섭섭해. 아빠만 빼고 논다 이거지?
2: 그러면 블루이는 어떤 걸 만들까?
0: 아빠랑 블루이가 있는 완벽한 그림 그릴래요.
2: 완벽한 그림이라고?
0: 네. 근데 완벽한 게 무슨 뜻이죠? 빙고 알아!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거.
2: 그래, 맞아.
0: 근데 이번 이야기는 완벽해. 이건 완벽한 그림이 될 거예요. 아빠가 바로 냉장고 앞에 붙이실 거냐?
2: 완벽한 건 어려워, 블루.

0: 그건 힘들 것 같아.
1: 괜찮아요. 아, 삐뚤어졌잖아. 다시 할래. 완벽해야 하니까. 아빠랑 플루이가 뭐하고 있는 걸 그릴까요?
0: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 어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1: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좋아야 해요.
0: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1: 냉장고에 안 붙였잖아요.
0: 어, 그래, 그런 것 같네.
2: 아빠가 어떤 거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1: 어, 알겠어. 아빠 왔어라고 하실 때가 제일 좋아.
2: 어, 맞아.
3: 아빠 왔어요. 그래,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가 나타나면 모두 박수치고 이렇게 해. 우와! 아빠 오셨다! 좋아! 아빠 너무 멋져! 알았지?
4: 좋아요.
3: 좋아? 그럼 연습해볼까? 아빠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아줘!
0: 그거 보기 좋다, 블루이.
1: 간지럼 타는 건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2: 아빠가 블루이 언니 던지는 것 같아.
1: 어! 던지는 건 그릴 수 있어.
2: 어, 그럼 숨잡음 그리자.
0: 그리고 돼지는 짚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위험할 것 같은데.
3: 승차권.
2: 어, 네, 여기 있어요.
3: 딸깍. 승차권.
0: 어, 네, 물론이죠. 아, 어디에다 넣어뒀더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3: 승차권.
0: 어, 여기 있어요.
3: 딸깍, 잘 챙기세요. 승차권.
1: 승차권 없어요.
3: 승차권 없음.
0: 멋진데, 블루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2: 아빠는 놀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요.
1: 큰 소파를 그리는 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보기 좋은데?
2: 네, 근데 소파 같지는 않아요.
1: 작은 의자처럼 보여요.
2: 어, 아빠가 의자 놀이하는 거 그리자.
1: 아, 그래.
3: 아우, 이런. 아이들 돌보느라 내 다리가 피곤하네.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의자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어?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 와, 그래. 이 의자에 앉길 잘했어. 역시 좋은 선택이야. 너무 편한 것 같아.
0: 의자처럼 보이는데 이제 됐어.
2: 근데 블루이 언니가 안 보여.
1: 아, 원래 그리려던 그림에는 아빠랑 내가 있어야 돼.
0: 블루이, 괜찮아.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는 뭘 그려도 좋아하실 거야.
1: 그럼 이런 걸 그려도 좋아하실까요?
0: 그럼.
2: 이런 것도 좋아요?
0: 그래, 당연하지.
2: 정말요? 이것도?
0: 그래, 좋아. 아빠는 니들이 열심히 그린 걸 더 좋아하실 거야.
1: 그리고 완벽한 것도요?
0: 아니, 아니어도 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아빠랑 블루이가 같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려볼까?
2: 큰 소파도 없어야 하고 간지럼도 없는 거.
1: 던지는 건 괜찮아.
2: 부메랑!
0: 부메랑?
5: 그게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결국엔 내가 가졌죠.
3: 이런 귀찮은 부메랑이야. 부메랑 갖고 싶어요, 파이도?
5: 아니요, 저 부메랑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3: 아, 그럼 이 부메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냥 그 부메랑 던져버려요.
3: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부메랑 멀리 던져버려야겠다. 문제 해결 끝. 됐다! 저 부메랑 다신 볼일 없을 것 같아요.
5: 네, 멀리 던졌으니까요.
3: 아, 그게요. 저한테 날아올 게 뻔한데 제 이빨 진짜 튼튼하거든요. 모르겠네. 혹시 누구를 물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뭐야!
0: 이거 정말 멋진데?
2: 이제 부메랑처럼 그렸어.
0: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1: 모르겠어요. 그냥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0: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 혹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2: 엄마, 빙고가 그림 그렸어요.
0: 오, 우와!
2: 마음에 드세요?
0: 그래, 진짜 완벽해.
2: 만세!
0: 이건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다. 붙일 곳이 별로 없네. 여기 블루이 그림 위에 잠시만 붙여놓자. 오! 왔어, 블루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1: 괜찮아요.
0: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려워.
1: 그림 그리는 것도요.
0: 그래, 그림도 어려워. 근데 잠깐만, 아빠랑 놀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부딪히고 긁혔는지 생각해볼래?
3: 승차권 없음!
6: 괜찮아, 블루이?
1: 네, 무릎을 부딪혔어요.
3: 정말 귀찮은 부메랑이네!
1: 많아요.
0: 그리고 아빠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
3: 엄마한테 말하지 마.
0: 뭐라고?

0: 오빠 왔어요.
1: 나중에 다시 올게.
2: 그거 말고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0: 블루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2: 그래서 말인데 그림 그리는 건 어려워. 그치만
3: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2: 어?
3: 끝났다. 아빠의 날 축하해요.
0: 아우 고마워 얘들아. 우와 여기 그림들 좀 봐. 정말 멋진데?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네. 여기 전기요금 청구서는 떼고. 여기 완벽해.
4: 다 왔어요. 우린 남극을 모두 탐험해봤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5: 선장님, 배를 깨끗이 닦는 일 계속할 수 있어요?
4: 네, 다들 잘 들으세요. 이번 항해는 엄청 길고도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호주로 확실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6: 안돼!
4: 이제 누가...
7: 역시 집에 가야지.
4: 오, 엄마 오셨어. 안녕.
3: 근데 잠깐, 우리 이제 어떻게 호주로 돌아가지?
4: 제기 선장님 할 거야.
5: 뭐? 왜 나야?
4: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으니까.
5: 근데 호주로 가는 방법을 난 잘 몰라.
4: 그냥 그 방향으로 6주 동안 포기하지 말고 가.
3: 6주 동안?
5: 그 전에 우리 아빠가 오실 것 같은데.
8: 데리러 가, 데리러 가. 제기 학교에 데리러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제기를 데리고 와.
3: 아빠, 저기 표지판에 캥거루 그림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8: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9: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3: 고마워, 내비게이션.
8: 룰루,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겠지?
9: 잠시 후 100m 전방에서...
8: 아니, 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래? 안 돼.
3: 왜 그러세요?
8: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돼.
3: 안 돼.
8: 큰일 났는데. 제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3: 근데 왜요?
8: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 그리고 항상 내비게이션을 써서 그래. 이런. 이제 잭을 어떻게 데리러 가지?
3: 어떻게.
1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탐험가들.
3: 이제 어떻게 해요, 선장님?
5: 블루이, 아마 돛을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코,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러스티가 가르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산호초를 조심해야 돼.
3: 알았어?
4: 코코, 갈 시간이야.
3: 엄마가 오셨다.
5: 우와! 산호초와 부딪혔어.
3: 안 돼. 바다에 빠져버렸어.
5: 호주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랄게. 포기하지 마. 이거 큰일인데.
8: 이거 큰일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볼게.
3: 딸기다.
8: 저기요?
7: 올라.
8: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는데요.
7: 아들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3: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서 그런 거예요.
8: 네,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7: 저희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왔죠.
11: 배낭여행 중이에요.
8: 그렇군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7: 네, 여기요.
8: 고마워요.
7: 근데 여기선 안 터져요.
8: 이런.
7: 딸기 좀 드시겠어요?
3: 네, 좋아요.
5: 됐다, 다 고쳤어.
3: 잘했어요, 선장님.
5: 부족한 게 많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3: 안 돼! 거의 무너지게 잡혔어요! 인생 너무 짜요! 절대 포기하지 마!
8: 그냥 시간 낭비했네.
3: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8: 그래. 여기서 물어보자.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 아니죠?
12: 아니요.
8: 좋아요. 휴대폰 충전기 있으세요?
12: 전 휴대폰이 없어요.
8: 네? 없으세요?
12: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8: 이런.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어요.
12: 아들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3: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셔서.
8: 글래스 하우스 초등학교예요.
12: 여기서 거긴 엄청 멀어요.
8: 이런.
12: 제가 지도는 그려드릴 수 있어요.
8: 네. 지도요?
12: 근데 공짜로는 안 돼요.
8: 얼마예요?
12: 거기 딸기 하나면 돼요. 보세요. 여기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착할 거예요. 우후!
8: 좋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12: 아주 오래요.
8: 이런. 더 빠른 길은 없어요?
12: 지름길이 있기는 한데, 근데...
8: 근데 왜요?
12: 길에 풀이 좀 많아서 이런 곳을 달려본 적 없는...
8: 그러니까...
12: 도시에서 살죠?
8: 급하니까 지름길이나 알려주세요.
12: 그래요. 여기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요.
3: 아빠는 차가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8: 룰루.
12: 차는 더러워질 거예요.

0: 물건이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 배도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1: 어, 여기 있다. 여기가 지름길이야.
2: 더 깊은 그림 무슨 뜻이에요?
1: 이 길로 바퀴 네 개 쓸 수 있는 차는 갈 수 있대.
2: 우리 차 바퀴 네 개 쓰는 차예요?
1: 모든 바퀴를 다 쓸 수 있는 차.
2: 우리 차는 바퀴가 몇 개죠?
1: 네 개. 룰루, 딸기 바구니 꽉 잡고 있어. 흐르는 낮에!
0: 102번째 날이다. 나만 남았다. 육지도 안 보인다. 먹을 건 다 떨어졌다.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다.
3: 잘 놀고 있니, 잭?
0: 네, 선생님.
1: 오, 잘 달리는데. 좋아, 좋아. 꽉 잡은 열룰루 선생님.
0: 아니, 앵무새다. 앵무새다!
1: 아야, 아야!
2: 아까 완전히 더러워지고 있어요, 아빠.
1: 아, 정말 재밌었지?
2: 네. 근데 지도 위에 딸기잼이 묻었어요.
1: 걱정하지 마, 롤로.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0: 꿍! 육지다. 나 포기하지 않았어.
1: 잘했어, 아들.
0: 여기 호주 맞나요?
1: 그래, 맞아. 호주에 도착했단다.
2: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4: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2: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4: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징고, 그루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징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라고 했지만 징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징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라며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2: 아빠 잠깐만요.
4: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이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이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2: 또 읽어요!
4: 그만.
5: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판 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깡충깡충깡충깡충.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다! 치타다! 치타다! 치타다! 치타는 그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엄청 컸어요. 쿵! 과광! 쿵! 과광! 쿵! 과광! 쿵!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어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2: 오 안돼.
5: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샥 샥 샥 샥 샥.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달콤한 첫수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1: 시장님!
2: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3: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4: 난 토마토 스튜.
5: 난 파마산 토마토.
6: 난 토마토 샐러드.
3: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7: 난 토마토 너무 싫어.
8: 말도 안 돼.
1: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9: 뭐? 그건 미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10: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5: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7: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1: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10: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3: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5: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7: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0: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1: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2: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3: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4: 준비됐어.
3: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4: 기가 빌더 출동.
3: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1: 자, 출발!
6: 알았어, 아기.
1: 자,
6: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1: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2: 뭐야? 저기 봐.
3: 아,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2: 어? 후보와 두더지
0: 뱀짓이야.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0: 나는 못 갔을걸?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밀도?
1: 네!
0: 이제 넌 잡혔어, 포보!
2: 아니, 못 잡았거든. 낚시 파머탄 발사!

0: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야,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2: 우리 토마토 내놔.
0: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맞지?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해.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2: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3: 어?
1: 어?
3: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3: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3: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3: 전부 다!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4: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5: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4: 네? 무슨 일 있으세요?
5: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4: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5: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4: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6: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5: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

0: 내게 만져.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비가 출동.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1: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0: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2: 예!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보는 거야. 로봇 물고기 말이야.
2: 우리는 하나, 기다려 인호완수.
3: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4: 전 괜찮아요.
0: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5: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6: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7: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4: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3: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0: 야, 만세! 만세!
8: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7: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0: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3: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1: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1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0: 아싸!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1: 쭉쭉쭉쭉.

0: 조건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1: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0: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2: 버버와 두더지들이에요!
3: 버버샤유!
1: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4: 기가 들던 출동!
5: 출동 준비 완료!
6: 코키봇 변신 완료!
7: 마이키봇 변신 완료!
8: 레이봇 변신 완료!
1: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9: 나도 그러고 싶어.

0: 바보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코케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3: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4: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저버, 대체 왜 그런 거야?
5: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5: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4: 기가 길다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3: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0: 꼰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고마워, 포근아.
1: 짜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야!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 받을 시간이다.
1: 제발. 야!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0: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0: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4: 응? 됐다.
0: 자.
2: 해치,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0: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
2: 파이팅! 어,
3: 그만해.
2: 세나야! 어?
3: 아, 안녕.
2: 안녕? 학교 안 가?
5: 아, 가는 중이야. 가자.
1: 이 집이라고?
6: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1: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6: 있을까?
1: 난 모르지.
6: 한번 가볼게.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장.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으라차차차.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어?

0: 이건 뭐냐? 밀리리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호네 동네 쪽이야.
0: 녀석이다.
2: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3: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4: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3: 누가?
0: 왜?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4: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3: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해치다. 밖에 해치가 있어요.
1: 알았어.
2: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빌리비야? 아, 뭐냐? 어때? 뜨겁지? 업쇼! 버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빌리비! 뭐냐? 어, 이게 무슨 대포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으라차!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잠깐.
1: 무슨 소리지?
2: 아프다고.
3: 어이 없어.
1: 괜찮아?
4: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짜자! 뭐냥? 설마?
0: 안녕, 뭐냥?
5: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밀리야!
5: 얼레리요!
0: 꼴레리요!
6: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밀리리요!
1: 영화 아니에요?
6: 그럼 TV 드라마인가?
1: 어? 고마워, 포그날.
7: 윤호 왔니?
1: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7: 세나도 있었구나.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1: 한번 해봤어요.
7: 웬일로 청소를 다? 포그나?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8: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미용실에 간 둘이.
1: 몽실이가 예쁜 파마했구나.
2: 네, 예쁘죠?
0: 꼬불꼬불 국수같이 생겼다.
2: 꼬불꼬불 국수가 아니고 파마머리야. 파마는 머리를 돌돌 마는 멋진 헤어스타일이라고.

0: 왔습니다.
1: 우리 아가들 왔네. 오늘 유치원은 재밌었어?
2: 네. 오늘 유치원에 자요.
3: 엄마, 저도 파마하고 싶어요.
1: 파마? 갑자기 왜?
3: 저도 새로운 머리가 해보고 싶어서요.
1: 그러면 미용실을 가야겠는걸?
3: 미용실은 뭐하는 곳이에요?
1: 미용실은 멋지게 머리 모양을 바꿔주는 곳이란다.
3: 우와! 엄마, 빨리 미용실에 가요.
1: 그래, 그래. 자. 우와!
4: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
5: 안녕히 가세요.
4: 네.
5: 어머, 어서 오세요. 저희 미용실 처음이시죠?
1: 아, 그게...
3: 파마하고 싶어요.
5: 어머, 우리 귀여운 꼬마 숙녀가 오늘의 손님이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3: 네.
5: 자, 어떤 파마 머리를 해드릴까요?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아주 개성 넘치는 파마인데. 아니, 이건 어떠세요?
3: 예쁘긴 한데 저는 꼬불꼬불하고 찰랑찰랑한 파마가 하고 싶어요.
5: 아하, 웨이브 파마 말하는 거구나. 딱 어울리겠네요. 먼저 샴푸부터 들어갈게요. 자, 편하게 계세요.

0: 나 좀 봐. 손님, 파마 다 됐습니다. 짜잔! 어찌고꼬, 제가 한 파마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1: 다 된 거예요? 어머, 우리 둘이 너무 귀엽다.

0: 완전 뽀글뽀글 파마네.
1: 아니야 아니야, 파마 진짜 잘 어울려 둘이 누나.
0: 맞지? 어또 오세요?
2: 파마 머리가 아직 어색하구나, 우리 둘이.
1: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파마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2: 그래도 엄마가 볼 땐 정말 잘 어울리는데.
0: 맞아, 둘이야. 정말 예뻐.
1: 몰라.
2: 얘들아, 우리 유치원 갈 준비할까? 도리는 아직 안 내려왔네. 도리야, 유치원 가야지.
1: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아, 이거면 되겠다.
2: 두리야,
1: 저 준비 다 됐어요.
2: 어머, 두리야, 털모자 쓰고 유치원 가려고?
1: 네? 모자가 예뻐서요. 괜찮아요.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2: 많이 더울 텐데.
1: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어머, 둘이는 예쁜 털모자를 쓰고 왔구나. 근데 이제 체육 시간이라 벗는 게 어떨까?
1: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털모자라서 쓰고 있을래요. 우와, 체육 시간 기대된다. 너무 덥다.
3: 자, 여러분, 오늘은 장애물 이어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4: 예!
3: 자, 그럼 선수들은 출발선에 서주세요. 금메달은 우리 팀 거다.
5: 무슨 소리? 금메달은 우리 팀 거라고.
3: 선수, 제자리에.
6: 네, 두리야, 가자.

Thank you.

0: 왜 저러지?
1: 오늘 엄청 빠르더라.
2: 역전할 때 정말 멋졌어.
3: 맞아, 정말 멋있었어.
1: 최고였다니까. 그래, 그래.
4: 아, 조리야, 새로운 파마 머리 정말 예쁘다.
1: 정말? 응, 조리한테 정말 잘 어울려.
2: 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운데.
3: 조리야, 선생님은 우리 조리가 자신감을 갖고 웃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일 것 같은데.
1: 역시 웃으니까 더 예쁘다.
4: 맞아,
5: 맞아.
6: 엄마! 다녀왔습니다!
7: 우리 아가들 왔어. 둘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오늘 유치원에서 좋은 일 있었어?
8: 제가 이어달리기에서 이겼어요.
7: 우와, 정말? 우리 둘이 대단하네.
8: 그리고 이제는 털모자 안 쓰고 다닐 거예요.
7: 엄마는 둘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단다.
4: 엄마!
9: 엄마! 저희는요?
7: 당연히 우리 꺼병이들도.
9: 엄마!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란 꼭꼭 약속!
3: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화제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지의 진정한 용기.
1: 이런. 오지, 괜찮아?

0: 이건 블레이즈 볼트?
1: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0: 좋아, 해보자고!

0: 라이브! 이제 끝난 거겠지?
1: 루시우! 서둘러! 어서 퀀텀 에너지를 흡수하자!
0: 퀀텀 에너지 흡수!

0: 러시아. 정말 오랜만이군, 러시아.
1: 제무스?
0: 내 계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루시오? 괜찮아?
2: 그럼.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졸리는...
1: 루시오? 루시오, 정신 차려! 루시오!
3: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도 의식을 못 찾고 있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아직 감당할 힘이 부족하거든.
1: 더 빨리 도왔어야 했는데.
3: 오즈? 그건 그렇고... 엄마가 다이노스터가 되는 걸 반대하신다던데 허락은 받은 거니?
4: 당연하죠. 아마도요.
5: 다이노스터라고? 절대 안 돼! 그 워치는 중고거래로 넘기라니까.
6: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오즈랑 같이 이 도시를 지킬 거라고요.
5: 네가 도시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리면서. 그리고 오즈, 엄마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세탁기 돌려놓으라고 말했지?
4: 그랬죠.
5: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어떻게 도시를 지키겠다는 거야?
6: 오즈, 너희 엄마 너무하셔.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1: 엄만 왜 내가 하려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잠깐만! 너 다이노스터 스티븐 맞지?
7: 응? 그런데?
1: 고대 파충류인 메야사우루스를 퀀텀 다이노로 두고 있는 다이노스터잖아.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7: 예의 바른 신입이네? 누구랑은 아주 다르게 말이지. 이것도 다 인연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1: 정말이야?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7: 그러니까 다이노스터가 되기 위해 엄마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지?
1: 맞아. 엄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가게 일이나 도우래.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
7: 가게 일을 도우라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퀀텀 다이노 파워!
1: 잠깐만!
7: 다이노 슛 변신! 메야메야 탐 스트라이크!
1: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5: 갑자기 나타나서는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7: 감사 인사는 됐어요.
1: 안 돼!
7: 실수가 좀 있었네요. 괜찮으세요?
5: 지금 네 눈엔 내가 괜찮아 보이니?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아!
1: 응? 엄마! 진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7: 정확히는 친구가 아니라 오즈가 존경하는 다이노스터 선배죠.
5: 또 다이노스터 얘기야? 넌 다이노스터로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텐데.
1: 엄마!
8: 너도 도망쳐!
5: 오늘 장사는 다 틀린 것 같네.
7: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 스티븐이 공룡을 단번에 쓰러뜨리면 되니까요.
5: 뭐?
9: 야호! 됐네요! 다이노스터 이겨!
7: 우후! 메야메야 텅 스트라이크! 우와!
5: 절대로 용서 못해!
1: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5: 이 못된 녀석!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덩치 좀 크다고 누가 겁먹고 도망칠 줄 알아? 안 돼, 가게를 지켜야 해!
1: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5: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림도 없어! 썩 물러가!
1: 엄마, 자극하지 마세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쉐트 변신! 스테고 쉐트! 럭!
5: 오즈! 엄마가 다이노스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
1: 하지만 지금 엄마랑 가게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자, 덤벼!
5: 안 돼!
1: 이걸로 끝내주지! 스테고 쉴드! 스트라이크!
5: 오즈!

0: 미안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게는 됐어. 어서 도망치자.
1: 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낼게요. 우와, 좋았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0: 해냈구나.
1: 됐어!
0: 오즈.
2: 어,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0: 어? 아니야, 오즈. 잘했어. 너 제법 멋있더라. 다이너스터로 활동해도 좋아.
1: 정말이에요? 허락해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0: 대신 약속하렴. 항상 조심해야 해. 그리고 숙제 꼭 하고, 나가기 전에 세탁기도 돌리고, 여동생도 잘 돌보고.
1: 그럼요, 엄마. 제가 전부 다 할게요.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1: 어?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다.
1: 형!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5: 에단의 위험한 계약.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1: 너!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1: 뭐? 우리 형을 안다고? 형! 에릭 형! 내 말 들려? 형!
4: 네 목소린 들을 수 없다.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지.
1: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6: 루시오. 소장님, 루시오는 언제 깨어날까요?
7: 다친 데는 없으니 곧 씩씩하게 깨어날 거야. 루시오를 믿고 기다려보자꾸나. 시간이 늦었어. 집에 가보렴.
6: 네, 소장님. 루시오, 이제 그만 일어나.

0: 여기가 어디지? 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저건 설마 전설의 다이노스터? 잠깐! 멈춰! 멈추라니까! 에단?
1: 루시오.
2: 와! 깜짝 놀랐잖아! 루시오! 걱정 많이 했어.
0: 로디, 고마워. 여긴 어디야?
2: 전혀 기억 안 나? 카르노 타우루스랑 싸웠잖아.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오즈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0: 맞아. 그랬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루시오, 어디 가려고? 루시오, 천천히 가!
0: 이상한 꿈을 꿨어. 에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에단! 에단! 안에 있어?
2: 그냥 외출한 걸 거야.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
0: 에단! 괜찮은 거야?
2: 대체 왜 이러는 건데?
0: 로디, 이거 놔!
3: 누구? 루시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0: 에단!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3: 어?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진정해. 아무 일 없다고.
0: 실은 내가 이상한 꿈을 꿨거든. 아무 일 없다니 다행이다.
3: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볼게. 너도 집에 가야지?
0: 그래, 가야지. 학교에서 보자, 에단.
3: 나 원참.
4: 다이노시트 변신!
0: 에단?
2: 왜 그래, 루시오?
0: 느껴져.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에단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2: 뭐?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루시오!
0: 왜 하필 지금이야? 그만둬!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루시우, 공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1: 알았어. 어때, 야구르지? 나 잡아봐라, 이쪽이 지롱. 그래, 이쪽이야, 따라잡아봐. 어디 한번 잡아봐. 와, 찾았다. 저기가 좋겠어. 너무 느리잖아. 이려, 더 빨리. 내 저 킥.

0: 잡겠지롱. 완전 드림보래요. 자,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정. 이건 좀 아프네. 아야. 자, 잠깐. 안 돼, 하지 마!
1: 루시오, 한 번만 더 공격당하면 슈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꼼짝도 안 해! 그, 힘이 너무 강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새로운 다이노스토? 위험해!
2: 섀도우 스피어! 이제 끝내주마. 섀도우 볼트 스피어!
0: 그만해! 아파서 힘들어 하잖아!
2: 시끄러워. 지금 날 막으려고 한 거야?
0: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 반응이 이상하고 너희가 늘 해오던 일 아닌가?
0: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공룡이 불쌍하지도 않아?
2: 감히 날 방해할 생각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0: 해보자고!
2: 섀도우 스피어!
0: 랩터 스파이크!
2: 다른 것 빼곤 별거.
0: 굿! 저 다이브!
2: 소용없어! 섀도우 쇼크!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니 놀랍고. 이제 끝내주지.
1: 루시오! 정신 차려! 어서 피해야 해!
3: 멈춰! 다이노스터 규칙 제8조! 배틀이 끝난 후에는 상대를 공격해선 안 된다! 근데 넌 누구야?
4: 이대로 계속 싸우면 슈트가 망가질지도 모른다!
2: 운 좋은 줄 알아.
3: 거기서! 어? 사라졌잖아.
0: 데비.
3: 루시오! 너 괜찮아?
0: 네가 제때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그보다 방금 그 검은 다이노스터는 누구였어?
0: 나도 모르겠어. 오늘 처음 보는 녀석인데 왠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예감이 너무 안 좋아.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크림 크림.
1: 타요와 봉봉이 공항에 놀러 왔어요.
2: 타요, 오늘 공항 친구들도 다 만난다고 했지?
0: 응, 친구들이 직접 공항 구경도 시켜줄 거야.
2: 정말 기대돼.
0: 어? 토잉!
2: 토잉?
0: 어? 못 들었나? 따라가 볼까?
2: 응?
3: 토잉, 끝나면 여기도 어? 부탁해.
4: 알았어.
0: 엄청 바빠 보이네.
2: 타요, 타요, 저기! 어?
0: 타고잖아.
2: 멋지다.
3: 타고, 수고했어. 여기서 잠깐 기다려.
0: 타고!
5: 어?
0: 안녕하세요.
5: 타요, 안녕.
0: 이 친구 잘
2: 봉봉이에요. 방금 착륙하는 거 진짜 멋졌어요.
5: 그랬니? 반가워, 봉봉.
0: 지난번에 함께 공항 구경을 오겠다고 말했던 아기 차예요.
5: 아, 오늘이 그날이었나? 그런데 어쩌지? 오늘은 다들 바빠서 어? 구경을 시켜주기 어려울 것 같아.
2: 네?
6: 타요? 정말 타요였네. 아침 잘 됐다.
0: 뭐가요?
6: 여객 터미널에 승객이 많아서 램프 버스가 부족했거든. 잠깐 도와줄 수 있겠니?
0: 하지만 그럼 봉봉이 공항 구경을 못해서.
5: 이를 어쩌지? 아, 공항 구경을 뭐? 도와줄 비행기 친구가 하나 있어.
2: 비행기 친구? 큰 여객기? 아니면 화물기? 아니, 최신형 비행기였으면 좋겠다. 기대돼.
5: 윙!
0: 어?
5: 얼마 전에 공항에 와서 비행 연습 중인 꼬마 비행기야.
7: 아, 안녕. 난 윙이라고 해.
2: 엄청 작잖아.
0: 아,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2: 나는 봉봉.
7: 어, 안녕.
0: 그럼 난 여객 터미널에 갔다 올게. 그때까지 구경 잘하고 있어.
6: 이쪽이야.
3: 타고, 이륙 시간 다 됐어.
5: 응. 윙, 잘 부탁해.
7: 네.
1: 이런, 타요와 친구들이 봉봉과 윙만 남겨놓고 모두 가버렸어요.
7: 내가 마음에 안 드나?
8: 바쁘다, 바빠.
2: 공항에도 버스가 있구나.
7: 아, 램프 버스야.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을 여객 터미널로 데려다줘. 타요가 그 일을 도와주러 간 거야.
2: 여객 터미널?
7: 응. 저기 승객들이 들어가는 곳 보이지? 저기가 여객 터미널이야. 저길 지나야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2: 그렇구나. 어? 저거 바퀴? 비행기에도 바퀴가 있네?
7: 비행기도 공항 안에서는 바퀴로 다녀.
2: 날개가 있는데 왜?
7: 아, 그건... 저기 봐! 공중에 뜨기 전까지는 저렇게 바퀴로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야 더 잘 날아오를 수 있거든.
2: 아, 그렇구나. 근데 바퀴가 엄청 작다.
7: 절대 작지 않아. 비행기가 커서 작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퀴가 엄청 많지? 바퀴가 10개도 넘는 비행기도 있어.
2: 와, 봉봉은 4개밖에 없는데. 윙은 모르는 게 없다.
7: 내가 그런가?
2: 그런데 비행기는 배워야 할 게 엄청 많은가 봐. 윙이 아직도 연습 중이라니.
7: 아,
2: 윙은 연습

0: 비 끝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1: 나는 빠르게 날 수도 있고 빙도 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뭘 할지 생각 중이야.
0: 역시 대단해. 이 비행기들은 카고랑 조금 달라 보여.
1: 버스처럼 사람들을 태우는 여객기야. 저길 봐.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승객들이야.
0: 나도 가보고 싶다. 아, 그럼 윙도 외국에 가봤어?
1: 나는...
2: 어떡하지?
3: 큰일이네.
0: 어? 무슨 일이지? 어. 우리도 가보자.
1: 어, 봉봉.
4: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5: 그럼 누가 대신 승객을 태우지?
0: 저요!
2: 어? 어?
0: 저도 승객을 태울 수 있어요.
4: 승객을 태우고 나는 건 우리 같은 비행기만 할 수 있단다.
0: 아하하. 아, 그럼 윙은 할 수 있겠다. 윙이 아까 빠르게 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1: 그건... 그런데...
4: 윙은 크기가 작아서 승객을 많이 태우긴 힘들 것 같아.
0: 아, 그렇구나.
1: 네.
0: 여기는 화물창고, 맞지?
1: 응.
0: 어? 허그다! 허그!
1: 봉봉, 같이 가!
6: 봉봉이랑 윙이구나.
1: 안녕하세요.
0: 허그, 우리랑 같이 놀아요.
6: 미안, 아직 화물이 많이 남아서.
0: 윙이 좀 도와주면 안 돼? 윙은 힘이 세니까 화물도 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6: 윙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없는 데다 날개 때문에 화물창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0: 아, 그렇구나. 그럼 봉봉이 할래요. 전 자동차잖아요.
6: 네가 옮기기엔 너무 무거울걸?
0: 그런가?
6: 다음에 작은 화물이 있을 때 도와줘.
0: 네. 어디 구경시켜줄 거야? 윙!
1: 난 활주로로 갈 거야.
0: 활주로? 우와! 활주로에는 또 뭐가 있는데?
1: 활주로에 자동차는 못 들어가거든? 아. 난 이제부터 비행 연습을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

0: 사실 봉봉이 잘못한 건 없는데.
1: 윙은 크기가 작아서 승객을 많이 태우기는 힘들 것 같아.
2: 윙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없는 데다 날개 때문에 화물 창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0: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0: 연결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자. 윙!
1: 웅봉? 웅봉, 아깐 내가 미안해.
2: 윙! 저거 어떻게 한 거야?
1: 응? 뭐가? 저거? 내가 날면 항상 생기는 건데.
2: 윙은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1: 하늘에 그림을?
2: 역시 윙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
1: 특별한 능력? 어? 우와, 저게 내가 하늘에 그린 그림.
2: 윙! 윙! 또 뭐 그릴 수 있어?
1: 어? 글쎄.
3: 뭔가? 윙!
2: 아, 타영!
3: 공항 구경 잘했어?
2: 응! 오늘 윙이 다 구경시켜줬어.
3: 재밌었겠다. 나는 하루 종일 승객을 태우느라 피곤해.
2: 그랬구나. 아, 타요, 저기 봐. 윙이 하늘에 그림 그렸다.

0: 그림?
1: 우와! 어때? 멋지지?
0: 응! 저런 거 처음 봐!
1: 어? 사라진다!
0: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그래! 그거야!
1: 응? 윙!
0: 어? 윙! 어디 가?
2: 아, 이제 쉬어야겠다. 그런데 다들 어디 갔지?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해?
0: 윙이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2: 하늘에 그림?
0: 야호!
2: 오!
1: 타고도 윙처럼 그림 그릴 수 있어요?
2: 글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1: 그럼 윙은 엄청 대단한 거네요.
3: 정말 잘 그린다.
1: 저거 나잖아.
0: 잘 봤어.
3: 최고야.
0: 정말 멋진 쇼였어.
1: 역시 최고야.
4: 참, 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1: 어?
4: 하늘을 날며 멋진 그림을 그려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행쇼를 하는 비행기가 될 거야.
1: 봉봉이 응원할게. 그 대신 내 그림은 맨날 그려주기다.
5: 윙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다행이네요. 앞으로 멋진 비행쇼 기대할게요, 윙.
0: 울리의 숨바꼭질.
6: 찾았다.
7: 울리님 정말 잘 찾네요.
8: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6: 맨날 숨는 곳이 똑같아서 그렇지.
7: 이번에는 제가 순례할게요. 하나, 둘,
6: 어디 숨지?
7: 셋, 넷.
6: 여기도, 저기도, 저기까지 다 숨었던 곳이잖아. 아빠!
9: 새로운 임무가 생겼으니 둘 다 출동 준비해.
7: 네!
6: 그럼 난 또 혼자 놀아요.
9: 울리, 언제까지 애처럼 놀기만 할 거냐?
6: 난 그냥...
9: 아이고.
6: 공주님도 있네. 재밌겠다. 이건 지구? 여긴 어디지?
1: 찾았다.
6: 타요랑 녹이네.
1: 아,
6: 이거라면 좋았어.
10: 내가 제일 먼저 든 키다니.
1: 찾기 너무 쉽던데. 어? 오늘은 운이 좋네. 찾았다.
0: 타요, 놀랐잖아.
10: 아니, 부수염이 아주 멋있는데.
1: 뭐?
10: 왜? 잘 어울렸는데.
1: 자, 그럼 이제 간이만 남았지? 어디에 숨었지? 어디에... 어, 저기 있다! 딱 들켰어! 간이! 울리!
10: 울리,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6: 그게...
10: 어쩌지? 같이 놀고 싶어서 왔다고 하기는 좀...
6: 아! 정찰! 정찰하러 온 거야!
10: 정찰?
6: 그래! 지구 정찰! 여기가 훈련장이군.
1: 뭐? 훈련장?

0: 빠르게 출동 준비 연습도 하고 와! 탈출 연습도 하는 훈련장 맞지?
1: 훌리, 여기는 놀이터야.
0: 놀이터?
1: 친구들이랑 미끄럼틀도 타고 숨바꼭질도 하는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울리, 우리랑 숨바꼭질 안 할래?
2: 그래.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0: 나도 같이?
2: 그럼 시작한다. 이번엔 내가 술래지. 하나, 둘, 셋.
0: 신난다.
2: 어디 숨을까?
3: 이 퍼즐 울리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블리님께서 직접 주시지 왜 제게? 뭐야? 왜 그래? 저건 블리님! 여기로 와보세요! 울리님이!
4: 왜 소란 대리냐? 아니! 저건 울리잖아!
3: 블리님이 왜 지구에...
5: 어떡할까요, 블리님?
4: 어떡하긴! 당장 가서 울리를 데려와! 울리.
1: 꼬마 버스 타요!
2: 자, 이제 찾는다. 숨바꼭질의 신 로기님이 다 찾아주마. 타요, 너지? 분명 이쪽에서 들렸는데.
5: 숨어!
2: 찾았다! 없잖아. 다니, 여기서 뭐해?
1: 놀랐잖아, 로기!
3: 저기 울리님이다!
5: 어디? 정말이네?
3: 얼른 가자!
1: 뭐지? 휴, 들킨 줄 알았네.
2: 찾았다! 아니, 너무 잘 보이는데 숨은 거 아니야?
3: 울리님이 아니었어!
2: 아하! 2층에 누가 있을까요? 찾았다! 유후! 이제 울리만 남았지?
5: 울리님 찾았어?
3: 아니...
2: 아무리 찾아도 울리가 안 보여.
1: 아무도 못 찾은 거지. 혹시 먼저 돌아간 거 아니야?
6: 설마...
1: 짠! 울리!
2: 뭐야, 울리 있었어?
1: 나는 건 반칙이지.
0: 억울하면 너희도 나처럼 날면 되잖아.
3: 울리!
1: 울리의 부하들?
0: 여긴 어떻게 알고...
5: 울리님, 당장 돌아가야 해요.
3: 울리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
1: 아빠가...
0: 어떡하지...
2: 뭐야, 정찰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야?
6: 그럼 왜...
1: 우리랑 숨바꼭질 안 할래?
0: 나도 같이...
6: 혹시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1: 잠깐만요! 타요!
3: 뭐냐?
1: 울리는 지금 우리랑 놀고 있거든요.
3: 울리님은 여기서 너희랑 놀 시간 같은 거 없어.
5: 당장 돌아가셔야 한다고.
0: 싫어! 난 더 놀고 싶단 말이야.
5: 울리님, 그러다 저희까지 혼난다고요.
3: 그러지 마시고 어서.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술래잡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울리는 우리랑 더 놀고, 만약 우리가 지면 울리를 데리고 가도 돼요.
3: 좋아! 그쯤은 시도 좀 먹기지.
1: 하요, 어쩌려고.
7: 걱정 마, 우리만 믿어. 먼저 술래를 해주세요.
3: 그래!
7: 시작!
3: 시작한 거야?

0: 저기 군 잡았다.
1: 속았지. 나도 잡아보시지.
0: 우리님 저 녀석들이.
1: 여기지롱.
2: 난 그냥.
1: 올리는.
0: 잡았다.
1: 어쩌냐? 또 피했네. 잡아보시지.
2: 여기야, 나 잡아.
0: 야, 어서 가서 안 잡고 뭐해?
3: 아, 지쳐서 움직일 힘도 없어.
0: 올리. 울리님, 안 그래도 막 울리님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2: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 안 하고 나온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집에 혼자 있는 건 이제 싫어요.
4: 울리,
2: 저 친구들과 같이 더 놀고 싶어요.
0: 알겠다.
2: 어?
0: 대신 늦지 않게 들어와야 한다.
2: 네, 꼭 그럴게요.
1: 잘된다, 블리.
3: 저 블리님, 그럼 저희도 같이 놀다가.
0: 너희는 당장 돌아와.
1: 다음에 뭐하고 놀까?
2: 우리 차고지에도 가볼래?
1: 남산에도 가보자.
2: 아빠.
0: 에?
2: 고마워요.
1: 그럼 갈까?
5: 차고지로 출발!
2: 거긴 또 어디야?
1: 가보면 알아.
6: 울리도 분명 좋아할 거야.
7: 울리와 아빠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에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0: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임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뭐 세뱃돈?
0: 들어가자.
1: 아, 후배님 뭐 했을라나? 도착했을라나 모르겠네.
2: 안녕하세요.
3: 어? 어서오세요. 여기야.
1: 아, 있네. 아,
3: 좋은 자리를 또 어허. 해놨지.
1: 아이고.
3: 좋은 자리를 했어요.
1: 아니, 1등으로
3: 또 오셨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 홍윤아.
4: 해피니어.
0: 해피니어.
3: 다들 동네에서 해종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아,
3: 왕십리의 태양, 분당의 태양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오빠는 어디 갔어?
3: 아, 나는, 아, 네, 진짜 아주 미쳐버린, 아, 최고의 플레이스가 있어, 우리 동네.
0: 그래, 아, 우리 동네도 있어.
3: 우리 동네가 짱이야, 야.
0: 아니야, 우리 동네가 짱이야.
3: 비비지 마, 뭔 소리야.
0: 아니야. 우리 야경도 끝내주고.
3: 진짜 보면은,
0: 너. 햇빛도 다 끝내줘. 아, 이따가 재영이 오면 얘기하자.
3: 너 당장 동작구로 전입 신고한다. 너 보면은
0: 아, 아니, 세상에 아니, 오빠가 성동구로 전입 신고한다.
1: 아니, 서울에 해 맛집이 어디 있어?
0: 해 맛집 있어.
1: 어디?
0: 아, 있어. 이따 얘기해 줄게.
2: 예뻐지지 않았니?
3: 우리 매주 보잖아.
1: 같이 왜 대답을 안 해? 더 예뻐지지 않았니?
0: 예뻐. 예, 예, 예뻐. 어, 재영아.
3: 나 예뻐.
0: 어, 재영아.
3: 야, 왜 이렇게 진짜. 피곤해?
0: 아니,
3: 이렇게.
0: 너 너무 힘들고요.
1: 연차 됐다 그래가지고 기차.
5: 어, 기차 타고 왔지.
1: 어. 잘 왔어?
5: 어.
3: 야, 너 울산에 태양 찍어 왔어?
5: 아, 그럼.
3: 아, 그래?
5: 너
3: 아,
5: 알아?
3: 뭐?
5: 우리 전국에서 일출 시간 제일 빠른 시간 어디야?
3: 어디야?
1: 일출 시간?
3: 독도겠지.
0: 청동진!
3: 독도, 독도! 아.
0: 어, 왠지 이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울산인가 본데?
5: 아예 언턴이네요. 바로 울산에서 간절골이야.
3: 간절골?
0: 어, 간절골.
3: 간절골?
5: 응. 일출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야. 아. 제일 먼저 해가 뜨는데 거기.
6: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울산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제일 해가 뜨는 시간이 빠른 시간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이기도 하고 간절곳. 와, 예쁘죠? 이거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입니다. 와, 좋다. 소원을 빌었을 때, 그때 해 보러 갔을 때는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올림픽이라는 것보다 아, 저희가 에필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림픽 종목이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 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잠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잠자고 가자. 가서 이제 엄청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왔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엄청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절하거나 뭐 역허가 생기면 항상 여기 온 것 같아요. 간절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체통입니다. 좀 더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0: 자, 짜잔.
1: 사실 제가 집 앞에서는 바닷가 근처에요, 다. 물론 이제 30분 이상은 좀 가야 되는 동생이긴 한데, 거기서 왜 갔냐면 경고 중에서 온타.
0: 멍 때리게 되네요. 여기 바다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들려요. 야,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발사했고 2026년도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우수도 하고 개인 메달도 따면 좋겠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 건강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이제 완전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다도 이제 반사가 돼서 비치기 시작하고요.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서 뒤돌아보면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역시 기다림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현실감이 엄청 좋다는 그런 반들. 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자, 항상 잘 부탁하고, 예,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씨가 율동공원이라는 데인데.
1: 아, 네. 율동? 우리 정인이가 율동 또 한 번
0: 가서 이제 막 가면 이상한데 다 율동을 막 했다고 해? 율동을 하고 있어.
1: 그래서 율동이야?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러면서.
1: 그래서 율동이야?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이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거가지고 생각적으로 잡지 그래서 율동공원에 갈 거거든요.

0: 맞아서 일출을 보러 또 저희 동네 일출 맛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율동공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
1: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혼자서 또 공원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0: 이따 내려올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돌계단들, 이런 게 시각장애인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근데 율동공원이 사실 그 시각장애인분들도 산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처럼 지팡이 고양 하시는 분 같고, 강아지랑 안내견이랑 산책을 하셔가지고.
2: 넓은 호수 좀 보세요, 여러분.
3: 새해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2: 광활한 제품 같은 이 호수를 보시네요.
0: 해면은 근데 어디서 보시나요?
4: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기억이 바닷가 여행 갔을 때 부모님하고 일출 보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구름이 깔려 있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약간 제 눈에는 구름이 막 보이진 않는데 흐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5: 해였더라 해였더라 이렇게 일찍 나온 적이 없는데.
2: 어? 오리 소리!
3: 아니요, 내가 그 유명한 세비고의 정인이라고 해. 2026년 잘 될 것 같니, 얘들아?
2: 잘 될 것 같다고.
3: 이 앞에는 이 친구가.
2: 하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오! 59분이래요.
4: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그럼 내가 일출을 볼 수 있을까?
2: 왜 못 찾아?
4: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비고가 시즌4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으로는 못 보더라도 온 몸으로 이런 경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저한테. 그래도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우리 세비고 멤버들에게 보내줘야지.
0: 아, 동생들아. 이 언니가.
2: 카메라 켜줘.
1: 날은 좀 밝아졌는데 해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생들이 눈이 보인다면 이 영상 안에서 해를 좀 찾아주세요. 어딨지? 진짜.
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출 보러 출발할 겁니다. 아직 해는 안 떴고요. 해가 뜨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뜬 것 같죠? 빨리 가야겠어요. 오늘 미션은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뭔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위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입니다. 근방 사시는 분들은 다 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야경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일출도 볼 수 있다.
7: 다이어트 할 때 그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러닝을 많이 뛰었었는데 거기까지 항상 뛰고 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 6km 정도 돼요.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이. 근데 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야경을 좀 많이 보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익숙한 데에서 또 새해를 보니까 또 남다르잖아요. 또 그런 마음가짐이.
6: 구름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잠실이거든요. 타워. 근데 좀 뿌옇죠. 아니 어떡하냐고. 해가 내 원래 새해 맞으니까 해 딱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해는 떴다. 결국 해가 떴어. 약간 저쪽에 이제 핑크빛처럼 핑크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0: 동작구의 아, 그렇죠. 해외 맛집이 어디죠?
1: 제가 우리 동작 홍보대사로서 우리 동작, 너의 동작, 나의 동작, 우리 동작.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0: 어딘데요?
1: 진짜 여기요?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한강 노들섬입니다.
0: 아, 노들섬.
1: 이거 진짜 최고예요. 정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가고.
2: 이거 AI 아니야?
1: 아, 이거 우리 애.
3: 배뜨기 전에 가야 돼. 배뜨기 전에. 배뜨기 전에. 해 뜨는 거 보러. 아, 아니, 이제 걱정된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엄청 갈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나만의. 나만의 비밀 핫스팟이었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많이 가실 텐데.

0: 대한민국의 자랑,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의 이 철교에서 한강대교 위에서 예, 이 흔들리는 차들의 느낌과 함께 해 뜨는 걸 보겠습니다. 아, 어, 진짜 떠.
1: 지금 7시 34분이네요. 지금 10분이면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0: 벌써 좀 뜬 것 같긴 해요.
2: 약간.
0: 예. 아, 이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더 낮았는데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예, 이거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거 뛰어내리지 말라고.
2: 아 진짜?
0: 올라, 예, 올라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 해 뜨는 거 잘 안 봐요?
0: 안 봅니다. 아 제가 대학생 때는 해 뜨는 거 보다 잤습니다. 아 저 놀다가 밤새 놀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잤었는데 저는 해 지는 거랑 더 익숙합니다.
2: 이렇게 나와보인 거 어때요?
0: 나와보니까 그래도 개운하고 가끔은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다.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잤을까 아침에. 뭔가 딱 보는데 새해 느낌이 딱 옵니다. 해피 뉴 이어예요 진짜.
2: 지금 봐보죠.
0: 와. 와우. 이래도 성공이냐? 어? 너네가 성수밖에 더 있냐? 아 죄송합니다 성군구 여러분. 일출 명소 앞으로 동작으로. 와우.
3: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여러분들에게 1월 달에 인사드리는 첫 해니까
1: 올해는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해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2: 사진 찍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2: 뭐 새해 맞이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1: 하고 싶은 거? 이거 출력해야 되냐?
0: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3: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1: 아, 우리가 다 같이 아니면...
3: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아까 아니면... 가족 사진 같은 거.
0: 나 스페인 못 갔을 때 우리 여행 좀 가자.
1: 아, 여행?
0: 아, 새해. 여행도.
1: 야, 우리 엊그제 캠핑 갔다 왔다.
0: 아, 외국으로.
1: 우리 아, 외국으로.
2: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달력 만들기 해보는 거.
0: 오! 달력? 대박.
3: 달력?
0: 그러면 여름에 바쁘 찍어야 돼.
1: 아니 아, 나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었어, 형한테.
0: 뭐?
1: 막, 그런 거 있잖아. 손 모으고 찍고, 발 모으고 찍고, 이런 거. 아~
4: 그거 너무 예뻐. 그건 너무 옛날 건데.
1: 또 옛날이야?
4: 뭐. 아, 근데 하고 싶다 하면 다 하지.
0: 핑클 잭스키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90년대 느낌으로. 역시, 올드해.
4: 자. 근데 요새는 지금 옛날 거지만, 다시 대접. 아니, 다시 돌아가. 유행은 돌고 돈다.
0: 근데 나 예전에 프로필 찍을 때, 선글라스랑 지팡이랑 같이 찍었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1: 아, 좋다.
0: 우리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네. 컨셉으로 찍으면 좋다,
1: 좋다. 우리가 감성도 좋은데, 그리고 우리만의 재미를 또 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
3: 거기다가 장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1: 아, 좋아.
0: 우리만. 근데 됐어. 나는 사실 장애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언니처럼 뭔가 소품이 필요하거나 그러지가 않거든?
1: 어, 맞아.
0: 그래서 조금. 어려워.
5: 너는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0: 근데 그게 뭐 나의 아이덴티티긴 한데 내장애를 드러내.

0: 되는 건 아니니까.
1: 맞아.
0: 그걸 약간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까?
2: 우리가
0: 그런 생각이 들었어.
2: 각자 서로의 장애를 나타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나는 선글라스를 잘 끼잖아.
0: 어, 선글라스.
2: 우리가 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찍는 거지. 이런 느낌? 오.
0: 진짜 봄이니까 얘들아.
3: 지금 출발해야 되고.
0: 아, 그래요?
3: 어, 검색해.
2: 아, 그러자, 그러자.
3: 회의하면서 또 이제 준비물을 조금 이제 준비해서.
2: 아, 그래, 그러자.
0: 달력을 만들면 무조건 여름은 나한테 맡겨야 된다. 무조건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오늘 당장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정말 한 세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27년도 달력은 한번 수영복으로. 대신 개수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판매 안 될 것 같아요.
4: 너무 좋았어요. 새해부터 무슨 선물? 안 그래도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미리 찍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최고였어요.

0: RR랜드처럼 너무 예뻤고 경복궁처럼 정말 현대적인 거와 공존했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1: 심지어 오선도 갔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오선 너무 이뻤거든요.

0: 짠짠짠.
1: 아, 언제나
2: 한번한번 많이
3: 해야지. 어, 비밀보도? 오, 안녕하세요.
1: 어머.
3: 오.
4: 오늘 이제 촬영 도와드리게 될 이제 조은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3: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1: 작가님, 근데 여기는 보통 어떤 사진 찍는 데예요?
4: 여기는 저희는 웨딩 스튜디오라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촬영하는 곳입니다.
1: 아, 결혼 못했는데 오늘 좀 해보고 싶어?
2: 아니요.
1: 웨딩 사진 한번 찍고 싶어?
3: 근데 여기 미녀와 야수 그 느낌이에요. 그 벨과 야수님이 춤출 것 같은.
4: 맞아요. 이 층이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3: 이제 알았어, 우리 누나.
1: 예쁘다. 사진의 트렌드는 뭐죠?
4: 아, 요즘 약간 자연스럽고 인물 위주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인데.
3: 아, 우리 부자연스러운데 큰일 났네. 아, 이게, 아, 네.
1: 부자연스러운데.
3: 자연스럽게 서 있지도 못해요. 아, 네, 이거.
1: 로봇인데. 저희 같은 혹시 이런 모델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2: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정혜인은 같이 찍어본 게 처음이냐?
4: 처음이긴 합니다. 네.
1: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어떤 생각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4: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찍어봤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좀 잘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3: 아니,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막아주세요.
5: 해보면 아시는 것들이나.
1: 네.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3: 막
1: 다가와주세요.
6: 어, 마음에 안 들면 혼내도 돼요.
4: 뭐라고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3: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아, 오케이.
4: 첫 씬은 이제 정인 씨.
1: 저요?
4: 네. 주인공으로 해서
1: 네.
4: 이제 선글라스를
1: 아,
4: 단체로
1: 선글라스.
4: 촬영하실 거예요. 정인 씨 외에 나머지 세 분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시고 이제 정인 씨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1: 제가 어떻게 주인공. 하고 있어요?
2: 근데
1: 어,
2: 잠깐만.
1: 예쁘다.
2: 눈 안 보여?
1: 아니, 안 보여.
3: 아니, 실장님 선글라스가 박정희 시그니처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 네.
4: 그래서 보시면
1: 선글라스를 끼고 한 명이 네. 제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선글라스를 벗고 계실 거예요.
1: 아, 네네네네.
3: 여기가 좀 어두워서 정인 누나 그래도 좀 보네요. 네.
4: 약간 아, 밑에 네네. 보시면 이런 컨셉으로.
2: 요 됐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러 오세요. 기다리러. 아,
1: 이런 장소에 찍어요.
4: 네, 맞아요.
7: 어, 맨 옆에요.
2: 가봤어? 네.
3: 정인 씨 뭐
2: 어,
3: 원해요? 뭐 해주면 돼?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1: 어, 단체로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3: 단체로 멋진 척?
1: 어.
2: 근데 우리 얼굴까지 좀 힘들 것 같던데요?
1: 약간 시크한 척. 오, 잘하잖아, 나연이.
3: 실장님, 저희 이런 스튜디오가 너무 어색합니다.
1: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4: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뭐예요? 테스트 본 컷이거든요.
3: 이분...

0: 실제로 모델이 아닌데요? 그냥 민간인 같은데?
1: 아, 죄송합니다.
2: 어디가 보고 예스를.
0: 아, 죄송합니다. 아, 모델 같은데. 아, 제가 싫었는데. 아, 모델 맞으시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네,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3: 혹시 그건 아닌가요? 이게 사진 찍을 때 한 순간 흔들어서 찍는 사람 맞나요?
0: 저거 일부러 흔드신 거예요, 그러면?
4: 네.
0: 아, 무슨 잔납이네, 완전 이런.
4: 흔드는 모양대로.
3: 요새 MG가 많이 썼던 샷이야.
4: 맞아요.
5: 아, MG샷이에요? 제 시야샷 아니야? 흔드는 거?
3: 아, 근데 어쩌면 제가 아마 제일 잘 찍을 수도 있지.
5: 아, 제가 인스타에 자주 그렇게 올려요. 주로 가끔씩. 잘할 수 있지?
0: 저희 오늘 맛보겠습니다. 저희 얼굴. 네.
6: 멋있게 찍어주세요.
7: 네, 편하게 즐기시면서 웃으면서.
5: 네네네.
7: 웃으면서
5: 네.
7: 한번 찍으시면 돼요.
0: 어, 오케이. 웃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6: 제목이 다 들려?
3: 들리는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4: 이게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6: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5: 얘들아, 누나 꽂는 됐어.
4: 좋은데요?
0: 감정됐어?
6: 마델이구만.
4: 좋아요.
6: 마델이야, 마델.
4: 셋.
5: 너무 안 맞는다.
6: 셋.
5: 어이? 너무 들려?
0: 너 뭐하냐? 진짜.
6: 아,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8: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9: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8: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0: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 눈꽃 열쇠만 찾아서 얼른 나오는 거야, 알았지?
1: 야! 좋아, 다들 조심해야 해. 좋아, 가보자.
2: 좋아.

0: 여기도 붕어빵, 저기도 붕어빵, 붕어빵 천국입니다.
1: 정말 맛있어요.
2: 분홍 붕어빵.
3: 난 파란색, 고소하고 달콤하고.
4: 눈꽃 열쇠다.
3: 나가는 문도 바로 앞에 있고. 저 시계는 뭐지?
2: 시계가 시계지 뭐야. 배고프니까 우선 먹자.
3: 진주 마카롱도 있어.

0: 얘들아, 눈이 내려오고 있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프 먹치기!
0: 저기에 눈꽃 열쇠를 넣는 건가 봐.

0: 블루진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 봐.
1: 여기는 또 다른 방이야.
2: 여기 봐, 미끄럼틀도 있어.

0: 간다! 우와! 비켜! 하프가 간다! 후후! 우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
1: 얘들아, 전등도 끄고 냉장고 문도 닫아야지.

0: 너무 어질러 놓아서 잘 자리도 없네.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
1: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0: 어? 하프?
1: 뭐 어때?
2: 졸린데 이제 자자 얘들아.
3: 맞아.
1: 잠깐, 이 바람, 이 날씨는 캠핑의 날씨다! 나랑 캠핑할 친구!
0: 어? 블루진주 빛이 약해졌어!
3: 밤이라서 블루진주도 잠을 자나 봐.
0: 그런가? 잘자, 블루진주야.

좋다. 맑은 공기, 하늘 가득한 별들. 좋지, 꼬물아. 이건 하프별, 저건 꼬머리별. 저 못생긴 별은 뭉크별.

0: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1: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저기 좀 꽃나무가.
2: 빨리 섬을 빠져나가자.
0: 어떻게 하지?
2: 에라 모르겠다. 하프가 간다. 하프 뿌리치기. 가자. 윙크 몸통치기.
0: 그래, 마법을 써야겠어. 제발 괴물들을 멈출 수 있는 마법이 나와야 해.
1: 응, 그래 맞아. 마법 젤리.
0: 코가 흑치.

0: 아프 미안.
1: 뭉크 빨리.
0: 뭉크 뭉크 뭉크 뭉크.
1: 야호. 와, 잘했어 뭉크.
0: 내가 좀 잘하지.

0: 눈꽃섬을 향해 출발!
1: 출발!
2: 그라. 그라.
1: 크라켄의 습격.

0: 그래.
1: 안녕, 민트. 뭐야? 괴물 천지잖아.

0: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1: 바다 색이 변했어. 와, 아직 마법이 안 풀렸네.
0: 이제 아침이니 곧 풀릴 거야.
2: 아유, 추워.
1: 아빠, 잠깐만. 내가 침낭을 줄게.
3: 이거! 야, 이제 괴물은 지긋지긋해.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얘들아, 잘 돌아오고 있니?
5: 와, 랄라님이다.
6: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았어요. 지금 눈꽃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7: 블루진주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희는 모두 아무 일 없는 거지?
1: 네, 랄라님, 우리는 괜찮아요.
2: 야츄! 아, 전 추워요.
4: 무슨 일이니, 하프?
1: 마법 젤리 때문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0: 랄라님, 그런데 블루진주가 좀 이상해요.
7: 블루진주가?
0: 블루진주가 빛나지 않아요.
7: 처음부터 빛이 없었니?
1: 아니요. 처음엔 밝고 신비한 빛을 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7: 어? 뭐? 그럴 리가. 블루진주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
4: 그 강한 힘이 약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7: 바다가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6: 블루섬의 바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전부 변해버렸어요.
0: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꽃 하우스에 있을 때 빛이 점차 사라졌어요.
7: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1: 그냥 별일 없었어요. 맞아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잤어요.
0: 아, 맞다. 그런데 막 전등 다 켜놓고 냉장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랬잖아.
6: 난 아니거든. 난 밖에서 캠핑했거든. 난 냉장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1: 네가 불 켜놓는 거 봤는데.
4: 얘들아! 분명 블루진주의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0: 랄라님, 무슨 일이에요?
4: 전설에 따르면 블루진주를 찾는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
6: 비밀의 열쇠요?
1: 어떻게 된 일이지? 랄라님! 랄라님! 랄라님! 랄라님!
7: 얘들아, 조심히 오렴. 나중에 얘기하자.
0: 네? 랄라님, 무슨 일이 있으...
7: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줘.
8: 랄라님,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가요.
1: 저도요.
7: 고마워, 폴라. 나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줄래?

0: 어? 뭐야? 여기 어디야?
1: 토드! 어? 이쪽으로 빨리!
2: 어떻게 된 거지?
3: 무슨 일이지? 랄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4: 쓰레기 괴물들이 왔을지도 몰라.
3: 쭈쭈바다. 아, 쭈쭈바 먹고 싶다.
5: 하프, 이 상황에 쭈쭈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
4: 하프, 네가 버린 저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6: 내가 안 버렸거든.
4: 나 저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6: 호프, 너도 저번에 꽃에 물 준다고 물 틀어놓고 안 잠근 거 봤거든. 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5: 참나, 너희들 또 싸우니?
7: 생각해보면 눈꽃하우스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막 쓰고 우리 모두 그랬어.
6: 그래 그래 맞아. 뭉크도 윙크도 호프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뭐라 그래.
5: 또 쟤네야?
7: 앞이 안 보여.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 하프, 너의 꼬리 돌려치기를 보여줘야겠다.
6: 싫은데?
7: 뭐?
4: 아, 됐어. 내가 갈게. 올려줘. 하프, 아까는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랬던 건데.
6: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랬으면서 저 쓰레기 괴물들 치우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7: 맞아. 위로 동굴에 있던 그 문구. 모든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4: 우리의 문제?
5: 어? 저것 봐. 블루 진주의 빛이 돌아왔어.

0: 어떻게 된 거지?
1: 너 돌아왔구나.
2: 미로 동굴에 있던 문자, 그게 비밀의 열쇠인 거야.
0: 진짜?
1: 그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꽂아? 언제 꽂았어? 왜? 조용히 좀 해.
3: 그래. 불러 진전 내가 그래.

0: 랄라님 위험해요. 랄라님.
1: 얘들아, 얘들아.
2: 랄라님,
3: 랄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얘들아, 눈구점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통신이 어려울 것 같아.
2: 네? 무슨 일이에요?
1: 블루진주와 너희가 꼭 필요해. 얼른 서둘러줘. 너무 많아. 이대로라면.
0: 랄라님, 랄라님,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대로라면 하프와 친구들이 돌아올 곳이. 얼른 가세요.
1: 어, 몰라, 몰라. 안 돼, 위험해.
0: 어서 서두르세요.
1: 안 돼, 몰라.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4: 눈꽃섬 내꺼 크라, 블루진주 내꺼 크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이렇듯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나뭇잎을 통과해 울창한 숲 바닥까지 도달하는 건 빗줄기 몇 조각뿐입니다. 수수께끼의 세계, 비밀스러운 그림자와 은밀한 눈길의 공간. 정글은 무수히 많은 비밀을 심장 속에 감춘 채 스스로 견고한 철옹성을 쌓은 듯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불가사의한 정글입니다. 수백만 생명체들이 수천 년간 몸을 숨긴 채 인간의 눈을 피해 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지질작용이나 빙하작용, 그리고 인간에 의한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었던 덕분이죠.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의 팔레오 정글은 귀중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이 섬은 지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서군인 말레이제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몸집이 큰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쉽사리 닿을 수 없는 이 머나먼 섬은 생명이 태동한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호젓하고 고립된 정글이었죠. 그러다 200만 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빙하기를 거치면서 해수면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그 결과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 자바 섬과 아시아 사이에 육교가 생긴 것이죠. 역설적인 비유지만 수문이 열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새로 드러난 광대한 땅덩어리 곳곳에서 무수한 초목과 포유동물, 조류와 파충류가 밀물처럼 밀려들어 원래 이곳에서 자라고 있던 고유종 식물군과 뒤섞였으니까요. 마지막 빙하작용 직후 해수면은 상승했고 보르네오는 다시 섬이 되었습니다.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었죠. 식물과 동물은 번성했고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다른 대륙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규칙을 따르면서요. 이 정글의 생물들은 정글만큼이나 독특하고 호기심 많은 관찰자, 오랑우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랑우탄은 이 정글에 대해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죠. 오랑우탄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무척이나 유사한 이 유인원은 인간과 염색체의 97%를 공유한다고 하죠. 이 섬의 주민들이 오랑우탄을 숲에 사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물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 바로 오랑우탄입니다. 100kg은 좋게 넘는 육중한 체중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대부분을 공중에서 보내죠. 그리고 숨어서 정글 주변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이렇게 고등 식물이 풍부한 덕분에 다양한 동물들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따뜻하고 습한 서식지를 오랑우탄과 함께 공유하는 유충에는 잎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마룬 랑구르와 돼지꼬리 마카크 같은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숲은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물들은 저마다 특정 먹이에 집중적으로 주력합니다. 하지만 마카크는 특이하게도 대세를 거스르죠. 녀석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먹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을 좌지우지하는 건 곤충입니다.

이곳에 사는 곤충은 100만 종쯤 되는데 대다수가 미지의 존재입니다. 곤충들이야말로 숲의 진정한 지배자나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날도마뱀은 개미를 잡는 데 도사죠. 특히 암컷은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비결은 적당한 나무를 고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냥터만 잘 선택하면 포식은 확실히 보장되죠. 근처에선 수컷도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수컷은 몸의 빛깔이 더 선명한 초록색이고 목둘레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화려한 깃발처럼 생긴 이 피부막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암컷에게 환심을 사죠. 곤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 미식가 동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작고 희귀하며 멸종 위험 또한 가장 높은 말레이곰도 곤충을 아주 좋아하죠. 이들의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의 우림과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입니다.

말레이곰은 분류상 육식동물에 속하지만 사실은 잡식성입니다. 정글이 마련한 다양한 채식 만찬을 신나게 즐기죠. 물론 다른 곰들처럼 꿀과 작은 포유동물, 파충류를 비롯해 바삭한 곤충도 먹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곤충을 찾느라 나무 껍질을 열심히 뒤지고 있군요. 곤충은 이 숲 어디에나 있고 숲이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곤충 자체가 이 고대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해질 무렵이면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깊은 정글 속에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정글의 황혼을 뚫고 나타난 곤충들을 몇 톤씩 먹어치우죠.

깊은 밤에도 정글은 쉬지 않습니다. 단지 교대할 시간이 된 것뿐이죠. 밤은 이내 생명의 속삭임과 혼잣말들로 채워집니다.

날이 밝자 오랑우탄들이 느긋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서두를 것 없죠. 어쨌든 이들은 낙원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오랑우탄은 마지막 남은 맛있는 열매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군요. 동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해서 이곳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공존하는 만큼 먹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랑우탄은 혼자 지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온갖 생물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숲은 큰 무리의 오랑우탄이 생존할 만큼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없이 살아남기 위해 오랑우탄들은 대개 홀로 살아갑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나무를 발견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운 좋게 넉넉한 먹이를 차지하면 몇몇 오랑우탄들은 한동안 친밀하고 유익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우세한 수컷이 등장하지만 않는다면요. 암컷과 새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교감합니다.

하지만 곧 홀로 떠도는 유목 생활로 돌아가겠죠. 비가 오면 이런 사교 모임도 어렵게 됩니다. 억수 같은 열대 폭풍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거대한 섬의 숲을 흠뻑 적시죠. 하지만 비가 숲에 사는 생물의 습성 자체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런데 비에 바로 반응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미모사 같은 식물들은 빗방울이 떨어지자마자 잎을 접어 폭풍이나 천둥의 충격에 대비합니다.

악한 정글의 강물 속에서 악어들은 끊임없는 결투에 변함이 없습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수컷들은 저마다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상대를 자극하죠. 덕분에 이 시기 영역 다툼은 아주 치열해집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이 수분을 내뿜는군요. 이 독특한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의 꽃봉우리가 자랍니다. 지름이 1m에 무게는 10kg까지 나가죠. 하지만 꽃을 피우는 건 3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썩어

비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은 성가신 이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작고 뾰족한 턱으로부터 안전한 동물은 없죠. 딱딱한 비늘로 덮인 이 왕도마뱀도 마찬가지군요. 결국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거대한 숲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보르네오의 숲엔 약 30여 종의 다람쥐가 살고 있습니다. 1.5kg이 넘는 거대 다람쥐부터 10g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겁쟁이 다람쥐도 있죠.

이곳에서 낭비란 없습니다. 다람쥐가 흘린 열매 부스러기에 작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몰려드네요. 이들에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양식이겠죠. 강거북도 간식거리를 찾을까 싶어 물속을 기웃거리는군요.

물 밖에서는 몇몇 종의 나비들이 빗물이 개울 주위에 남기고 간 염류를 핥고 있습니다. 개울은 거대한 강으로 모여 정글을 가르며 흐릅니다.

창원한 물가, 백로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먹잇감에 접근합니다. 이 고대 숲에 물은 언제나 존재했고, 물이 있는 곳엔 물속 생물들이 살고 있죠. 이곳엔 특히 어류와 양서류가 풍부해서 어류는 400종, 양서류는 100종 이상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인내심 많은 백로는 이 생태계의 윤택함을 잘 아는지 잠자코 기다립니다. 잠시 후면 강력하고 정확한 자신의 작사를 날릴 때가 올 테고 곧 풍요로운 이 섬에 함께 살던 생명체 하나를 잡아 올릴 테니까요. 백로는 필살의 사냥꾼이자 까다로운 미식가이기에 언제나 한 입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앵무새는 신선한 씨앗을 찾죠. 이 모든 것은 엘니뇨로 알려진 열대 해류와 그에 따른 기상현상에 좌우됩니다. 엘니뇨는 4년마다 건기를 만들고 이 시기 90%에 달하는 소종이 동시에 개화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풍년인 해는 오랑우탄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식주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암컷은 이 무렵에 번식기를 맞고 몇 달 후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어미 오랑우탄은 이 경이로운 세상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자식에게 가르칠 겁니다. 7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어미는 새끼에게 정글의 모든 비밀과 높은 나뭇가지 사이를 안전하게 누비는 방법을 전수하겠죠. 오랑우탄은 자신의 서식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삼을 300여 가지의 채소와 열매가 어디서 자라는지, 수천 가지 식물들 중 살충제나 변비약, 소염제로 쓸 수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훤히 꿰고 있죠. 새끼들은 이웃을 식별하는 법도 배웁니다.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도망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도망쳐야 할 이웃 중엔 부드럽고 끈끈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달팽이와 화려한 색깔의 끈적한 벌레들, 불쾌하고 두려운 이웃, 거머리까지. 특히 거머리는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빼앗아가니 늘 공포의 대상이죠. 오랑우탄은 이런 이상한 무척추 동물을 비롯해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끈으로 그들과 연결돼 있죠.

오랑우탄의 대변은 사실 보물입니다. 보르네오의 동물들이 좋아하는 여러 나무의 씨앗이 싹트고 퍼져나가게 돕기 때문이죠. 거대한 부리가 특징인 이 코뿔새도 그런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비밀이 많은 산림지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수명과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이 숲은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의 다양성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곳이었죠. 최근엔 무서운 속도로 훼손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풍요로운 숲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며 숲을 배워가는 오랑우탄, 소심한 말레이공, 눈길을 끄는 코뿔새가 저마다의 고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새들과 수천 종의 꽃과 나무, 수백만의 작은 생명체들이 이곳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죠. 풍요롭고도 불가사의한 이 정글이 품고 있는 안개 속에는 뜻밖의 놀라움과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미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곤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 파기 대전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리.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아기자!
2: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부와 두더지는 짓이야.
0: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1: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빌더?
4: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부.
0: 아니, 못 잡았거든. 취 방어탄 발사!

0: 몸이 됐어? 피가빌더 변신!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몬 준비 완료!
1: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2: 우리 토마토 내놔.
0: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2: 다행히 기가 막토는 무사해.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2: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1: 어?
3: 어? 아, 미안.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1: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4: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1: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1: 전부다!
0: 위험천만 상어 추격전.
2: 안녕 여러분. 오늘은 테라시티의 해양학자 마리 박사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엄청난 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뭘까 궁금하죠? 어? 안녕하세요. 마리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5: 아, 미안해요. 오늘 인터뷰는 취소해야겠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2: 네? 무슨 일 있으세요?
5: 지금 중요한 일에 처리할 게 있어. 곧 이 물고기 알에서 화성 최초의 아기 물고기들이 태어날 거야.
2: 우와! 정말 멋진 소식인데요?
5: 하지만 문제는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수조가 너무 작아. 새로 태어난 물고기들이 다 같이 살기엔 수조가 너무 좁아.
2: 걱정 마세요. 도와줄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안녕, 기가빌더 여러분. 마리 박사님께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줄래?
6: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5: 기가빌더 여러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을 위해 커다란 수족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2: 물고기, 물고기가 엄청 많네.
1: 근데 수조가 너무 좁아 보여.
4: 빨리 서두르자. 아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태어나야 해.
6: 우리가 도와드리자. 기가빌더 팀 준비됐어?
7: 물론이지, 아비.
6: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0: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0: 내 종을 버티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뚱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6: 좋아. 곧 태어날 아기 물고기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새 수족관을 만들어주자.
0: 물고기들아, 우리만 믿어. 튼튼하게 만들어줄게.
6: 그럼 다 같이 화성 최초의 수족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7: 예! 우리만 믿어.

0: 고기들을 새 집으로 옮겨볼까?
1: 내가 계산해보니까 3분 14초면 모든 물고기를 다 옮길 수 있어.
0: 물고기들아, 조금만 기다려.

0: 물고기가 이사하는 걸 돕다니. 해본 것 중에 제일 멋진데.
1: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화성의 위대한 과학자는 오직 한 명뿐이야. 바로 나! 게다가 저렇게 크고 멋진 건물을 딸랑 물고기를 위해 짓는다고? 아깝게 말이야. 잠깐만. 물고기? 물고기라. 하하하!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새로운 발명품을 실험해 보는 거야.
2: 재밌겠다.
1: 로봇 물고기 말이야.
3: 우리는 하나. 기다리러 유니코 완수.
4: 정말 멋진 수족관이야. 너희 기가빌더 팀은 화성 최고의 건축가들이야.
5: 전 괜찮아요.
6: 자, 들어가 보자.
1: 좋아. 다들 한눈 팔고 있어. 얼른 몰래 들어간다. 출발.
7: 세상에 이렇게 멋진 풍경은 처음 봐.
8: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정말 완벽해.
9: 당연하지. 우린 화성 최초의 인공 해양 생태계를 만들었어.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야.
10: 예술적으로도 큰 성과고.
4: 아이들이 무사히 부화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기가빌더 팀. 모두 여러분 덕분이야.
6: 야, 만세! 만세!
11: 오, 상어다! 아기 상어도 있어!
9: 상어는 말이야, 알주머니에서 새끼를 낳는 난 태생이라 태어날 때부터 다 자란 모습으로 태어나.
6: 그럼 아까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볼까요? 마리 박사님, 물고기 알을 무사히 부화시킨 기분이 어떠세요?
4: 지금 내가 화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기가빌더 여러분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가 화성에서 처음으로 부화했어요. 이건 엄청난 과학적 성과예요.
1: 좋아, 아무도 눈치 못 챘군. 그럼 시험 가동을 시작해볼까? 일 로봇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어디 얼마나 빠른지 볼까?

바로 이거야. 다들 저리 비켜! 길을 막고 있잖아! 상어가 코앞에 있어! 멈춰! 당장 멈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다고?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직접 좀 부스터를 써.

0: 너무 빨라! 잠깐 멈춰!
1: 이 수족관에는 상어 말고도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산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고기는 뭐냐 하면...
2: 그런데 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뭐죠?
1: 응? 아니, 저게 뭐지? 저런 물고기는 내 수조에 없었는데!
3: 포보, 두더지들이에요!
4: 보보살려!
2: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5: 기가 밀던 출동! 출동 준비 완료!
6: 포켓몬 변신 완료!

0: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반 변신 완료! 코보, 너 때문에 어미 상어가 화났잖아. 당장 그 로봇 물고기 세워!
1: 나도 그러고 싶어!

0: 오보와 두더지들이 위험해. 빨리 구해주자.
1: 좋아, 출동.
0: 스키, 고버커터의 프로펠러로 물보라를 일으켜서 어미 상어를 막아줘.
2: 알았어.
0: 좋아, 상어가 물러났어. 이야, 조금만 참아. 두더지들도 고사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오미상어는 괜찮아요?
3: 새끼가 위협당해서 화가 났었나 본데 이젠 안정을 되찾았어.
0: 정말 다행이네요. 거봐, 대체 왜 그런 거야?
4: 내 위대한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잠깐, 내 로봇 물고기는 어떻게 됐지?
2: 이거 찾는 거야?
4: 다음엔 꼭 복수해주마!
3: 기가 막혀 여러분! 덕분에 수족관에 평화가 찾아왔어!
0: 정말 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땠나요? 화성TV는 또 새로운 특종으로 돌아올게요!

질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우체통 아주 깊숙이 손을 쑥 넣을 거야. 아, 편지를 꺼낼 거거든. 그리고 또 이걸 쓸 거야. 이 가방을 메고 편지를 배달하려고. 또 생일카드랑 특별한 소포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편물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바로 집배원이 되려고! 친구들, 나랑 같이 집배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가방에 있는 우편물을 다 배달하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까? 오, 이건 너의 거야. 여기

0: 편지 왔어. 너희 가방에도 나한테 줄 게 있니? 와, 정말? 예! 가자! 이제 나가서 같이 해볼까? 집 배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좋아, 집 배원 친구들! 우리 우편물을 다 배달하자! 그럼 출발! 우린 우편집 배원 편지를 배달한다네. 우표 주소 모두 확인하지. 가자, 우린 집집마다 배달해. 우편지랑 소포. 자, 편지 왔어요.
1: 딜런 안녕.
0: 오자 안녕. 비씨 안녕. 집 배원 놀이 중인데 누구 편지 보내야 할 친구 있어?
1: 어, 나 편지 보내볼래. 그럼 넌 나한테 보내면 어때? 난 너한테 보내고 말이야. 잠깐, 누구한테 보내는지 써야 해.
0: 그래야 내가 전해주지.
1: 자, 이렇게 하면 돼.

0: 다 됐어. 잠깐만, 우표만 붙이면 돼.
1: 우표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우표, 우표. 어?
0: 우표야! 우와, 됐어! 이제 우체통에 넣으면 돼. 가자, 내가 보여줄게. 편지는 여기 우체통에.
2: 우와! 안녕, 얘들아.
3: 데이지, 안녕.
2: 이걸로 뭐 하려고?
3: 비시하고 서로 편지 보내는 거야.
2: 우, 진짜 재밌겠다. 나도 뭔가 큰 걸 보낼래. 아주 좋은 생각이 있거든. 가서 가져올게.
0: 좋아, 데이지.
3: 이제 뭐 하지?
0: 그럼 내가 배달할 때까지 기다릴래?
3: 빨리 집에 가서 기다려야지.
0: 집에 온 친구들, 편지 왔어. 이제 편지 배달할 시간이야. 그럼 출발!

0: 오지한테 주는 답장? 어, 얼른 가서 배달하고 싶은걸? 오지, 여기 너한테 온 편지다! 우와, 비씨가 나한테 그린 그림 좀 봐. 고맙다고 카드를 보냈네. 그럼 나도 고맙다고 또 카드를 보내야겠는걸. 응? 어? 어, 저기 봐, 우편물이 또 있는 거야?
1: 맞아!
0: 근데 이번엔 소포가 왔어. 가보자! 이건 데이지 걸 거야. 크기가 정말 엄청 크네. 이게 뭔지 궁금한걸. 누굴 주는 걸까? 또 어디로 보내는 거지? 주소를 확인해보자. 어, 안 돼! 야, 어디 가! 잡았다! 안 돼! 어떡하지? 주소가 다 번졌어. 이제 데이지의 특별한 소포를 어디로 배달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 괜찮아. 집배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편물을 꼭 배달하거든. 자, 됐어. 우린 우편 집배원 소포 싫어 나를 좀. 휴, 특별한 배달이죠. 어? 잠깐, 내가 있나? 어, 괜찮아. 가자, 이 소포가 오지 건지 알아보자. 오지 나왔어.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야?
2: 어, 맞아. 근데 저건 내 거 아니거든. 누가 받을지 같이 가서 봐도 돼?
0: 좋아. 아, 참. 근데 배달차엔 우편물만 싣는데?
2: 난 우편물이야!
0: 이 소포 비씨한테 온 걸지도 몰라. 으아! 민들레 눈보라야, 어떡하지? 하지만 집배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달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배가 쨍쨍하든. 아, 이제 괜찮아. 자, 다 왔어. 비씨,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야? 어? 아니라고? 너한테 온 것도 아니고 오지 것도 아니면 헉! 저건 돼지 건가 봐. 같이 가고 싶어? 그럼 우편은 있니?

0: 데이지!
1: 안녕?
0: 안녕? 혹시 특별한 소포 기다리는 중이니?
1: 아니, 그러면 좋겠다. 그럼 난 갈게. 안녕!
0: 오지 것도 아니고 비씨 것도 아닌데 데이지 것도 아니라고? 그럼 저건 누구 거지? 집배원 친구들, 너희 도움이 필요해. 손 쌍안경을 써보자. 우리가 아직 배달하지 않은 곳이 보이니? 저기야! 저긴 내가 사는 등대인데? 그럼 소포가 내 거라고? 자, 가자!

0: 소포 왔어. 소포? 나한테?
1: 어? 놀랐지? 특별 배달이야.
0: 데이지!
1: 집배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니까 받아야지.
0: 봐봐! 이제 남은 편지가 없어. 우리가 해냈어! 배달을 다 했다!

0: 우리 집이네? 예!
1: 우리 이번엔 진짜 큰 소포를 보내보자.
0: 좋아! 또 서로 고맙다는 편지도 보내고.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비비비 빨리 와.
2: 딜런? 왜 오지? 근데 누가 우릴 배달하지?
0: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뭘 드릴까요 하고 손님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리고 또 이걸 쓸 거야. 이건 정반인데 주방에서 만든 음식.

음식을 테이블에 갖다 주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이걸 할 거거든. 웨이터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웨이터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웨이터가 돼보자. 손님들한테 아주 딱 맞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우리 다 함께. 근데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마실 거 여기요? 이제 내가 손님 할게. 너희가 웨이터 할래? 여기 수프 한 그릇 주시겠어요? 나가서 해볼까? 웨이터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손님들한테 원하는 걸 갖다 주자. 그럼 출발!

0: 김태진.
1: 얘들아 안녕. 우린 웨이터야. 같이 식당 놀이 할래?
0: 좋아.
1: 요리사 B씨 잘 자른다.
2: 그럼 난 손님 해볼래. 내 식탁 보스면 되겠다. 이제 멋진 식당으로 변했어.
1: 우와 정말 봐봐.
2: 나 멋지게 입을래. 근데 나한테 멋진 게 없으면 어떡해.
1: 뭐든지 쓸 수 있어.
2: 멋진 거, 멋진 거. 바로 이거야.
1: 오, 멋지다.
2: 딱 맞아.
3: 난 손님 받을래.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할게.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혹시 예약하고 오셨나요?
2: 예약하는 게 뭔데?
3: 손님이 오겠다고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이름을 적어두는 거야.
2: 나 점심 먹으러 갈래. 오늘!
3: 좋아요. 여기 있네요. 오지. 한양 자리 맞으시죠? 따라오세요. 잘 따라와.

0: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고마워요.
1: 손님, 웨이터 딜런입니다. 메뉴판 여기요. 오늘의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둥글 수프랑 얼음아풀 또 우스꽝 스파게티예요. 웃긴 춤추면서 갖다 주거든.
0: 우와, 나 그걸로 할래.
1: 알겠습니다. 곧 나와요. 띵! 요리사 B씨, 우스꽝 스파게티 하나요.

0: 맛있겠다. 여기 우스꽝 스파게티가 있었어? 나 이제 손님 할래.
1: 그럼 내가 웨이터인데 손님도 받아?
2: 좋아. 네,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1: 어떻게 내 웨이터 코수염.
2: 예약하고 오셨나요?
0: 네, 데이지요. 저기가 제자리예요. 오지!
2: 아, 맞아요! 저기예요!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0: 고마워요. 오지, 정말 오랜만이야, 그렇지?

0: 데이지가 소스하고 면을 따로 달랬거든. 휴, 아주 완벽해. 휴. 우리 웨이터 음식 들고 가요 빨리. 흘리지 않게 조심. 자, 여기 있습니다. 웨이터, 따뜻한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나요?
1: 물론이죠.
2: 웨이터, 저도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얼음도 넣어서요.
1: 알겠어요. 물 여기 있습니다.
2: 따뜻하긴 한데 얼음이 안 들었는데.
0: 그리고 내 건 좀 미지근해.
2: 맞아, 이거야. 아주 딱 좋아. 비비비.
1: 근데 네가 손님이면 난 웨이터에 손님도 받고 또 요리까지 해?
0: 좋아.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3: 여기야, 비씨.
2: 저기 오네.
1: 우스꽝 스파게티를 엄청 큰 그릇에요? 곧 나와요.
0: 비씨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야.
2: 아이, 당연하지.
0: 띵! 요리사 딜런, 스파게티 하나요? 그것도 이만한 그릇에다가요.
1: 커다란 게 필요해. 이만큼 말이야.
0: 좋아, 손상한경을 써보자.
1: 커다란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게 보이니? 비씨 줄 건데. 저기 있어!
0: 띵띵이 다섯 번만 하면 나옵니다.
1: 좋아, 네 번만!
2: 하나, 둘,
1: 요리사! 요리사님 준비됐어요?
4: 셋!
1: 최대한 빨리 하는 중이라고요.
4: 넷!
1: 띵! 여기 음식 나왔어요?
0: 자, 여기 우스꽝 요리요. 웨이터, 웃긴 춤은 안 보여주나요?
1: 아, 맞다! 깜빡했어.
0: 우린 웨이터 음식
2: 큰 그릇도 들어야지.
0: 좋아, 웃긴 춤 큰 그릇 들고. 알겠어. 우린 웨이터 음식.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우스꽝 요리요. 또 한 번요. 그럼 손님들 모두 원하는 대로 받으셨죠?
4: 그럼요.
1: 나하고 나눠 먹고 싶다고? 우와, 이제 나도 손님이다.
0: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준 것 같아.
1: 우와, 정말이야? 우리가 해냈어. 아우!

0: 이제 내 차례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재주 넘는 웨이터. 그게 나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손님 멀로 주문하시겠어요?
1: 저는요 빙글빙글 마리로 할게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0: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 부탁에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1: 아, 사장님들 저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허덕지 뛰는 겁니다. 스톱!
0: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2: 무게가 기본으로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0: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3: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혀 이렇게 박살을 되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0: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4: 세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는 게 관건.
5: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6: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면 되거든요.
0: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6: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7: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9: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네.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0: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9: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0: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운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 팀원인데요.
11: 안녕하세요.
10: 이름 문경환이라고.
11: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10: 등치는 산만한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11: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10: 여기는 최승희라고. 예소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순무기라 가는 조심하고.
11: 네, 조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1: 좋습니다.
0: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이 출발은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3: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네.
0: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12: 그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3: 예,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0: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13: 음식 차옵니다. 대기요. 음식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0: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13: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3: 아, 여기 나왔다.
13: 네. 잠시만 내릴게요.
3: 근데 차가 될 데가 없다.
13: 일단 여기다 대고.
3: 일단 잠깐만.
8: 어디냐?
0: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3: 아, 이건 보인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0: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3: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배출하신 분이 이제 접수를 하시면 이제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일단 나무 먼저 뜯고
8: 분리 좀 할게요.
0: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2: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겠습니다.
0: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8: 잠깐만.
3: 야, 다음으로 이동하자.
8: 네.
0: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3: 너 이쪽 잘 봐봐.
2: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3: 위쪽 포인트야?
2: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3: 여기다.
2: 아, 앞에요?
3: 그지, 앞이지. 네, 네. 앞이다. 앞에.

0: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1: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2: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3: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2: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0: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0: 100만 원이요?
1: 예, 예.
0: 아, 그렇게 비싸요?
1: 예.
2: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3: 네.
2: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요. 네.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2: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0: 많이 무거운가 봐요?
1: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3: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4: 아, 저거 들어봐요?
3: 네,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2: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4: 그렇죠. 와. 와, 여기까지 물을 이렇게.
3: 맞아요. 지금 소리도 웅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다.
4: 이게 조그만 마대로도 20kg가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2: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4: 아, 한, 셋.
2: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0: 소파를 번쩍번쩍 던지기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3: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0: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3: 어릴 때요?
0: 네.
3: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그러면서 이제 아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2: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1: 야, 저 소파, 소파부터 올리자.
3: 예, 네, 알겠습니다.
1: 승희야.
3: 승희야, 소파 올리자.
1: 소파부터 올려.
3: 좀만 옆으로 빼보자.
5: 하나, 둘, 셋.
2: 아이고,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 야, 괜찮아?
3: 네, 괜찮아요.
1: 자신이 없어?
3: 네. 아, 죄송해요.
1: 야, 조심해. 네,
3: 수고하셨습니다.
1: 야, 좀 가져와.
3: 네. 일거리 또 만나.
0: 아이고,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1: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무용한 경우가 많아요.
2: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1: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2: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1: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2: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3: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2: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3: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저희가 관리한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또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2: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1: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2: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0: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3: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0: 아, 또 나가야 돼요?
3: 예, 또 나가야죠.
2: 지정된 지역을 모두 돌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 그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놨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차고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나르고 네. 같이 시작하자.
2: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거참 신기하네.
3: 지금 같은 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싣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을 싣죠.
2: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저희가 언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4: 하나, 둘, 셋.
2: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3: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4: 네.
3: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쉬었다 가자.
4: 네.
2: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3: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수증 생기고 아무리 많이 먹고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
2: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1: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4: 아, 땡큐.
2: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3: 해서 그 끝으로 끌어. 밑으로. 됐어.
1: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4: 하나, 둘, 셋.
1: 이렇게 가요.
2: 한 시간 넘게 실험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3: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대로 또 가야 되니까.
1: 네.
3: 빨리 이동하자.

0: 고생들했다. 힘들어서.
1: 네, 고맙습니다.
0: 고생했어.
2: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도 있고, 이런 직장을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받는 데까지 계속 해야죠.
3: 치열하게 수고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4: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5: 이것은 비닐주포, 그 다음에 쓰레기. 여기는 딱딱하고 알켓. 그다음에 여기 병하고 알켓.
3: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4: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프에서 내려주면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습니다.
3: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4: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4: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감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감용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4: 사세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3: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인곳이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4: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포장 완충재라든가 건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 다음에 찾아간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6: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3: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7: 선장님. 형식성 소화조 유입 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립 걸렸어요.
8: 지금 무슨 일이에요?
6: 아 지금 저 산발효조에서 형식 소화조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3: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9: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6: 네, 이건 저 원료가 이송이 안 되면 그 저희 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3: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6: 아, 지금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3: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 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6: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3: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9: 선생님 괜찮으세요?
10: 네, 괜찮습니다. 이거 독성이 있거나 뭐 위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 없고요. 예, 저보다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뵈면은 잘 안 빠집니다.
3: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지금 다

0: 됐습니다, 이제. 이제 속으로 교체만 하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1: 음식물 소화액을 발효조에서 소화조로 이송하는 펌프가 고장난 건데 1년에 서너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 늘 새 펌프를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 펌프 잘 되나?
3: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2: 펌프 교체 다 끝났고요. 현금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소 충전으로 공급될 겁니다.
1: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4: 여기는 음식물 센터에서 넘어온 가스를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압축하는 압축 시설입니다.
1: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 에너지로서 대기 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1: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친구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6: 그래, 어때? 많아? 오늘 많이 안 갔지?
7: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6: 안 많이 있어 보이네. 무겁다.
5: 조심하고 오기 때문에.
6: 깨지고 있네.
5: 이런 거 깨진 병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병.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 됐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1: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6: 정확지 너도.
8: 예.
6: 괜찮아, 무겁지.
8: 예, 무겁습니다.
6: 아, 예. 깨진 거 조심하고.
8: 예.
5: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9: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10: 네, 아무래도 저희가 뒤에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9: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10: 네, 저는 따라가고.
1: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여섯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9: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11: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1: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 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1: 그렇네.
9: 이게 걸으면서 찾는 것도 일이네요.
11: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1: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11: 이렇게 박스를 접어서 버리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부피가 주니까.
1: 끊임없이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거 작업. 온종일 길 위를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9: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11: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1: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10: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1: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8: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10: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1: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8: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11: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10: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이 시간에 출근 시간대 이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1: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10: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차고.
8: 네, 알겠습니다.
10: 네,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1: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뀝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도로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 이게 다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8: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보이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1: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11: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수작업이라 너무 힘들어요.
1: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8: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10: 이제 이거는 또 버리 하차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1: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8: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10: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1: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11: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8: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11: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10: 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1: 스티로폼이 한 차 가득 찼습니다.
8: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요?
10: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8: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10: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1: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11: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연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1: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10: 저희가 연소재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저희 종량제가 모이는 곳.
1: 면 지역은 면 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10: 여기서는 똑같이 실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모아 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11: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는 거예요.
1: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12: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자, 좀 씻고 와줘. 야, 일로 와.
1: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의 열기를 식히려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9: 힘든데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11: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1: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11: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9: 재밌으세요 그래서?
11: 네, 재밌어요.
12: 마무리하고 가자.
11: 네, 가세요.
12: 나도.
1: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 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4: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재활용 품이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1: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4: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1: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12: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10: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12: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보여 보여 이제 일 나가야지.
14: 네.
13: 호선아.
14: 네.
13: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14: 네.
13: 통 꽉 차거나 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면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14: 네.
13: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네. 협업.
15: 협업.
13: 오케이?
15: 오케이. 가자, 에스끼리.
1: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16: 음식물 그 수거는 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1: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13: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1: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17: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7: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1: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17: 10만 있으면 일반 봉투, 검정 봉투, 흰 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1: 그 시각 차량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13: 너 차량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1: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14: 간혹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내부에 적재합니다.
18: 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14: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게 되면 터져서 바닥에 부러지고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장 안에 노릇입니다.
1: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터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17: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13: 가자!
1: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 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9: 환기를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17: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저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18: 안 힘드세요?
17: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1: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8: 전차이가 셧다해 셧다! 셧다해!
1: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18: 덥다.
1: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14: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네 하고.
19: 왜 이렇게 뽀송해요?
20: 미안하다. 나도 일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19: 에어컨 꺼.
1: 숨가쁘게 달리다가도 길가에 수거 용기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쓰레기가 담겼는지 뚜껑을 열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8: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13: 이동하자.
1: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던 그 순간.
17: 이러지 않았어 내가.
13: 진짜 사고다.
1: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거치돼 있던 수거통이 쓰러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18: 왜 그런 거예요?
13: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1: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0: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1: 가자.
2: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기류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1: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3: 아, 여기다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1: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2: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3: 이제 다 끝난 거예요?
0: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2: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4: 지금 뭐 하시려고요?
5: 저희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4: 아, 여기서요?
5: 네네네.
4: 가끔 구워 드세요?
5: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2: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5: 아, 맛있겠다. 오. 빨리 꺼져요, 빨리.
1: 아무래도 좀 여름에 많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영양보충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충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6: 와, 많이 드세요.
2: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7: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5: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2: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5: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8: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 준아, 형 등록 좀 해줘라.
5: 네, 알겠습니다.
7: 서운하게 뿌려줘.
5: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되는데.
7: 시원해. 어이, 시원해.
5: 네,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7: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며?
1: 2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반찬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줄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알찬 레시피. 간식도 오케이, 반찬도 오케이. 어느 밥상에 올려도 찰떡인 요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한 리필을 외칠 달콤 짭조름한 두부 버섯 강정부터 집에 있는 양념 세 가지로 만드는 초간단, 초스피드, 무침 반찬.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톳과 두부의 만남, 톳두부 무침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추우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두부랑 버섯은 늘 이렇게 구매를 해두는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이 손쉬운 재료로 만드는 인기 반찬, 두부, 버섯, 강정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은 뭐 두부가 주인공인 건 다 아실 거고, 네. 여기 이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2: 전분은 묻혀서 좀 바삭하게 강정처럼 튀겨낼 겁니다.
1: 네.
2: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는 표고버섯, 꽈리고추, 네. 그리고 또 마른 붉은 고추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곁들이는 이제 채소가 되고요.
1: 그리고 선생님,
2: 네.
1: 이 강정 소스는 어떤 네. 게 들어갈지 궁금한데 오늘은 강정 소스가 간장 베이스 같아요.
2: 네, 맞아요. 간단한데요.
1: 네.
2: 여기에 저는 오늘 다진 마늘이랑 생강 들어가고요.
1: 네.
2: 여기에 굴소스, 간장.

0: 간장 그리고 알룰로스 네. 올리고당 물엿 대신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자, 아이들 젓가락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부담 없는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두부 버섯 강정.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두부 버섯 강정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우선 같이 곁들이는 채소부터 좀 썰어보고 네. 두부를 썰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꽈리고추인데요. 네. 꽈리고추는 이제 꼭지를 좀 따주시고요.
1: 네. 꽈리고추는 정말 이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식감과 약간의 그 알싸한 맛.
0: 그렇죠. 그렇죠? 또 꽈리고추라 그래서 또 우리가 아 맵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 또 간혹가다 매운 거 섞여 있으니까 맞아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를 반으로 썰어줄 겁니다.
1: 반으로.
0: 네. 준비를 해주시고.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광종 요리에 이런 네. 꽈리고추가 들어간 거 봤어요.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치킨 같은 데도 예, 꽈리고추 맞아요. 잘 어울리죠. 자, 펴고도 이제 비슷한 크기로 한 3등분 정도 할게요.
1: 네.
0: 자, 그래서 준비를
1: 큼지막하게.
0: 해주시고 이제 고추도 이 마른 고추도 튀겨주면은 네. 좀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름에 볶아가지고 같이 예. 곁들여줄 텐데
1: 분위기도 내주고요. 네. 그렇죠.
0: 이거 골라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고소하게 튀겨진 고추 같이 먹는 재미도 있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고추씨는 조금 알싸한 맛 내기 위해서 같이 넣어요.
1: 같이.
0: 네.
1: 자,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강정은 더큰 먹음직스러운데요.
0: 네.
1: 자, 그렇죠. 오늘의 강정 주인공.
0: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강정이기 때문에 좀 바삭한 식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두부는 깍둑썰기를 한 다음에 네. 전분을 묻혀가지고 바삭하게 튀겨낼 텐데 네. 조금 더 작게 썰고 싶으면은 반으로 갈라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네. 조금 큼지막하게 다른 재료도 크기가 작진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썰어볼 거예요.
1: 이렇게 자, 두부 준비했고요.
0: 이렇게 썰어서 두부에도 살짝 소금 밑간을 해 놓으시면은 네. 이제 강정 소스를 버무리더라도 맛이 좀 겉돌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네, 살짝 밑간을 해둡니다.
1: 항상 이 살짝의 밑간이 네, 정말 중요한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0: 마지막에 그런 전체적인 맛이 어우러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많이 아니고 정말 두 꼬집 정도만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묻혀서 바로 튀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두부를 튀기게 되면은 이 두부 튀기는 팬 하나만으로 마지막 강정 소스까지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팬에 하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게.
0: 네, 그렇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시는데 오늘은
1: 이거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포도씨유를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이제 식용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카놀라유도 가능하신데요.
1: 네.
0: 저는 이제 가정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포도씨유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 또 튀겼을 때 느끼함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기호에 맞춰서 포도씨유를 쓰기는 하는데
1: 다른 오일들과 네. 좀
0: 다른 식용유 예. 쓰셔도 무방합니다.
1: 네.
0: 이제 전분을 묻혀서 튀기는데 전분을 미리 묻혀놓으면은요 전분이 다 흡수가 되면서 바로 좀 녹아내려요.
1: 네.
0: 튀기기 직전에 전분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하나씩
1: 바로 묻혀서.
0: 묻혀가면서 바로바로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그래서 날가루를 네.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래야 전분 네.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0: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이 지금 두부가 튀겨지잖아요.
0: 네.
1: 고소한 맛이 배가 되겠어요.
0: 그렇죠. 표면에 그런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맛이 또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 강정의 가장 중요한 맛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겉바속촉 해야죠. 겉바속촉.
0: 맞아요.
1: 겉은 네. 바삭, 속은 촉촉. 두부가 또 수분이 있어서 네. 안쪽은 촉촉하잖아요.
0: 네.
1: 부드럽고.
0: 참 강정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1: 네.
0: 식감이랑 맛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반찬 종류는 아니고
1: 네.
0: 이제 우리가 후식으로 먹는
1: 예.
0: 과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닭으로 강정의 식감을 냈다 해서 닭강정 또 두부강정 이런 거
1: 적어봤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넣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1: 네.
0: 뒤집어가면은 보세요. 이 뒷면이 벌써 단단하게
1: 맞아요.
0: 바삭바삭해졌죠.
1: 그냥 두부를 지질 때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나야 딱딱할 것 같은데 바삭.

0: 네. 전분 옷을 입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1: 그래도 노릇하게 좀 색깔이 나는 게 좋아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넣었으니까.
0: 네, 차례대로.
1: 차례대로 뒤집어 가면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0: 색이 많이 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돼 있어요, 지금.
1: 네, 맞아요.
0: 나중에 이렇게 먹을 때 뭔가가 식감이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쵸?
1: 꼭 이 찹쌀가루 네. 이렇게 덧가루로 사용을 한 것처럼 좀 쫄깃해지거든요.
0: 네, 이제
1: 전분만으로도 이런 식감이 나니까요.
0: 그러게요.
1: 네, 전분은 뭐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다 가능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면을 잘 둘러가면서 구웠거든요.
0: 네.
1: 어느새 다 구워졌고 이렇게 이제 양쪽이
0: 예.
1: 다섯 번째 면을 굽고 있습니다, 제가.
0: 아,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1: 네, 생각보다 빠르죠?
0: 네.
1: 구워지는 시간이.
0: 향이 정말 고소해요.
1: 제가 지금 제일 센 불로
0: 네.
1: 불을 조절을 했다가 지금 중불 정도로 낮췄어요. 자, 보면은 노릇하게 구워졌죠.
0: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뭘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이제 두부가 이렇게 전분을 묻힌 것과 또 묻히지 않은 것 식감이 다르니까요.
0: 네.
1: 한번 뭐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0: 네.
1: 좀 묻히지 않고 두부만 튀기셔도 또 나름
0: 네.
1: 또 담백하고 좀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0: 그러게요.
1: 이렇게 전분을 묻히면 또 찰기가 있어서
0: 아 찰기
1: 네 찹쌀가루 묻힌 것처럼
0: 그러니까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0: 네.
1: 다 튀겨졌습니다. 이거 이제 건져내 볼게요.
0: 와 바삭바삭하게 그렇죠?
1: 네 이렇게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통통통 뭔가 속이 좀 비어있는
0: 네.
1: 우리 공기로 가득 차있는 빵 있잖아요.
0: 네.
1: 제과점에서 또 그런 소리가 나네요, 지금. 저기.
0: 너무 먹음직스럽게.
1: 자, 이렇게 이제 달궈진 기름에
0: 네.
1: 채소를 볶아볼게요.
0: 자, 채소를.
1: 네. 여기에
0: 건고추.
1: 네, 건고추 넣고요. 씨까지 다 넣을게요. 그리고
0: 표고버섯.
1: 꽈리고추까지.
0: 네.

0: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 기름에 맛있는 향들이 많이 밴 것 같아요, 지금.
1: 그렇죠. 고추 씨가 네. 이렇게 볶아지면서 네. 좀 고소한 향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0: 표고버섯을 넣고
1: 네. 이제 고추의 향이 네. 그 채소의 향이 듬뿍 스며들어 있는 기름에 네.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자, 여기에 네. 지금 불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네. 마늘의 향을 충분히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네.
0: 생강도 생강. 넣고 자. 양념이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농축돼 있어요. 맛있는 맛들이 다, 그렇죠?
1: 어우, 향이 벌써 좋네요.
2: 그러게요.
1: 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지금 기름을 한 3큰술 정도로 두부도 구워내고 채소도 볶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채소와 이런 향에 듬뿍 숨어들어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또 마늘이나 생강 향을 네. 뽑아냅니다.
0: 양념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네.
0: 간장
1: 넣어주시고 네. 숟가락에 네. 굴소스 네.
0: 굴소스 자, 들어가고
1: 자, 알룰로스까지 네. 넣어서 네. 자, 양념 네.
0: 만들어집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모든 재료가 들어갔는데, 네. 모든 재료 넣은 후에 불색이나 어떻게 하면, 얼마나 더 이렇게 끓여줘야 하는지.
1: 자, 이렇게 끓었으면은요, 네. 튀긴 재료들을 넣을 때 불을 꺼주세요.
0: 아, 재료 넣을 땐요? 네.
1: 자, 이렇게 껐고요. 네. 자, 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마지막으로 재료를 넣고, 자. 이제 강정은 이제 불을 끈 상태예요. 네. 이 장면 많이 봤잖아요. 왜 치킨 강정집 가면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양념에
1: 가마솥에서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네
0: 확실히 전분 옷을 입어서 그런지 양념이 아주 착 붙어요.
1: 네, 양념이 잘 엉겨서 이렇게 네. 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정말 이제 두부로 이렇게 좀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0: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네. 선생님. 예. 자,
1: 좀 잘 스며들도록 네. 좀 공기와 닿게 해서 잘 섞어주는 게 또 두부 하나하나의 맛이 스며들게 하는 네. 또 포인트거든요. 자, 두부를 선생님. 먼저 담아볼게요. 예.
0: 아니, 진짜 왜 우리도 밤 늦게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네. 요즘은 우리도 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네. 만드는 프로잖아요. 네. 근데 음식 프로들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배가 고플 때 근데 그럴 때는 뭐 그동안에 식단이 잘 지키더라도 갑자기 막 배달 음식도 먹고 싶어지고 그래요.
1: 맞아요. 그쵸.
0: 그때 갑자기 칼로리 높은 걸 먹게 되는데 이럴 때
1: 잘 참아왔는데 예. 그렇죠.
0: 그래도 두부로 만든 두부 버섯 강정 먹으면 그래도
1: 죄책감이 좀 덜하겠죠. 예, 예.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자,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 버섯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 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으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깍둑 썰고 건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두부는 큼직하게 깍둑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려 밑간해두면 소스가 겉돌지 않고 잘 어우러져요. 팬에 포도씨유를 둘러 달군 뒤 두부에 전분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튀겨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건고추, 표고버섯, 꽈리고추를 넣어 불을 끈 상태로 볶아내주세요. 팬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어 볶다가 불을 켜고 진간장, 굴소스, 알룰로스를 넣어 볶아줍니다. 다시 불을 끄고 튀긴 두부와 채소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맛있게 담으면 두부버섯 강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꼬들꼬들한 식감은 텃 무침이 최고인데요. 네. 두부와 함께 무쳐 고소함까지 사로잡은 텃 두부 무침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재료를 보시면은 요즘 톳은 이렇게 염장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염장 톳 준비해 주시고 네. 두부, 쪽파 네.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0: 네, 오늘 양념 재료로 초간단 3종 세트라고 들었어요.
1: 네, 굉장히 심플한데요. 네. 일단 여기에 통깨 들어가고요. 네. 고소함을 더할 참기름, 네. 소금, 다진 마늘, 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정말 초간단이네요, 그렇죠?
1: 네, 간단하죠.
0: 자, 재료도 간단한 만큼 레시피도 간단한 요리인데요.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1: 네. 네, 우선 이제 톡 같은 경우에는 염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소금기를 충분히 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 4번 정도 좀 바락바락 문질러가지고 짠맛을 빼주시고요. 네. 두부는 이제 한번 데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부를 먼저 좀 썰어 놓고 네, 톳을 불려볼게요. 두부는 한 4등분 정도 해서 네. 데쳐 놓게 되면은 으깨게 되면은 일단 빨리 쉴 수가 있어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랑 노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네.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면 훨씬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쵸?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네. 데쳐 보겠습니다.
1: 네.
0: 한번 데쳐 볼 텐데요. 참 두부도 변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방금 전에는
1: 감정으로 있고
0: 이번 주에 두부를 많이 사용했는데 몸에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경제적이니까 또 많이
1: 그렇죠.
0: 쓰는 것 같아요.
1: 두부는 네. 또 맛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네. 여러 요리 양념이랑 또 어우러질 수 있어서 네.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조금 물기를 뺀 다음에 한번 곱게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0: 물기 볼게요.
1: 네. 그리고 이제 쪽파를 썰고 네. 또 염장된 톳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쪽파 또 네. 들어가네요.

0: 오늘 이제 마지막 요리인데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선생님?
1: 저는 사실 요즘 물가도 너무나 많이 오르고 또 장을 보러 가면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깜짝깜짝
0: 맞아요,
1: 놀라거든요.
0: 맞아요. 몇개안 담았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1: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건강하고 부담 없게 즐기실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밥이도 그립잖아요. 네, 좀
0: 맞아요.
1: 잘 챙겨 보시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토스를 한번 손질해봐야 될 텐데, 아니, 이제 또 토스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왜 이렇게 소금이 또 많이 묻어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1: 네, 일단은 이제 보관을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놓은 거예요. 이제 토스 나오는 계절 외에는 사실 이렇게 염장된 거를 1년 내내 구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0: 먹기
1: 보면은,
0: 위해서,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1: 그렇죠.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방울처럼 매달려 있어가지고 식감이 굉장히
0: 아,
1: 좋습니다.
0: 맞아요.
1: 네. 요거를 일단은 굉장히 짭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데칠 거라서 슬슬슬 소금기를 빼고 다시 한번.
0: 아,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몰랐을 때그 있는 그대로 먹었다가 막 쓴맛도 나고
1: 그쵸.
0: 짜기도 짜고 해서 너무 놀랬어요.
1: 맞아요. 너무 짜죠. 정말 타들어갈 정도로 짠데.
0: 근데 그만큼 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1: 그렇죠. 이제
0: 그쵸?
1: 소금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면 지금 2번 씻어냈거든요. 그럼 3번 이렇게.
0: 저희가 한세번 기준으로 했는데,
1: 네.
0: 좀더 깨끗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한네번 하셔도 돼요.
1: 네, 그렇죠. 이제 저는 한번 조물조물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금기는 빠졌고요. 그리고 한번 데쳐내게 되면은 이제 토스의 그런 특유의 약간 비릿한 맛도 없을 수 있고요. 지금은 염장을 했기 때문에 색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지만 우리가 제철에 생토스 삶은 한번 데치면은 초록색이 아주 밝게 올라오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살짝 데쳐줄 겁니다.
0: 네.
1: 자, 그럼 이제 두부는
0: 데쳤으니까.
1: 데쳤으니까 이렇게 좀 빼내시고. 자, 토스 데쳐볼게요.
0: 될까요? 토스.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거 근데 빨갛게 해서 또뭐 토장 같은 데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1: 그쵸. 초고추장 찍어서 드셔도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고요. 보세요. 색이 좀 변했죠?
0: 그게
1: 처음이랑.
0: 더 뿌듯하게 되는데.
1: 밝아졌죠.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기만 했는데도 약간 미역국 끓일 때 향처럼
0: 맞아요.
1: 해조류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0: 살짝 저희가 데쳐냈어요, 지금.
1: 이렇게 데쳐냈습니다. 오븐에 수분을 좀 이렇게 덜어내시고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역국 그 향이 나요. 해조류
1: 네,
0: 향.
1: 그렇죠.
0: 이렇게
1: 이렇게 이제
0: 데쳤고요.
1: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자, 이제 바로 한번 무쳐볼까 해요.
1: 네, 그럼 일단 이제 양념을 좀큰 볼에, 이 볼에서 다시 무칠 거라서 양념을 한 번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스는 뭔가 빨간 어떤 양념이랑
1: 그렇죠.
0: 무쳐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1: 네, 좀 강한 양념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정말 담백하게 두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쳐주는 양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0: 맞아요.
1: 같은데 여기 지금
0: 고소하게.
1: 소금 들어갖고 다진 마늘, 참치액 약간 넣고요.
0: 참치액에서 또 맛을 내주죠.
1: 통깨도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두를게요, 제가.
0: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이 간이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 토스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이거 두부 한번 으깨 볼게요.
1: 네, 이렇게 면포에 두부를 넣으시고,
0: 아, 이거 수분
1: 볼에.
0: 나오죠? 그러니까 두부가 굉장히 많은 또 수분을 갖고 있어서.
1: 네, 지금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냈기 때문에 좀 살균 효과도 있지만, 또 식으면서 수분이 증발을 해서 이렇게 짰을 때 훨씬 처음에 그냥 생두부일 때보다는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거든요.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서 준비를
0: 자, 이렇게 꼭 짜봤고요.
1: 합니다. 네. 그러면 열어서 양념에
0: 바로.
1: 두부 넣어주시고
0: 뭐 수분은 짰지만 그래도 촉촉해요.
1: 그렇죠. 또 너무 꼭 짜가지고 퍽퍽하게 하면은 또 묻힐 때 그런 촉촉함이 좀 없어질 수 있으니까.

0: 이 양념장 네. 이거랑 먹어도 맛있었겠지만 두부가 들어가서 색감도 예쁘고 맛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또 두부랑 또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랑 토스의 그런 꼬들꼬들한 식감이랑 네. 또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0: 그러게요.
1: 아, 이렇게 해서
0: 네.
1: 부쳐냈습니다.
0: 어, 진짜?
1: 고소한 참기름까지
0: 네.
1: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의 향과 고소함과 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1: 그래서 두부까지 넣고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0: 네, 양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네.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건강까지 생각한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톳 두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를 4등분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이렇게 두부를 한 번 데쳐서 사용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염장톳은 물에 3번 헹궈 소금기를 제거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다진 마늘, 참치액,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면포에 데친 두부를 넣어 물기를 짜주세요. 양념에 두부와 톳을 넣어 버무리다가 쪽파와 참기름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톳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손맛의 스타 셰프 이재훈 셰프의 얼큰한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한 그릇 뚝딱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까지 매일매일 요리가 즐거워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가 좋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이제 긴장의 팡팡 점프로 마무리하면 좋아요가 500개! 좋아요! 나도 좋아요 받을 거야!

0: 인기란 걸 느껴보고 싶어! 당장 나가! 좋아요가 0개? 대체 뭘 해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야?
1: 뭔가 신기한 걸 해야 할까?
2: 오호! 요리사님, 좋아요 500개 돌파했어요!

0: 오, 우와, 좋아요다, 좋아요. 와!
1: 뭐야 너? 왜 날 찍어?
2: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나오네. 샵 접시파괴왕 샵 한심한 잭.
1: 뭐? 한심해?
2: 어? 어? 이런 한심한 꼴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1: 뭐? 좋아요? 좋아요다! 나도 좋아요 받았어!
2: 시시해. 지워야겠다. 으아!
3: 슈퍼잭,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어요. 출동 준비 됐나요?
1: 네, 출동하겠습니다. 아휴, 결국 좋아요는 못 받았네. 만약 시민들이 내 멋진 히어로 모습을 본다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렀을 텐데. 응? 그래! 슈퍼잭의 모습을 내 피드에 올리는 거야! 그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4: 여기는 냠냠시티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5: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기한 물건들을 가진 콜렉터. 나, 리치의 방송에 오신 악당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악당 잡지를 소개해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 유능한 AI 비서를 한번 불러보죠. 이게 뭐야? AI 기능이 있다더니 완전히 별로잖아!
6: 신처럼 강력한 힘, 레시피스토리 당신을 품 안에.
5: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 레시피 스톤. 꼭 내 걸로 만들고 말겠어. 나 같은 악당에겐 멋진 장비가 필요하지. 여보세요? 악당 장비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예? 아, 그렇게나 비싸요? 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1: 왜? 왜 조에오가 아직 연계인 거야?
7: 히어로인지 몰라서 못 누른 걸까?
1: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7: 난 있어! 좋아요 한 개!
1: 한 개가 뭐야? 히어로가 100개, 200개는 받아야지!
2: 어? 히어로가 이렇게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다니.
7: 우와! 반짝반짝하다! 누구야?
1: 히어로라는데 이름은 몰라. 근데 성격은 아주 별로야.
8: 난 미라클 루나야. 최고의 마법 히어로라고.
7: 안녕. 난 메카탄탄. 메카탄탄.
1: 그걸 레시피 스톤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2: 이거? 네가 번개 맞고 있을 때 찾았지.
7: 슈퍼잭도 번개 맞지 말고 레시피 스톤 찾아서 냠스타에 올렸으면 좋아요 받았을 텐데. 아깝다.
1: 난 시민들을 도우려고 한 거라고.
2: 좋아요에 진심이었던 건 아니고?
1: 아니거든!
5: 이 레시피 스톤 탐지기 중에 제일 싼 걸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작동하기는 한 거야? 오, 된다 된다! 이쪽이다! 오. 레시피 스톤? 가까운데 있었잖아. 어? 근데 쟤들은 뭐야? 어디서 본 얼굴인데? 레시피 스톤 넘버는 귀찮은 히어로들? 에이, 아이고 귀찮게 됐네. 히어로도 잡고 레시피 스톤도 빼앗으면 바로 악당계의 유명인이 되는 거잖아. 빌려왔던 장비가 어디더라?
7: 레시피 스톤도 찾고 히어로 포인트도 받고 부럽다. 슈퍼잭은 좋아요도 놓치고

0: 붙였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좋아요 100개, 200개 받을 거거든. 100개는커녕 한 개도 못 받을걸? 왜냐면 넌 인기 없는 히어로니까. 뭐? 몰랐던 건 아니지? 인기 없는 건 사실이잖아.
1: 맞아. 난 인기가 없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레시피 스톤이랑 찍은 사진이면
0: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 예!
2: 나도 나도!
3: 이런 건 너희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유명인한테 어울리지.
0: 유명인이라고?
3: 나를 몰라? 나 팔로워 100만에서 살짝 부족한 세계 최고 유명 콜렉터 리치 네미시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0: 어서 와라. 셋이 한꺼번에 모이면.
1: 잠깐 멈춰. 저 악당 녀석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2: 기다려 슈퍼제.
3: 메시 피스토.
0: 쟤는 왜 계속 오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겠군.
1: 뭐 하려는 거지?
3: 네, 좋아요. 내 메시 피스토 내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다!
0: 레시피 스톤의 히어로들까지 내 손에 들어왔군.
1: 슈퍼젯, 너 때문에 함정에 걸렸잖아.
3: 에이, 걱정 마. 이까지 감옥 주면 내가. 힘이 안 들어가.
0: 괜한 힘 빼지 말고 불쌍한 포즈나 취해봐. 이걸 냠스타그램에 올리면 나는 유명인이 되고 너희들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되는 거다. 아, 맞다. 요거? 이 좋아요는 취소해야지.
1: 뭐? 그 좋아요 네가 누른 거야?
0: 인기 없는 히어로한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겠냐? 취소.
1: 안돼. 내 좋아요.
3: 나의 좋아요를. 내 좋아요를.
1: 저 정도면 그냥 좋아요 눌러줄 걸 그랬나.
0: 안돼. 제일 비싸게 빌린 장비라고.
3: 내 좋아요 왜 취소했어.
0: 망가뜨리면 안돼. 진정해.
3: 레시피 스톤.
0: 오지마. 이것도 줄게.
3: 배고파.
0: 뭐야, 괜히 놀랐잖아.
1: 슈퍼젯. 으이구, 힘을 적당히 썼어야지.
0: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들이군. 그냥 둬선 안 되겠어. 뭐야?
4: 고객님, 악동 장비 대여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옥 하나 망가져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럼 또 이용해 주세요.

0: 축구지 레벨업.
1: 야! 아, 이거 봐. 내가 네 사진에 좋아요 몽땅 눌렀어.
0: 야! 잘 가요, 리치.
2: 악당의 좋아요 따윈 필요 없어. 찍었어?
3: 응, 다 찍었어. 아니, 나도 찍어줘.
0: 통통 치즈 대소동.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쟤? 냠냠시티 안 지키고 뭘 하고 있는 거야?
2: 오늘은 통통 치즈가 나오는 날이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야, 탄탄.
4: 감사합니다. 어?
2: 여기 통통 치즈 두 개 주세요.
4: 끝났습니다, 손님.
2: 예? 그럼 통통 치즈는요?
4: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통통 치즈는 24시간 후에 나온답니다. 야호! 퇴근이다!
2: 안 돼! 내 통통 치즈! 좋아! 내일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탄탄. 내일은 첫 번째로 먹는 거야. 아, 탄탄? 나 혼자 기다리지 뭐. 24시간쯤 문제 없어.
5: 자, 다 익었다.
6: 와, 맛있겠다. 캠핑 최고.
1: 저게 뭐야?
6: 어? 별똥별이잖아.
7: 이봐, 살고 싶다면 레시피 스토어.
6: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빠, 우리 이거 키우면 안 돼요? 네, 네.
7: 감히 나를 주무르다니. 저쪽입니다, 롱 캡틴. 가자, 얘들아. 이제 우주 정복도 시간 문제다, 롱.
8: 쟤, 설마 밤새 기다린 거야? 어?
2: 지금 몇 시지? 줄 서 있게 잘했네.
9: 통통 치즈 판매 시작합니다.
2: 저요, 저요. 제가 바로 첫 번째 손님이에요.
4: 통통 치즈 나왔습니다.
2: 우와, 드디어 통통 치즈가 내 손에 들어왔어. 아, 뭐해요? 내 통통 치즈 돌려줘요. 이리 내놔요.

0: 레슐리 스톤이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1: 이럴 리가 없는데롱. 응? 캡틴, 저쪽입니다롱.
2: 안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괜히 할 수가 있다롱. 이리 자, 내가 직접 찾겠다롱.
4: 내 치즈를 망가뜨리다니. 여기서 못해!
0: 성가신 놈이로군. 이런.

0: 잭, 슈퍼잭, 듣고 있어요? 방금 통통 치즈가게 레시피 스푼을 노리는 악당들이 나타났어요.
1: 뭐? 이건 치즈 강도들이 쓰고 있던 모자잖아?
0: 모자가 아니에요, 잭. 머리에 착지해 상대를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외계인 메롱캡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잭.
1: 통통 치즈! 아니, 레시피 스턴! 당장 갈게요.

0: 네.
1: 치즈 하나 주세요.
0: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님.
2: 이건가? 아님 이거?
0: 저기요, 이상한 모자 쓴 손님. 차례를 지키셔야죠. 아무리 치즈가 맛있어도 그렇지, 정말?
2: 레시피 스톤을 내놔!
0: 그런 메뉴는 없어요.
3: 에? 모자가 말을 하네?
2: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가? 그럼 이건? 어떤 거야?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냐고!
0: 당장 멈춰! 당근아! 아이, 뭐야?
2: 응? 느림보다요? 이건? 오! 드디어 찾았다! 레시피 스톤! 이제 우주 정복은 시간 문제잖아!
0: 안 돼! 레시피 스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통 치즈에 레시피 스톤까지 빼앗기다니.
1: 와! 메카탄탄!

0: 메카탄탄! 응? 하마터면 내 시피스톤을 뺏길 뻔했어.
1: 어제는 같이 못 기다려줘서 미안해, 잭. 통통치즈 맛있었어?
0: 그게 사실은 나도 아직...
2: 내놈캡 상단 모드다가! 우리가 상반반신한 이상! 너희는 우릴 절대 못 잡지라!
0: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0: 거지? 저쪽이다.
1: 캡틴! 엄청난 추격전이었지 말입니다롱.
2: 지구인 녀석들, 우리 캡틴에게 상대가 안 되지롱.
1: 이제 우주 정복이 머지않았다롱. 자, 레시피 스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줘롱. 뭐야? 왜 안 돼?
0: 여기까지다!
3: 아이고, 머리야.
4: 어? 뭐야, 이 이상한 문어들은?
1: 어디 갔냐롱?
0: 혹시 찾는 게 이거야?
1: 내 레시피 스톤!

0: 여기 그냥 가, 이 악당들아! 내 치즈의 복수다!
1: 슈퍼제 괜찮아?
2: 결국 못 먹었어.
3: 아, 내 통통 치즈!
4: 고마워요, 덕분에. 이거라도 드실래요?
3: 우와! 내 통통 치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사실은 어제부터 통통 치즈 먹으려고 줄 서 있었거든요.
4: 아, 어제 통통 치즈 못 드셨던 분들이구나. 모습이 변해서 못 알아봤어요.
5: 슈퍼젯 메카 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할 준비 됐어?
1: 네! 빙고 선물 돌리기 좋아. 릴라도.
0: 안 돼요. 패트, 음악 듣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2: 야, 당연하죠, 실라. 다들 준비됐니? 아저씨 이제 농담을 깨.
0: 패트, 안 돼요. 아이들 한 번씩 다 돌아가게 해야 돼요.
2: 네? 왜 그러죠?
3: 그래야 모두 선물을 받으니까요.
2: 어떻게 모두 받을 수 있죠? 선물은 하나만 있잖아요.
3: 아니요, 선물이 겹겹이 들어있어요.
2: 뭐라고요?
3: 그래서 모두 받는 거예요.
2: 이봐, 베디트, 방금 한 말 들었어?
4: 뭐 문제 있는 거야?
5: 음악 틀어주세요, 아빠.
2: 근데 내가 어렸을 땐 선물이 하나만...
1: 음악 틀어주세요!
2: 알아, 알았어, 시작해. 하지만 이건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가 아니야.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선물 돌리기.
2: 좋았어, 여기서 멈춰.
1: 만세! 빙고파야! 오, 그거 팔찌잖아.
2: 아, 원래 이런 게 아닌데.
1: 여기서 멈췄어. 막대 사탕!
2: 와! 알았어, 이번엔 릴라야. 멈춰! 아, 잘했어, 배트.
1: 릴라도 팔찌 받았잖아.
2: 근데 미씨, 선물 아직 못 받았어?
1: 네.
2: 알았어, 여기서 멈춰. 멈추라고 했어? 터치스크린 왜 이래? 멈춰!
1: 또 나야.
2: 안 돼. 그건 원래 미씨한테 멈추는 거야. 자, 다시 돌려줘.
1: 근데 뽕뽕 앞에 멈췄어요, 아저씨.
2: 이런. 난 이런 거 잘 못하겠어. 풍선 다 불었어, 여보.
3: 고마워.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거의 끝났어.
2: 아, 그랬어? 아, 잠깐만. 혹시 겹점마다 선물을 넣는 거야?
3: 당연하지.
2: 말도 안 돼. 난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선물 다 넣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가운데 큰 거 하나만 넣어줘. 한 명이 선물 받게.
3: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떡하고?
2: 어쩔 수 없는 거지.
3: 여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2: 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반대. 아이들을 약하게 키우는 거라고.
3: 좋아. 그럼 알아서 잘해봐.
2: 걱정하지 마. 지켜보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테니까. 선물 돌리기 시작해볼까?

0: 이번엔 좀 다르게 할 거야 얘들아. 엄청 재미있어. 시작. 잘 봐. 난 눈 감고 있어. 여기 버튼은 언제든 누를 수 있어요.
1: 축하해 빙고.
2: 선물이 안 보여요.
0: 아 맞아. 선물 없어.
2: 다시 잘 찾아봐. 아저씨 선물 어딨어요?
0: 아 이제 알겠니? 새로운 놀이야. 가운데 큰 선물이 하나만 있어.
2: 네?
3: 네? 뭐라고요?
0: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지. 좋아 시작해. 계속 돌려요.
2: 빙고 선물 없는 거예요?
0: 그래 원래 선물 돌리기 놀이는 이런 거야. 어우 이런. 괜찮아질 거야. 다시 계속 돌리는 거야.
2: 엄마!
0: 이제 멈춰! 이게 진짜 선물 돌리기 놀이야.
4: 지금은 80년대랑 달라 패트.
0: 어, 여보?
3: 나 쳐다보지 마 여보.
0: 어, 이런.
2: 아저씨 선물 진짜 없는 거예요?
0: 어. 그래 알았어. 선물이야 5달러. 야, 여기 너도 여기 있다. 모두 5달러 선물이야. 잠깐 누가 20달러 좀 바꿔줘. 아이, 근데 잠깐
5: 아빠 진짜 그거 내 선물이잖아요. 돌려주세요 엄마.
0: 어, 아들 많이 있잖아. 좀 나눠줘도 괜찮아.
3: 어 즐거웠어 그랬지?
2: 네 선물 돌리기 놀이 빼고요. 럭키 아빠 놀이 규칙이 싫어요.
3: 그래 선물을 못 받으면 그렇지.
2: 네 맞아요.
3: 다음엔 받을 거야. 좋아, 이게 다섯 번째 선물이고.
2: 엄마, 있잖아요.
3: 어, 저리 가.
2: 왜요?
3: 내일 제스퍼 생일에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 중이야.
2: 어, 럭키 아빠 규칙대로 하면 안 돼요?
3: 가운데 선물 하나만 넣으라고?
2: 네, 이거만큼 멋진 선물이요.
3: 아들, 친구들이 진짜 싫어할 것 같아.
2: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제발요.
3: 선물 돌리기 놀이 시간이다.
2: 만세!
3: 좋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스퍼가 럭키 아빠 규칙대로 선물 돌리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0: 그건 내 규칙이 아니야.
2: 어, 정말요?
3: 그럼 재밌게 해볼까? 알았지?
2: 좋아요.
3: 그럼 시작.
2: 어, 빙고 꺼자. 어,
6: 괜찮아 빙고. 계속 돌려.
2: 어. 괜찮아 릴라. 어. 어, 이거 헬리콥터잖아.
5: 우와. 거의 다 왔는데.
7: 어, 빙고. 다음엔 받을 거야.
3: 선물 돌리기 놀이 할까?
2: 네.
5: 럭키 오빠 규칙대로 할 거야.
2: 만세.
0: 방금 만세라고 했어?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물 돌리기에서 이번에도 못 받았네?
1: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0: 정말이야?
1: 네. 릴라가 행복하면 빙고도 좋아요.
0: 어우, 빙고.
1: 다음엔 받을 거예요.
0: 우리 착한 딸 빙고. 선물 못 받아도 놀이를 즐겁게 할 줄 아네?

0: 블루이, 내일 선물 돌리기 놀이 어떻게 할까?
1: 아, 빙고가 정하도록 할게요.
2: 정말로? 고마워, 블루이 언니.
0: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빙고?
3: 얘들아, 선물 돌리기 놀이 준비됐어?
4: 네!
3: 내 생각엔 럭키 아빠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0: 오, 그렇지!
5: 아, 좋지. 감사합니다. 어떤 규칙으로 즐겨볼까, 블루이?
1: 빙고가 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럭키 아빠 규칙대로 정한 거야? 기다려봐.
5: 빙고, 어떤 규칙대로 해도 난 진짜 괜찮아.
0: 아이들을 약하게 키운다면서 왜 그래?
5: 아, 잠깐.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볼까? 오, 예. 이거 신나는데?
4: 아저씨!
5: 어, 맞다. 미안.
1: 없어.
4: 럭키 아빠!

0: 어, 빙고, 괜찮아.
1: 기다려봐.
0: 독수리 약이다!
2: 좋아. 아빠의 날에 아빠 드릴 카드 만들자.
0: 빙고는 빨간색 카드, 무지개 카드 만들래.
2: 오, 좋은데?
3: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어? 아빠, 나가세요!
3: 아우, 섭섭해. 아빠만 빼고 논다 이거지?
2: 그러면 블루이는 어떤 걸 만들까?
0: 아빠랑 블루이가 있는 완벽한 그림 그릴래요.
2: 완벽한 그림이라고?
0: 네. 근데 완벽한 게 무슨 뜻이죠? 빙고 알아!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은 거.
2: 그래, 맞아.
0: 근데 이번 이야기는 완벽해. 이건 완벽한 그림이 될 거예요. 아빠가 바로 냉장고 앞에 붙이실 거냐?
2: 완벽한 건 어려워, 블루이. 그건 힘들 것 같아.
0: 괜찮아요. 아, 삐뚤어졌잖아. 다시 할래. 완벽해야 하니까. 아빠랑 블루이가 뭐하고 있는 걸 그릴까요?
2: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건 어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0: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좋아야 해요.
2: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0: 냉장고에 안 붙였잖아요.
2: 어, 그래, 그런 것 같네.
0: 아빠가 어떤 거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어, 알겠어. 아빠 왔어라고 하실 때가 제일 좋아. 어, 맞아.
3: 아빠 왔어요. 그래, 잘 들어. 이제부터 아빠가 나타나면 모두 박수치고 이렇게 해. 우와! 아빠 오셨다! 좋아! 아빠 너무 멋져! 알았지?
4: 좋아요.
3: 좋아? 그럼 연습해볼까? 아빠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아줘!
2: 그거 보기 좋다, 블루이.
0: 간지럼 타는 건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아빠가 블루이 언니 던지는 것 같아. 어! 던지는 건 그릴 수 있어. 어, 그럼 숨차꿈 그리자.
2: 그리고 돼지는 집으로 집을 만들었어요. 위험할 것 같은데.
3: 숨차권.
0: 어, 네, 여기 있어요.
3: 딸깍. 숨차권.
2: 어, 네, 물론이죠. 아, 어디에다 넣어뒀더라? 어딘가에 있을 텐데.
3: 숨차권.
2: 어, 여기 있어요.
3: 딸깍, 잘 챙기세요. 숨차권.
0: 어, 어, 숨차권 없어요.
3: 숨차권 없음.
2: 멋진데, 블루이?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0: 아빠는 놀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요. 큰 소파를 그리는 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2: 보기 좋은데?
0: 네, 근데 소파 같지는 않아요. 작은 의자처럼 보여요. 어, 아빠가 의자 놀이하는 거 그리자. 어, 그래.
3: 어우, 이런. 아이들 돌보느라 내 다리가 피곤하네.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 여기 의자들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어.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여기가 좋겠네. 어, 와, 그래, 이 의자에 앉길 잘했어. 역시 좋은 선택이야. 너무 편한 것 같아.
2: 의자처럼 보이는데 이제 됐어.
0: 근데 블루이 언니가 안 보여. 아, 원래 그리려던 그림에는 아빠랑 내가 있어야 돼.
2: 블루이, 괜찮아.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는 뭘 그려도 좋아하실 거야.
0: 그럼 이런 걸 그려도 좋아하실까요?
2: 어, 그럼.
0: 이런 것도 좋아요?
2: 그래, 당연하지.
0: 정말요? 이것도?
2: 그래, 그래. 좋아. 아빠는 니들이 열심히 그린 걸 더 좋아하실 거야.
0: 그리고 완벽한 것도요?
2: 아니, 아니어도 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아빠랑 블루이가 같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려볼까?
0: 큰 소파도 없어야 하고 간지럼도 없는 거. 던지는 건 괜찮아. 부메랑!
2: 부메랑?
5: 그게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결국엔 내가 가졌죠.
3: 아우, 잠깐. 이런 귀찮은 부메랑이야. 부메랑 갖고 싶어요, 파이도?
5: 아니요, 저 부메랑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3: 아, 그럼 이 부메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그냥 그 부메랑 던져버려요.
3: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부메랑 멀리 던져버려야겠다. 문제 해결 끝. 됐다! 저 부메랑 다신 볼일 없을 것 같아요.
5: 네, 멀리 던졌으니까요.
3: 아, 그게요. 저한테 날아올 게 뻔한데 제 이빨 진짜 튼튼하거든요. 모르겠네. 혹시 누구를 물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뭐야!
2: 이거 정말 멋진데?
0: 이제 부메랑처럼 그렸어.
2: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모르겠어요. 그냥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2: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

0: 혹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1: 엄마, 빙고가 그림 그렸어요.
2: 오, 우와!
1: 마음에 드세요?
2: 그래, 진짜 완벽해.
1: 완세!
0: 이건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다.
2: 붙일 곳이 별로 없네.
0: 여기 블루이 그림 위에 잠시만 붙여놓자. 오! 왔어, 블루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1: 괜찮아요.
2: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려워.
1: 그림 그리는 것도요.
2: 그래, 그림도 어려워.
0: 근데 잠깐만, 아빠랑 놀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부딪히고 긁혔는지 생각해볼래?
3: 승차권 없음!
4: 어? 어? 괜찮아, 블루이?
1: 어, 네, 무릎을 부딪혔어요.
3: 정말 귀찮은 부메랑이네!
1: 많아요.
0: 그리고 아빠가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
1: 아...
4: 엄마한테 말하지 마.
0: 뭐라고?
5: 아빠 왔어요.
4: 나중에 다시 올게.
0: 그거 말고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
4: 블루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0: 그래서 말인데, 그림 그리는 건 어려워. 그치만
1: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0: 어?
3: 아우, 고마워, 얘들아.
4: 우와, 여기 그림들 좀 봐. 정말 멋진데? 지금 바로 냉장고에 붙여야겠네. 여기 전기요금 청구서는 떼고. 여기. 완벽해.
6: 다 왔어요. 우린 남극을 모두 탐험해봤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갈 거예요.
7: 선장님, 배를 깨끗이 닦는 일 계속할 수 있어요?
6: 네, 다들 잘 들으세요. 이번 항해는 엄청 길고도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호주로 확실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8: 만세!
6: 이제 누가...
9: 어스, 집에 가야지.
6: 오, 엄마 오셨어. 안녕.
1: 근데 잠깐, 우리 이제 어떻게 호주로 돌아가지?
6: 제기 선장님 할 거야.
7: 왜 나야?
6: 바로 내 옆에 서 있었으니까.
7: 근데 호주로 가는 방법을 난 잘 몰라.
6: 그냥 그 방향으로 6주 동안 포기하지 말고 가.
1: 6주 동안?
7: 그 전에 우리 아빠가 오실 것 같은데.
5: 데리러 가, 데리러 가. 제기 학교에 데리러 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제기를 데리고 와.
1: 아빠, 저기 표지판에 캥거루 그림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5: 잘 모르겠어.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10: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1: 고마워, 내비게이션.
5: 룰루, 내비게이션 없으면 큰일 나겠지?
10: 잠시 후 100m 전방에서...
5: 아니, 뭐?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래? 안 돼.
1: 왜 그러세요?
5: 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 돼.
1: 안 돼.
5: 큰일 났는데. 제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몰라.
1: 근데 왜요?
5: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 그리고 항상 내비게이션을 써서 그래. 이런. 이제 잭을 어떻게 데리러 가지?
1: 어떻게.
1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탐험가들.
1: 이제 어떻게 해요, 선장님?
7: 블루이, 아마 도출 움직이면 배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코, 키를 잡고 운전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러스티가 가르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산호초를 조심해야 돼.
1: 알았어?
6: 코코, 갈 시간이야.
1: 엄마가 오셨다.
7: 우와! 산호초와 부딪혔어.
1: 안 돼. 바다에 빠져버렸어.
7: 호주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랄게. 포기하지 마. 이거 큰일인데.
5: 이거 큰일인데. 사람들에게 물어볼게.
1: 딸기다.
5: 저기요?
12: 올라.
5: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는데요.
12: 아들 학교가 어딨는지 모르신다고요?
1: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서 그런 거예요.
5: 네,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12: 저희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왔죠.
13: 배낭여행 중이에요.
5: 그렇군요. 휴대폰 빌릴 수 있어요?
12: 네, 여기요.
5: 고마워요.
12: 근데 여기선 안 터져요.
5: 이런.
12: 딸기 좀 드시겠어요?
1: 네, 좋아요.
7: 됐다, 다 고쳤어.
1: 잘했어요, 선장님.
7: 부족한 게 많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1: 안 돼! 거의 무너지게 잡혔어요! 이게 제 나 혼자야! 절대 포기하지 마!
5: 그냥 시간 낭비했네.
1: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5: 그래. 여기서 물어보자.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 아니죠?
14: 아니요.
5: 좋아요. 휴대폰 충전기 있으세요?
8: 전 휴대폰이 없어요.
5: 네? 없으세요?
8: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5: 이런. 제 아들 학교를 찾고 있어요.
8: 아들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른다고요?
1: 항상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셔서.
5: 글래스 하우스 초등학교예요.
8: 여기서 거긴 엄청 멀어요.
5: 이런.
8: 제가 지도는 그려드릴 수 있어요.
5: 네. 지도요?
8: 근데 공짜로는 안 돼요.
5: 얼마예요?
8: 거기 딸기 하나면 돼요. 보세요. 여기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도착할 거예요. 우후!
5: 좋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8: 아주 오래요.
5: 이런. 더 빠른 길은 없어요?
8: 지름길이 있기는 한데, 근데...
5: 근데 왜요?
8: 길에 풀이 좀 많아서 이런 곳을 달려본 적 없는...
5: 그러니까...
8: 도시에서 살죠?
5: 급하니까 지름길이나 알려주세요.
8: 그래요. 여기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요.
1: 아빠는 차가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는데요.
5: 룰루.
8: 차는 더러워질 거예요.
7: 물건이 다 떨어졌잖아.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어. 배도 깨끗이 닦아야 하는데.
5: 여기 있다. 여기가 지름길이야.
1: 표지판 그림 무슨 뜻이에요?
5: 이 길로 바퀴 4개 쓸 수 있는 차는 갈 수 있대.
1: 우리 차 바퀴 4개 쓰는 차예요?
5: 모든 바퀴를 다 쓸 수 있는 차.
1: 우리 차는 바퀴가 몇 개죠?
5: 4개. 룰루, 딸기 바구니 꽉 잡고 있어.
4: 나만한 낮에!
7: 102번째 날이다. 나만 남았다. 육지도 안 보인다. 먹을 건 다 떨어졌다.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다.
9: 잘 놀고 있니, 잭?
7: 네, 선생님.
4: 오, 잘 달리는데. 좋아, 좋아. 꽉 잡으세요, 룰루 선생님.
5: 재밌었지?
1: 네! 근데 지도 위에 딸기잼이 묻었어요.
5: 걱정하지 마, 룰루. 이제 지도는 필요 없어요.
7: 꽁! 육지다! 나 포기하지 않았어.
5: 잘했어, 아들.
7: 여기 호주 맞나요?
5: 그래, 맞아. 호주에 도착했단다.
13: 좋아, 아기돼지 삼형제 어때?
14: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13: 좋아, 아기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로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돼지야, 문 좀 열어줘 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라며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14: 아빠 잠깐만요.
13: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대.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에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0: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이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1: 또이다야!
0: 그만.
2: 어느 날 아름다운 들파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깡충깡충깡충깡충. 사슴을 빠르게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치타다! 치타다! 치타는 그만 지쳐버렸어요. 이어서 작고 귀여운 개미들이 나타났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엄청 컸어요. 쿵! 과광! 쿵! 과광! 쿵! 과광! 쿵! 코끼리가 갔어요. 후! 그리고 그 다음엔 거미가 나타났지요. 저리가 거미야. 이상한 동물은 이제 그만. 어 잠깐만 뱀이잖아. 개구리다. 개굴. 개굴. 개굴. 어 개구리가 가고 이제 귀여운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1: 오 안돼.
2: 괜찮아 빙고. 고양이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발톱으로 샥샥샥샥샥샥. 고양이는 잠이 들었고 고요해졌어요.

0: 겨울아, 겨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2: 헛, 이번엔 또 누구지?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데려다.

0: 왜?를 외쳤는데 왜 호빵이나 안 오는 거야?
1: 어?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어? 사과 마을이다! 잘 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유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유소!
1: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펄!
2: 나? 불렀어? 나가 마라!
0: 진정해, 사나유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라니까! 난 사과 세포라고!
1: 진짜 사과 세포네?
0: 응.
1: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2: 아휴,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1: 사과 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0: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아, 그건
0: 응.
1: 나도 잘 모르겠는데.
0: 어?
1: 아, 모를 땐 사과 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 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3: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틴.
4: 난 사과세포.
0: 나도 사과세포.
5: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3: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1: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3: 사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4: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5: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5: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6: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7: 당연히 아삭아삭 캠!
1: 백틴 때문이지!
8: 아니, 그냥 백틴이 아니라 백틴 용사라니까.
6: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8: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6: 어떻게?
8: 이렇게.
9: 예님! 사과가 왔습니다!
4: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9: 네, 예님!
4: 자, 위산을 쏴주마. 쏴!
6: 쏜다, 쏜다!
8: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4: 아니, 너는 그대로네?
8: 위님, 백틴 용사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4: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8: 이야호! 나는 그냥 백틴 용사!
6: 쏴! 백틴 젤리 젤리?
4: 어? 이 단단하던 백틴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6: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4: 이 사과의 팩틴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마을로.
6: 네. 팩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10: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빗고야 말겠어.
1: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10: 우와,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6: 나 백틴 젤리 젤리. 백틴 젤리 젤리.
10: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깜보다.
11: 대장세포님!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대장세포님!
10: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6: 백틴 젤리 젤리!
11: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팩틴이에요!
10: 뭐야! 나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1: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11: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10: 그치! 이제 사과 팩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1: 저도 신나요.
6: 팩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9: 에라디아.
1: 대장세포님, 저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9: 또동.
12: 최고의 똥 완성요.
1: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똥 배출하십시오. 도동 똥 나갑니다.
9: 이야!
0: 그냥 패틴이 아니라니까.
13: 아, 그 패틴 용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0: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13: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0: 당연하지.
13: 오, 사과 패틴 최고 딱지다.
0: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13: 알아.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0: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팀 용사.
13: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14: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13: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14: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13: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14: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13: 똥 잘 들 수 있다는 말씀.
15: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14: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15: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확!
13: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15: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13: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15: 그럴까?
13: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15: 백설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13: 여기요?

0: 전설의 가위맨 키위.
1: 안녕,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비타민C!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이번엔 트립토판 차례인가? 들어와!
2: 트립토판! 키위님을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
1: 오,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비장의 무기. 나와라. 황금 가위! 어우, 룸샤. 충전 완료. 모든 준비는 끝났다. 호빵아,
0: 얼른 나를 먹어줘. 먹어줘. 먹어줘. 우와! 키위 맛있다. 새콤달콤해. 호떡아, 너도 키위 좀 먹어봐.
3: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호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3: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3: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3: 응.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자,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3: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0: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1: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4: 키위야, 어서.
5: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1: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5: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1: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6: 저도 정말 행복해요.
7: 키위가 팀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8: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7: 키위야, 반갑다.
8: 네.

0: 여기가 어딨지?
1: 어? 아이고,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어?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0: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2: 호떡이?
3: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0: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4: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0: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4: 뭐라고?
0: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5: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4: 내가 잘 안다니...
6: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4: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0: 뭐?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3: 아니, 호떡이 뭐야?
2: 뭐지?
1: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2: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7: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2: 살려주세요!
4: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7: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0: 무섭게 생겼다.
4: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0: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7: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4: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7: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4: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2: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4: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그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3: 아, 뭐야, 나한테 반했나?
0: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3: 하,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4: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3: 어? 행복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0: 화가 난다! 화가 나!
5: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3: 호빵이의 행복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0: 어? 가긴 어디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2: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3: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트리토판, 네 덕분에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리토판.
3: 희희의 트리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4: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니? 같이 가!
5: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6: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5: 위산! 위산!
6: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키위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6: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6: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아,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지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5: 누구죠?
3: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7: 부!
2: 이겼다.
7: 어, 졌다.

0: 야들야들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2: 나 소화 다 됐어요.
3: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2: 아, 예 알겠습니다.
1: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4: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이겼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화 됐어.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어?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5: 뭐지?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5: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는!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7: 와우!

0: 구조대가 좋아요.
1: 소방구조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어요.
2: 자동차 학교까지 도착 예정 시간은?
0: 3분 뒤에요. 친구들은 괜찮을까? 우리야! 서둘러야 해. 어서 비켜주세요.
3: 불이 났나 봐. 대단해.
0: 얘들아, 우리가 구해줄 거야.
4: 미안, 괜찮아?
3: 그런데 소방구조대가 여긴 무슨 일이야?
0: 화재 신고를 받고 왔어.
5: 불이 난 곳은 어디야?
6: 불이라니?
7: 우린 신고한 적 없는데?
8: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아무 일도 없었어.
0: 그럼 다행이지만요.
5: 이상하네. 대체 누가 신고한 거지?
2: 제시, 이번엔 한강에 빠진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5: 바로 출동할게요. 가자! 한강은 멀어서 빨리 도착하기 어렵겠어. 긴급 구조대에 지원 요청을 해볼게. 프랭크!
9: 제시!
5: 한강에 구조가 필요한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출동해줄 수 있어요?
9: 우리는 지금 화재 신고를 받고 극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야.
5: 극장이요?
10: 또 뭐냐?
7: 긴급 구조대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9: 불이 난 곳이 어디지?
11: 모두 저를 따라서 대피하세요.
10: 아, 시끄러워서 영화를 못 보겠네. 안 보여.
12: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3: 불이 난 곳이 없는데
7: 어떻게 된 거지?
1: 그날 오후 소방구조대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 하요, 얘들아.
0: 힘들구나.
14: 아니야.
3: 다들 괜찮아? 오늘따라 많이 힘들어 보여.
0: 신고를 받고 여러 번 출동했는데 헛걸음만 했어.
5: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3: 그래?
7: 우리도 마찬가지야.
5: 팩트!
11: 극장에 불이 났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7: 진짜 화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13: 참, 아까 한강 출동은 어떻게 됐어?
5: 그것도 가짜 신고였어요.
2: 사고 발생!
9: 화재 발생!
2: 사고 발생!
9: 또?

0: 출동하자.
1: 안녕 킨다.
2: 다음 날도 신고는 계속됐어요.
1: 구조 신고야 출동.

0: 가자 세트.
1: 자 출동
0: 출동.
1: 도착했습니다.
2: 조심 조심.
1: 와! 긴급 구조대다! 오! 저기 소방 구조대도 와!
3: 진짜다!
1: 소방 구조대! 화이팅! 와! 다음에 또 만나!
4: 그 후로도 가짜 신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5: 사건 발생! 사건 발생!
6: 이게 벌써 몇 번째야?
1: 이번에도 가짜 신고였다니. 꼬마 버스 타요. 얘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제시 괜찮아? 벌써 아침이라니.
7: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 언니가 가짜 신고가 걸려온 곳을 찾고 있대.
1: 정말? 잘됐다. 어? 얘들아, 출동이야.
8: 이번에도 가짜 신고면 어떡해. 더 이상 출동할 힘도 없어.
1: 우린 구조대잖아. 어떤 신고라도 의심 없이 출동해야 해.
8: 또 허탕만 쳤네.
1: 그것 봐, 이번에도 가짜 신고일 거라고 했잖아.
6: 얘들아, 또 만났네.
9: 요즘 자주 만나는걸.
6: 표정을 보아하니 가짜 신고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구나.
1: 맞아요. 페트도예요?
6: 그래, 맞아.
10: 오늘만 이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1: 저희도요.
8: 이상하네.
1: 그러고 보니 우연이라 하기엔 매번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마다 저희랑 긴급구조대는 늘 도로 위에서 마주쳐왔어요. 마치 지금처럼요.
6: 맞아.
10: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1: 그치만 이게 가짜 신고랑 무슨 상관인지. 서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항상 같은 길을 지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가짜 신고로 출동했던 곳들을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1: 출동 장소를 보여달라고?
1: 네. 그동안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곳 모두요.
12: 소방구조대의 경로는 내가 전송해줄게.
11: 고마워. 시작해볼까? 하늘색은 긴급구조대가 가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장소들이야.
12: 빨간색은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던 장소들이고.
1: 그곳으로 출동하는 구조대들의 경로 중 겹치는 곳을 확대해주세요.
11: 겹치는 곳? 바로 이곳이야. 여기 유치원이잖아.
1: 유치원이요?
13: 남산 블랙길에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12: 산사태로 도로가 다 차단됐대.
11: 서둘러야겠어. 긴급구조대, 남산 둘레길로 출동해줘!
1: 저희는요?
12: 우린 유치원으로 가보자.
8: 지훈아, 구조대는 언제 와?
1: 금방 온다며!
8: 조금만 기다려봐.
1: 왔다!
8: 구조대가 또 왔어!
1: 지훈이 구조대는 엄청 친한
8: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니까.
1: 그게 무슨

0: 도전에까지 부른 거야?
1: 이거 지훈이 너 정말 대단하다.
2: 지훈아, 구조대가 여기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1: 구야 쉽지. 내가 직접 불렀거든. 구조대 출동!
3: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산사태 발생!
4: 루키, 남산 둘레길 상황은 어때?
5: 다행히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 이번에도 가짜 신고야.
4: 역시 타요 니 추측이 맞았어.
2: 지훈아, 그 장난감은 어디에서 난 거야?
1: 그게... 용용! 구조대 출동!
6: 너도 구조대를 좋아하는구나. 언제든지 구조대를 볼 수 있게 해줄까?
1: 진짜요?
6: 그 버튼만 누르면 구조대가 바로 달려올 거야.
1: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2: 그런 거였구나. 지훈아,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가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아.
1: 와, 가짜 신고?
7: 그 장치 때문에 그동안 구조대는 불필요한 출동을 하느라 많이 곤란했어.
1: 내가 그런 잘못을...
2: 아니야, 지훈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면 진짜 위험할 때 구조대가 출동할 수 없게 돼.
1: 다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2: 정말?
1: 구조대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2: 맞아, 잘 생각했어.
4: 고마워.
1: 나도 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멋진 구조대가 될 거야.
2: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8: 우리도 응원할게.
9: 타요 말대로 범인은 바로 이 장치였어. 가짜 신고가 걸려온 장소 역시 모두 유치원 근처였거든.
7: 대체 누가 이런 못된 장치를 만든 거야?
2: 내 생각엔
10: 다들
2: 아마...
10: 여기 있었구나.
5: 소개할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11: 자동차 구조대?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리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난 매일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꿔. 그 꿈속에서는 입이 엄청 크고 이빨도 몇 개 없는 아주 못생긴 요정들이 나와.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 하, 이제 그 못생긴 요정 꿈은 또 꾸고 싶지 않아. 게다가 그 악몽 때문에 오늘은 버스에서 졸다가 메일리한테 오해까지 받았다고. 진짜 짜증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 글쎄, 내 꿈속에서 나타나던 그 이상한 요정을 학교 앞에서 만난 거야. 어? 뭐지? 혹시 이 요정 마법사 아니야? 메일리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잖아. 메일리가 우리 집을 왜 와?
1: 곧 알게 될 거다.
0: 누구?
2: 안녕하세요. 전 메일리인데요. 엄마가 이거 좀 드리라고 했어요.
0: 진짜 메일리가 왔어?
3: 응? 아무도 안 계신가?
4: 맞네. 아무도 없다쇼.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먹을까?
3: 뭐?
4: 내 생각엔 여기 사시는 분은 케이크를 싫어한다쇼.
2: 케이크를 왜 싫어해? 다시 불러보면 나오실걸?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내 말 맞지?
4: 아무도 없나 봐. 그냥 우리가 먹자쇼.
2: 너 얌전히 기다려.
0: 말도 안 돼.
1: 이젠 내 말을 믿겠어? 가디언?
0: 그렇긴 한데.
1: 이건 예정된 일이야.
0: 예정? 그것도 뭐야? 꿈에 나타난 일들이 현실이 되다니.
1: 꿈이 아니야?
0: 어떡하지? 지금은 엄마도 안 계신데. 하필 나 혼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1: 가디언, 너한테 친구들을 소개해야겠다.
0: 이건 또 뭐야?
1: 이 친구들이 이제 널 도와줄 거다.
0: 뭐?
5: 야, 귀엽다 몽글단 세번의 지킨다.
0: 꿈에서 본
1: 최강의 전사 몽글단.
5: 우리 몽글단 몽글단 몽글단
1: 비욘드 몽글단이다. 몽글단은 가디언을 지킨다.
5: 몽글단은 지켜 가디언을 지켜.
0: 몽글단이 뭔데?
1: 자, 우리 소개를 하자 달. 우리는
5: 몽글단. 예! 세이버를 지킨다.
1: 몽글월드를 구한다.
5: 구한다!
1: 가디언이여, 세이버를 지켜라. 세이버, 세이버, 세이버를 지켜라.
0: 뭐 하는 거야?
1: 가디언, 가디언, 세이버를 지켜라. 세이버, 세이버를 지켜라.
0: 세이버라고?
1: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5: 에테로 링크
6: 준비 완료.
4: 시작하자.
1: 에테로 링크 시작한다.
4: 좋았어.
0: 또 뭔데? 그만해. 간지러.
6: 1차 점검 완료.
4: 2단계 점검 상태 양호.
1: 이동한다.
0: 간지러워.
1: 네 차례다. 가라.
0: 또 뭔데?
4: 자, 이제 가을은 메일리와 악수를 해줄게요.
2: 실례했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5: 간다고?
1: 안 돼.
5: 잠시만요.
2: 괜찮네요.
5: 지금 나갑니다.
2: 네. 야!
4: 아직 안 나왔잖아. 우리가 먹자쇼.
1: 너 케이크는 포기해.
4: 시설 빚었다쇼.
1: 악수에 성공해야 세이버의 텔레파시와 연결되는 거다.
0: 메일리가 세이버라고? 메일리가 뭘 구한다는 거야?
5: 악수한다. 가보자.
0: 안녕, 메일리.
1: 어, 넌 카이? 네가 그럼...
0: 맞아, 여기 우리 집이야. 반가워.
1: 같은 방끼리 새삼스럽게 악수는 무슨...
0: 그렇지, 악수는 무슨...
7: 내 차례다. 꿈이

0: 잠깐만.
1: 어? 왜? 뭐?
0: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 음료수 준다는 걸 깜빡했네. 잠깐 기다려.
1: 왜 저래? 학생은 했고
0: 결과는 됐어?
1: 이상해.
0: 됐냐니까.
1: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
0: 제발 된다고 해줘.
1: 실패한 것 같아. 미안해 콩.
0: 된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세이버와 가디언이 연결됐잖아.
2: 가디언 에너지가 너무 강했다롱.
0: 가디언은 큰 문제가 될 거야.
3: 가디언은 내 상대가 안 돼.
0: 에테로 링크가 완성된 이상 가디언은 우릴 계속 방해할 텐데.
3: 가디언 따위가 방해하든 말든 세이버 에너지를 빼앗으면 돼. 세이버가 가디언과 합체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2: 우리가 망글리드를 이용하면 가디언이 샤크의 힘을 능가할 수 없어. 게다가 망글 파워가 세이버

0: 내 경고를 무시하겠단 거야? 타이를 얕보면 안 돼!
1: 지금 샤크를 무시하네?
0: 샤크를 무시한 게 아니라...
2: 잘 봐줘. 따끔. 따끔. 따끔 망글리. 망글리의 힘을 보여줘!

호이호이호이 따끔 막걸리. 날아라 막걸리의 전사들아.

0: 귀여운 것들.
1: 근데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뭐냐숑? 이상해.
2: 난 아무렇지 않은데 왜 탱탱몬만 그럴까?
1: 뭔가 으스스한 이 느낌.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숑?
2: 말도 안 돼. 난 윙윙거리는 벌만 아님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0: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달달한 케이크. 새콤 달달 케이크 먹으러 출발.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숑.
2: 아니 그것도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하는 거야.

뭐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저 거대한 괴물은 또 뭐야? 몽글당까지 모두 당해버렸고, 무서운데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메일리를 위해서 내가 왜 싸워야 하는데? 뭐? 날더러 변신을 하라고? 이건 꿈속에서 입었던 그 촌스러운 마법사 복장이잖아! 싫어 싫어! 누가 요즘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 아, 진짜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다!

0: 군사들이여, 조선의 기상을 저 도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너희를 구하러 왔다.
1: 정말 조선군이요? 우리 편이십니까?
0: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0: 상황 전하, 대마도의 포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나이다.
1: 이 종무가 참으로 장하도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2: 경하드리옵니다, 상황 전하.
0: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3: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 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0: 하오면...
3: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1: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막을! 예!

0: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1: 경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2: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0: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2: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0: 하오나 나라의 법이!
2: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이오.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3: 우와, 대박 대박!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4: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3: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5: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2: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5: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오.

0: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3: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4: 너 대박 치킨!
3: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4: 너 뭐냐?
3: 학교 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4: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3: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5: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3: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6: 바뀌는 게 있을까?
4: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3: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4: 영웅 점심 치킨이! 가자!
5: 응?

0: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1: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도록 하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송구하옵니다, 전하.
1: 이 바퀴 좀 보아라. 세상 어떤 목수보다 정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0: 영실이라 하옵니다.
1: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0: 예, 전하. 아랫기 황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1: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궐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0: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1: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든 눈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0: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톱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유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1: 맞소. 장영실은 유물이 맞소.
2: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4: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이 술의 축 좀 같이 잡아주시오.
2: 전하, 물술에 가동합니다.

0: 물이다! 겨울물이! 겨울물이 논으로 들어간다!
1: 장영실은 요 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흘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0: 그래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잡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오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문.

0: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감하니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 코, 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 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고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무를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황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화사품은 비단과 쌀이에요. 자주 우리 아이들 교육하러 갈 적에 가지고 갈랍니다. 늙음악에 웬 호사인가 싶지만 사실 무엇보다 기쁜 건 이 노기의 춤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그것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꽃처럼 존귀하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꽃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0: 사라입니다.
1: 둘째 마리아입니다.
2: 셋째 드레오입니다.
3: 넷째 스모아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6: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7: 금방 도착할게.
6: 금방은 아니고 4시간 넘게 기다려. 이동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8: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6: 좀 빨리 걸어봐요.
10: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0: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비행 게?
1: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0: 네. 여기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1: 네, 피곤하지만
0: 조금은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1: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0: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유하려면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1: 아니요. 당신 아이쇼핑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음료수를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0: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1: 아까 너무 좋으니까 커피숍을 봤는데? 여기인가? 여기 있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믿음. 네, 아메리카 핫.
0: 야?
1: 예. 여 공항에서 음료수 사면서 팁 줘 보기는 처음이네.
0: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1: 내기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공항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요.
0: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네덜란드 갔다 왔어. 아 드디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1: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0: 와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안녕하세요. 오,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줘, 인증샷.
1: 아, 그래요?
0: 피드 선생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오,
1: 안녕.
0: 안녕, 사라, 마리아. 안녕, 사라, 마리아. 다니엘.
1: 안녕하세요.
0: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3: 짐이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0: 너는 지네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3: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4: 아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1: 어이구.
4: 조금만요, 조금만요.
0: 열심히 해.
4: 네. 어서 오세요.
5: 선물도 엄청 많아.
3: You understand?
4: 네.
3: 말해줘, 말해줘.
4: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6: What should I do?
4: You're supposed to do this. I think it's best if I keep an eye on my iPad with me.
0: Yeah, 드디어 이제 브라질에 갑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할미 할배가 간다.

0: from the one that kept it. So again, something in our operation is not running as it should be.
1: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 볼라길에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3: 짐 찾고 좀 머리고 다시 오고 언제 그걸 정리소 가서 타고
2: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4: 때문에 짐은
2: 삼파울로에서 찾으셔야 돼요. 삼파울로.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3: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From the flight deck, deck captain, this time with some. From the flight deck, deck captain, this time with some good news.
1: 곧 이륙합니다.
5: 나른다, 올라갑니다.
2: 이륙은 아직 안 했는데.
3: 미국에 가면 진짜 젊은 사람들처럼.
5: 아니, 번개같이 움직여야지.
3: 빨리 걷고 있어요.
5: 어떻게 더 빨리 가?
3: 그럼 어디로
5: 가요, 엄마?
3: 그냥
5: 때리러 가라
3: 했잖아.
5: 하나 나왔어요.
3: 여기.
5: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꼼짝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 하겠네, 그냥.
3: 아, 봐, 여기 상류이소 있죠? 자, 상류이소 가는 거 이제 B39.
5: 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3: 실상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도 거의 그래도 애정시간과 맞춰져가지고 그래도 좀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5: 그래도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3: 애들 만납시다, 이제.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1: 사강 시작하네.
0: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1: 사강 시작하기로 불렀어. 꽁소리 나면 안 될 수 있는 거야?
0: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1: 기분 좋아요.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이제 조금만 이제.
0: 너무너무 조금 거려요.
1: 조금만 기다리면.
0: 아니, 얘들이 얼마나 많이 커갖고 아가씨 같이 커버렸나 하고 지금.
1: 그래요. 우리 것만 돌아보시는 거죠?
0: 진짜 우리 것만 돌고 있어. 아이고, 잘 만났다.
1: 미안해요. 저, 하나 더 있어요. 와, 요리 올래? 밖에 있는 아우. 사람들이. 왜 우리는
0: 밖에 있는 사람이 기다려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좀 기다려야지. 갈까요?
2: 갑시다.
3: Why I'm nervous?
4: 어서 오세요, right?
2: 어서 오세요.
4: 어서 오세요.
2: 왜 안 나와? 나오세요.
4: 아, 나, 예. 어서 오세요.
2: 애들은 자고 있지.
4: 아빠. 아빠. 마크 어서 오세요.
2: 엄마.
1: 얘들아.
2: 얘들은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내 긴장이 되지?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애들이 이거 봤어? 이거
1: 봤어요.
2: 이거 마리아가
0: 반영해요.
1: 이거 마리아가
2: 어.
1: 우와.
2: 이거는
4: 또 무서운 스마일.
2: 이거 사위가 사랑해요. 선자 사랑해요.
0: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2: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새벽 3시잖아.
0: 그러니까.
1: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았는데 어떻게
2: 다시냐.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1: 들어가겠냐? 이걸 이렇게 하고.
0: 싼 거 빼고요, 빼고.
1: 이거 좀 하고.
5: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5: 실을 수 있는
1: 걸
5: 저희가
1: 바로 실을 수 있어요. 여기 봐.
2: Is it okay to?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1: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2: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6: Should I say if there is a red light in the...
7: Oh, yeah, tell him if we don't stop, they don't stop.
6: No, they want to go first.
7: Don't stop.
2: 아, 여기 만약에 빨간불인데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천천히 운전해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혹시라도 그렇게 빨간불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찰들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천천히 가십시오.
5: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2: 네, 조심히 오세요.
0: 진짜 브라질 우리가 도착해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거.
6: That's the real.
8: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
0: 4시가 됐다야.
6: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는.
0: 어, 필리핀 피곤하겠다.
6: 그러니까.
1: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 거야.
6: 아니야, 두세요, 저기서. 아,
0: 진짜 옛날 집이다.
6: 그래도,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0: 아유.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1: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주머니.
6: 사진?
1: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그래서 하고.
6: 들어와 보실래요, 문 열고?

0: 애들이 만든 카페
1: 가지고. 야.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엄마. 네.
2: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예쁜 것 같다.
0: 이거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아.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3: 이거 할머니는 룩스프레리.
4: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내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2: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4: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그렸네. 아이고, 고맙네.
2: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위에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0: 계단 보시면, 네, 그렇게. 네, 여기가. 안 될 때 봐요.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얘들아, 아니, 여기, 사모엘이랑 얘네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모엘이랑. 다니엘 여기 살아.
2: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손주잖아.
4: 첫 손주, 첫 기쁨이야.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2: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4: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2: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0: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4: 언니,
0: 그래.
4: 오늘 수고했다.
0: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노션 조건 줘봐요.
1: 노션?
0: 네, 노션을 줘야지. 머리 엉터져.
1: 노션을 머리에다 발라?
0: 그래, 그거 뭐.
1: 괜찮은데, 뭐.
2: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참,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1: 지아, 우리 따끈하고 맛있는 커피. 아유.
2: 브라질 커피.
1: 몇 년 만에 내린 커피 한번 먹어보자.
3: 그리고 나는 그 내일 커피 주세요.
2: 주세요.
4: 엄마 가는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아가 좋아요.
4: I'm gonna go downstairs. Why are they not coming? I don't know. Hamlin and Hadabajir are awake. I gotta go.
5: 수피시스. Yeah, because I don't know why they had the day entered the house in the first place.
4: By opening the door.
5: No, like when like
4: they broke the wall. They broke a wall.
5: Or they broke the window?
4: No, they opened the door.
5: Like, okay. Well, like what time did they enter?
4: You're awake. Hurry, let's go.
6: I'm scared.
4: You can go with this hair, dude.

0: Do you want lighter? Because I'm here one second. They're here. And they're awake. No, you don't have to get up now. You don't have to get up.
1: I just want to get up.
2: 따뜻해, 좋다. 아, 그냥 해도 잘 마셔. 이렇게 그냥 어이구, 멋지네. 우리 다니엘. 아이고.
3: 어? 다니엘 왔어?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응?
4: 네, 좋아.
3: 하나!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람 아가씨가 돼버렸어.
2: 이야. 아이고. 할아버님도 이제 키 다
3: 그러니까, 아유.
5: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3: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 봐야 되겠네.
6: 내 옷 다 입어요.
3: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6: 안 자른데. 우와. 할머니, 아니. 엄마가 아니라 누군데?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 필요한 얘기가.
2: 우리 막내. 어이구.
9: 잠깐만요. 보고 싶었어요. 어색해요. 돈 욕해요.
6: 마리아!
10: When did they arrive?
11: 언제 왔어요?
2: 너희들 자고 있을 때 왔어.
10: 3시?
6: 6 a.m. 3. Oh. 3. I was close.
3: 3. 빨리 와. 할머니 선물 사 왔어.
6: 자, 이거부터.
10: 예!
2: 자. 또
6: Wait, how many did they get?
10: We're gonna be billionaires.
6: No,
10: we're gonna be billionaires.
6: This
10: is
6: like all of thi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10: No.
3: I'm sorry. 열어봐.
6: 만약에 열어봐. 만약에
3: 사람
6: 이거
3: 봐.
6: 사람 이거
3: 하고.
6: Open.
3: 네. 어떠야? 저거 엄마가 진짜.
6: 아, 어, 김.
3: 김, 니네 좋아하지.
6: 김. 김.
3: 이모가 이모가 키스 웃어.
6: What is that actually? Is that a
3: Oh, 마리아! 마리아
10: 계란후라이어라고. I head downstairs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3: 계란후라이어라고.
10: 감사합니다.
6: 전 낮에
2: 하나.
6: 이건 뭐야? 이거 뭐지?
10: 우와.
2: 뭐가 이렇게 날 뛰나 봐.
6: 네. 야.
10: 라이스 쿠커.
6: 밥솥.
12: 한국 밥솥을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들고 오실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6: 아,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밥솥.
3: 친절해, 엄마 아빠한테.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사물.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데리러 와주 잘했어.
6: 자, 다음 거. Now, next. Bring it for.
10: Me.
6: Aria, you have one, two, three.

0: CD 여기 넣고.
1: 감사합니다.
2: 다 될까? 여덟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0: 여덟 개 하나에 안 될 것 같은데.
2: 여기 안 되지. 두 개는 해야 되겠지. 여기 한 다섯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그릴까요?
0: 니네 그릇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2: 다 뺄까?
0: 짜장면 끓여줄게.
2: 짜장면을 만듭시다.
3: 여기다 먹을 거예요?
2: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0: 한 달에 한 번이면 좀 많이 먹는 거지.
4: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2: 애들한텐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0: 네 개지? 다섯 개?
2: 여기에 다섯 개. 오.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0: 맞아.
5: 할머니, how many more minutes?
2: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0: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는 텐미니만 부르지.
2: 텐미니.
5: Still?
2: 아직도 텐미니.
0: 아직도.
5: Still?

0: 엄마께 아니니까. 아,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저렇게 그럴 거야.
0: 아니, 애들이 할 거야.
1: 애들이요?
2: 이제 잘 빼주세요.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3: 얘들이 배고플까

0: 되게 빨리빨리.
1: 잘 먹겠습니다.
2: Well, yeah, I enjoyed it. I enjoyed it. That's all I'm gonna say.
3: 할머니 맛있어요.
0: 맛있게 먹어.
3: 네. Guess who's the new man of the house?
4: 그렇지.
3: 나의 말은 연장자. Bye bye, guess what? I'm able. Okay.
4: 네.
5: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6: 그러게.
5: You'll be nice with the kimchi, right?
0: Yeah. Don't you have kimchi?
5: No, we don't. Have to make.
7: I like kimchi a lot. I like kimchi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3: Yeah. 어머니 made it.
7: That's why I like it.
3: 할머니 did a great job, right?
4: 맛있어요?
3: 어머님이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8: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 주고 가야 되겠네.
6: 마리아, 김치 맛있어?
8: 아니요. 아니요.
4: 매워요?
8: 매워요.
2: 매워요.
3: 나 제일 나 좋아.
2: Yeah, he likes it. He likes it. He likes it.
4: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2: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8: 오, 그렇구나.
3: 마리아.
4: 회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해. 그 항공사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6: 그러면
2: 너는
6: 조금 이렇게 말
2: 봐서
6: 나가게
2: 생겼다. 맘, 이제 뭘?
6: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2: Maybe just a little bit.
6: Little bit?
2: 더 주세요.
6: 3회는 제일 잘 먹네.
8: 이야.
3: 오케이.
8: 끝까지 먹었어.
2: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5: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어쨌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좀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오늘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 오늘요. 아이고. 아마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2: 엄마.
1: 아빠가 몸살이 왔나 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2: 뭐 없어? 몸살약? 뭐. 몸살약은 없는데. 뭐.
1: 아,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1: 응.
2: 타이레놀 같은 것도. 저희한테 타이레놀. 네. 아, 예. 네. 타이레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마워네.
2: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0: 그래. 아이고.
2: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 돼.
3: 응? And your life is not well?
2: Yeah.
3: But no, are you serious or is it just
2: fine? Serious, it is serious.
3: Okay.
2: Maria! You!
3: For me to do what? It was pure chaos in here. I didn't know how to handle a sick grandparent. I had to...

0: uncontrolled, and out of control Daniel.
1: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 거니까 look at me. 할아버지 좀 도와드려. You help the 할아버지. 마리아 갔다 올게.
2: 다녀올게요.
3: 할머니. Come here. Sit down, everybody.
1: 이게 we going to make cardo das tuyas.
3: Okay, let's go there.

0: 마리아.
1: 네? Excited, but mostly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my Korean was not good. So I just crammed in some random stuff to lear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0: Maria.
1: 네.
0: 할아버지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2: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것 있으세요?
0: 그래. 할아버지가 목이 아픈데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올 수 있어?
1: 잠깐만요.
0: 보자.
2: I don't know how to make coffee.
0: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1: 물?
0: 물 한 잔 가져와.
1: 알았어요.
3: 네,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셨어. 사진기 바로 꺼내주셨을 텐데.
4: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5: 바다다, 상해. 씨. 저 바다봐.
4: The water is really good.
3: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5: 오, 그래?
3: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 같이.
5: 우와. 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와, 너무 좋다.
1: 예쁘다.
5: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4: 네.
5: 여기야?
3: 네네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4: So you like this weather?
5: 좋아, 너무 좋아.
6: That is happy.
1: Yeah.
6: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3: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6: This one is the azulejo.
5: 옛날에 그런 포르투갈 시대 때 진 거로구나.
6: 그때부터 있던.
5: 오. 저 아저씨 들고 다닌 거 뭐야? 사진 찍나?
6: 그러신 것 같은데.
1: 네,
3: 그렇지, 엄마. 역시.
5: 이제 다른 물이야.
4: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6: 더워?
4: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1: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3: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1: 네.
3: 맛있다,
1: 맛있어,
3: 해주고.
1: 네, 다,
7: por favor. 나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5: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

0: 해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1: Obrigada.
2: Muito obrigada. Oh,
3: calma. Mais um.
4: Mas que foi, mamãe?
0: Caiu.
1: Tá? Mamãe, você quer um? Delicioso?
0: Queria uma nota, sabe?
2: Mogo bolé,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0: mamãe, mamãe,
2: mamãe, mamãe, mamãe, mamãe,
0: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mamãe,
2: 맛있어요?
0: 이게 맛있어, 하얀 거.
1: 응, 그래 봐.
0: 아. 맛있어요.
5: 맛있어요.
2: 이, quanto é?
6: 예, 요긴 정도.
2: 킥스라고 우리로 치러,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Obrigado.
0: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는 또 특별하네.
2: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가방 봐.
1: 와. So, it looks so old. It looks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그래서 여기 이거 봐.
1: All these things look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Do you think it is what?
1: I mean,
0: 엄마 이런 옷 좋아하잖아.
2: 어. 와.
3: Emily and Lava have an excess talent of style. You know,
4: they know how to choose clothing. Uh-huh.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3: Yeah.
4: Yeah, they do.
5: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1: 예쁘다.
5: 필리페, 나 이거 사.
4: 여기?
5: 응. 여기?
4: 여기? 여기요?
5: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이뻐?
4: 예뻐요. 예뻐요.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니 벤치에서 이렇게 봐봐.
5: 이거 말고. 이거.
4: New one?
5: 이건 여기 입은 거 말고, new.
4: Poxa,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still new.
1: 아, 오늘 저거 분열한 거래. 오늘 분열한 거라고.
5: 고마워. 가자.
1: 갑시다. 이제
5: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6: But he asked, he wants water.
7: He wants water.
6: No, you're getting that.
7: No, I'm getting it.
6: I'm hungry.
7: You're hungry?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Mario,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6: What?
8: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Wait, is that like...
8: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이 너무 아프다.
6: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마리아, they didn't say where.
1: 네?
8: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나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6: 어?
8: 파스 몰라?
6: 아니요.
8: 파스를 모르는구나.
6: I'm so
8: 거기서 와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6: 네.

0: 말이야.
1: 네?
2: 지금
1: 이거. I was like, Daniel, pay attention. Daniel. I felt like one of those, like, doctors. They have to go, like, rushing through everything, and if they don't rush something, then what's gonna happen, so. 아마 a terror is going on, you know?
0: 마리아, 너무 힘들다, 이거.
1: Found it!
0: 다니엘, 마리아.
3: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4: (웃음)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5: 너가 해서 우리 해볼까?
1: No.
6: 할아버지.
1: No, no, no, no. 안돼. No, 안돼.
6: 할아버지.
1: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7: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8: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7: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9: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오리궁둥이는 가볍습니다. 수초를 먹을 때 자세를 잡아주죠. 오리 같은 궁둥이가 없는 새도 있습니다. 특출난 재주가 없는 갈매기는 닥치는 대로 뭐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우기의 먹이는 지늘게 삽니다. 길게 휘어져 있는 부리는 깊숙이 숨은 미꾸라지나 지렁이를 꺼내는 핀셋입니다.

길쭉한 부리는 작살입니다. 유달리 긴 신체 구조는 작살을 더 멀리 쏠 수 있게 해줍니다. 긴 목도 긴 다리도 없는 새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사냥꾼, 물총새입니다. 물총새는 정교한 비행 솜씨를 가졌습니다. 순식간에 유턴을 해내죠. 별명은 어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호랑이죠.

비행 실력만으로는 물고기를 낚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를 가늠해 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관역이 아니죠.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면 또 빈손입니다. 이럴 때 물안경이 필요합니다.

순막이라는 투명한 눈꺼풀이 물안경이죠. 덕분에 물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물총새에게는 아주 까마득한 높이일 겁니다. 공포는 약 10m 높이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키의 약 6배 높이죠. 물총새와 수면의 거리는 약 1.5m, 자기 몸의 약 10배 높이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입수할 때 느끼는 충격은 맨 땅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을 분산하려면 입수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물고기가 눈치채기 전에 낚아채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총새의 부리는 몸통에 비해 크고 뾰족합니다. 공기와 물의 저항을 줄이는 모양이죠. 이 모양에 주목한 곳이 있습니다.

올빼미 날갯짓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비결은 깃털에 있습니다. 날갯짓은 비처럼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어 공기를 잘게 부숴줍니다. 펜터그래프에도 올빼미 날개처럼 무늬를 새겼더니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죠. 새를 닮은 고속열차는 마침내 터널 소음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고속열차의 역사는 새를 따라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숱한 도전이 만든 설계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이 만든 설계도 있습니다.

0: 불이 나기를 기다린 식물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상승 기류가 생기죠. 솔방울이 기다린 것은 이 뜨거운 열기입니다. 상승 기류에 씨앗을 실어보내기 위해서죠.
1: 이제 솔방울의 원리라고 하면 이제 습윤 팽창의 원리거든요. 그런 성질을 활용하면 이 습도에 따라서 스스로 형태가 변형하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건축에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0: 솔방울의 원리를 따라 만든 건축물입니다.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스스로 움직입니다. 에너지 손실도 없죠.
1: 진짜 실질적인 거랑 맞닿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혁신적인 미래 건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쌀겨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뭐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죠.
0: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370만 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가 많죠. 이 쌀겨에도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죠. 자연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건축에만 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방울이 이번에는 옷이 되었습니다.
2: 그래서 we started to have an interest in self-bearing seeds in nature really about a decade ago. We basically wanted to some extent replicate what nature does.
0: 바람에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때로 바람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물봉선의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시오입니다. 열매는 지금 잔뜩 긴장한 상태입니다.

던져진 씨앗은 더 멀리 퍼지기 위해 물에 올라탑니다. 물이나 바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의 땅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국화쥐손이는 씨방자루를 길게 벼렸습니다.

메마른 땅에 맞는 완성품이 출고됩니다. 스프링 같은 독특한 모양.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뿌려지기만 한 씨앗의 발아율은 낮습니다. 먹히거나 유실되기 일쑤죠. 이렇게 만들어진 씨앗의 발아율은 80%까지 오릅니다. 씨방에 여러 씨앗을 넣어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죠. 미생물을 배달해 건강한 흙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숲입니다. 무척 더운 숲이죠. 건기. 한낮의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작은 그늘 한 점 한 점이 소중하지만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갈증을 달래고 몸을 식혀줄 물.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수면의 높이를 보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토니 헤이스 박사에게도 수면의 높이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던져진 빛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점이 길게 이어지면 벽, 짧게 끊기면 사물로 인식해 지도를 그립니다. 이 빛을 하늘에서 던지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드론은 숲의 체중을 재는 중입니다. 베지 않고도 나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죠. 두꺼운 나무가 많은 숲일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해 자연 냉각 기능을 합니다. 나무 기둥뿐 아니라 잔가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조개의 레이저 빛으로 숲의 건강 지도를 그리고 관리합니다.

0: 빛으로 얼굴의 지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3만여 개의 보이지 않는 빛이 얼굴을 인식하고 있죠.
1: I mean, who would have thought we have lasers everywhere these days? There are some things in nature which are exceedingly clever. And biodiversity is so important. We mustn't lose biodiversity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out there that we don't even begin to know about.

보이지 않는 밤은 서로를 쉽게 놀라게 합니다. 그 밤에 신호를 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천연 LED를 가지고 있죠. 어둠 속 밝은 빛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

0: 깊은 바닷물은 빛을 삼킵니다. 스스로 길을 밝혀야 합니다.
1: 염색이 안 된 조직을 보게 되면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마치 암흑 속에 혹은 심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뇌는 깜깜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을 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뇌에 불을 밝힌 건 자연이었습니다. 작은 발견이 시작이었죠.

0: 선명한 초록빛을 띤 수정 해파리의 가장자리. 형광 단백질이 내는 빛입니다. 이 빛은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1: 형광 단백질이 없었다면 앞길이 깜깜했을 것 같은데 자연이 선물해준 등불, 형광 단백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질병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뇌 안에 있는 여러 세포 중에서 이제 도파민 신경이 죽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었는데요. 나비 날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도파민 신경이 있는데 파킨슨병 생쥐 모델에서 왼쪽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것이 질병 상황에서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0: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의 형광 단백질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쥐의 뇌 속, 보이지 않았던 우주입니다. 복잡한 신경회로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은 거죠.
1: 뇌 안에 있는 몇백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이 돼서 그런 뇌의 기능과 질환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저희가 해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감히 35억 년의 그런 뇌의 역사 중에서 한 하루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자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는 은하수의 별에 견줄 만큼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 뇌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 모델을 얻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이런 파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고양이 사진들이 있고 강아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다양한 종의 고양이 강아지가 있어도 이걸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걸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딥러닝,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시스템을 학습하게 했더니 결국은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실제 뇌하고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뇌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쉽게 과열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에 담가야 했을 정도죠. 효율뿐 아니라 선천적 능력도 뇌와 인공지능의 큰 차이점입니다.
1: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선천적인 기능 혹은 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동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 사냥을 이제 눈 쌓인 벌판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높이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근데 그렇게 물리를 알아서 이 북극여우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종, 개체여야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모든 기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을 능가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인공지능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지능은 무엇일까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법을 압니다. 개미는 분업 시스템을 알고 있죠. 연잎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줄 압니다. 자연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려 35억 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죠.
2: 정말 그 영겁의 시간이잖아요.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결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자연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영겁의 시간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공부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수백만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데이터들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최적화된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4: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Things that have not been good have dropped out and died, and the things that are good are still around. We've got much to learn from nature.
6: Nature has always been a friend, so it is a partner, it is a teacher, and sometimes it's also, I guess, just a playmat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포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여주. 나무하고 산하고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1: 아, 그래서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0: 여기에 7,000평의 정원을 가진 그런 백만장자가 계시대요.
1: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정원도 백만장자분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시겠죠. 물레방아도 있고 예.
1: 돌고래도 있고 귀여운 게 많은데요?
0: 누가 오시는데?
2: 장호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2: 잠깐만요. 저희가 네. 돌콘심 내리고요.
1: 네.
0: 아, 누가 내리나요?
2: 아, 이거.
0: 아유, 왜.

0: 아유, 은.
1: 아이고.
0: 아, 말이.
1: 장훈 씨, 요 씨.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돌콩이 안녕. 아이고, 안녕. 안녕. 아이고, 이뻐. 아유, 내가, 아,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야.
1: 아, 맞아, 맞아. 네.
2: 아이고.
0: 아유, 안녕.
2: 아빠한테. 네. 찰싹.
0: 갑자기 네. 작은 말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어, 야, 요게 이 친구, 이 친구 차인가요?
1: 네, 우리 저기 돌콩이 네. 전용차고요. 네.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0: 아, 돌콩이?
1: 돌콩이.
0: 오늘 백만장자 맞으시죠?
1: 우리 돌콩이가 백만장자예요.
2: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돌콩이.
1: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아~

0: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백만장자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1: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0: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1: 이제 은퇴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넓은 정원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요 아이 말고 또 반려동물들이 또 있나요?
0: 반려동물이 여섯인데요. 네. 그 중에 우리 한 아이가 우리 돌콩이에요.
1: 예, 예.

0: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 우리 동물들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동물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예, 예, 예. 거기서 지내던 아이예요. 예. 근데 이제 동물 체험장이 폐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는 입양공고가 났는데 예, 예, 예.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쫓아갔더니 예. 돌콩이가 네. 이렇게 또 우리 두뇌를 그냥 촉촉한 눈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 데려가면 다른 승마장으로 혹시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짠하고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아주 얘는 팔자가 폈네요.
2: 그러니까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0: 아니 그 지금 듣기로는 7,000평의 정원과 마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생님 정원인가요?
1: 앞에 있는 정원, 예. 또 저 멀리 있는 마장까지 해서 예. 7,000평이 있고요. 예. 예, 산 너머에 있는 딸려 있는 땅까지 따지면 예.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0: 3만 평. 오. 백만장자
2: 맞으시네요. 진짜. 예. 여기 집도 선생님 댁인 거죠?
1: 요 집은 이제 아내가 직접 네. 예,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0: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지 바른 집.
2: 딱 그 느낌.
0: 양지 바른 집의 느낌이 딱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돌콩이 집은 어딘가요?
1: 돌콩이는 정원 7,000평 넘는 네. 데가 애들이 뛰어노는 집이에요. 예.
2: 가시죠.
1: 저희 우리 돌콩아.
2: 돌콩아 가자.
1: 너는 지금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들어가시죠.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 양지 바른지.
2: 뷰가 네네네. 정원 뷰가 장난 아닌데요?
0: 창이 넓어서 네. 뭐 앞에 멀리 저 산의 능선까지 다 보일 정도로.
1: 예, 저희가 또 답답해가지고 네. 이 층고도 좀 높게
0: 하고요. 층고도 좀 높게 하고.
1: 네. 네. 그 창문도 좀 큼직큼직하게 냈습니다.
0: 아니 근데 거실 한가운데 드럼이 있습니다.
1: 예, 잠깐 요새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0: 색소폰도 있고.
1: 그거 이제 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내 거예요.
0: 아, 두 분이 같이 이제.
1: 여보. 이리 오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2: 정시윤 씨, 안녕하세요.
3: 아이고, 유명한 분들이 우리 집을 다 찾아오시고.
0: 이쪽으로 오세요.
2: 여기로 오세요.
0: 네. 우리 네. 저 선생님께서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우리 왕떡골 최고 미녀 우리 아내입니다.
2: 오, 왕떡골의 최고 미녀. 아... 이런 말씀 평소에 자주 해주세요?
3: 처음 들어보는 소리.
0: 아니, 저 색소폰이 사모님이 예, 좀 하시는 예, 예. 건가요?
3: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0: 아, 그러세요?
3: 네.
0: 그동안 배우신 거라도 살짝 좀만 볼 수 있을까요?
3: 창피한데.
0: 아유, 괜찮습니다.
3: 네, 함께.

0: 되는데요?
1: 아니 그럼 저 나오신 김에 우리 저기
2: 저는 선생님도
1: 네, 선생님도 드럼을 한번

0: 그룹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방은 어디 있나요?
1: 아, 저희 별거 중인데요.
2: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0: 보통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 이제 따로따로 쓰시니까요.
1: 네, 여기 오른쪽이 네. 우리 아내가 묵고 있는
2: 이게 공주방 같은데요, 공주방?
1: 저게 좌측이 네. 제 방입니다.
0: 아, 방은 뭐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2: 기숙사 뭐 같아요.
3: 며칠, 잠만 자는 방으로
0: 네, 뭐 그냥 다른 거 없이
2: 그래도 마주 보고 있네요, 두 분의 방이.
1: 예, 가끔 놀러 가요.
2: 아, 그래요?
0: 이쪽이 이제 좀 주방 같은데
1: 네, 여기가 이제 주방
0: 굉장히 좀 그냥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좀 해놓으셨어요.
1: 여기는 이제 우리 두 네오가 네. 간단하게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 또 주방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 우리 동물 식구들 밥을 식사를 이렇게 챙기고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이리 와보시죠.
2: 네. 들어가 볼까요? 네.
0: 여기서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2: 돌콩이 밥을 또 여기서 네, 우리 만드시는 거죠.
1: 식구가 6시를 했더니 네, 동물 식구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2: 두 분의 식사는 없고 동물들의 식사만 맞네요.
1: 저희는 이제 동물 주고 나면 네,
2: 같이 네,
1: 저희가 또 같이 먹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오늘 칼이 잘 안 되네.

0: 몇시 주세요?
1: 네, 아침에는요,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 주고요. 저녁 때도 또 일몰 직전에, 일몰이 만약에 7시다 하면 6시에 주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육 같은 거는 먹어봐요.
0: 번데기도 그럼 직접 드셔보세요?
1: 번데기는 저희가 주식으로 또 먹고 있고요. 같이 먹고 있어요, 저희가.
2: 우리도 그렇고, 새했어요.
3: 앵무새가.
2: 앵무새가 있네요?
4: 네, 두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우리 별이에요.
3: 얘는 어디서 만나신 아이인가요?
4: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네. 유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집에서 나왔는지 길에서 방황하는 거를 아. 우리 지인이 키우다가 네. 이제 여건상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키우고 싶은 네. 사람들과 두 네오가 집안에서 네. 예,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주방에서만 지금 네. 이렇게 움직이는
2: 적응 단계죠.
3: 뭐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2: 너무 예쁘죠. 네.
4: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막내예요.
2: 그러니까 막내 티가 납니다. 네.
3: 동물들이 여섯 마리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 네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4: 예, 돌콩이랑 우리 지금 별이를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넷이 더 있는데 네. 좀 때마침 네. 저희가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 아~ 네. 한번 식사 챙겨서 예, 예. 같이 가실래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시죠. 예.
5: 가시죠.
4: 아, 땅콩아.
2: 아, 땅콩아.
4: 아, 땅콩아.
2: 콩아.
4: 아, 땅콩아. 이리와, 이리와.
2: 아, 안녕.
4: 이리와, 땅콩아. 야, 땅콩아, 이리와,
3: 이리와. 이 아이가 우리 강아지. 네, 땅콩이. 땅콩이.
4: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2: 아, 너무 귀엽다.
4: 땅콩이.
2: 안녕. 안녕.
4: 무주 왔을 때 예. 이제 막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고 경계를 하고 예. 의식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기를 조금 섞어서 예. 같이
3: 유기견 보호소에서 네. 입양을 하신 건가요?
4: 네. 예.

0: 들어와.
1: 땅콩아 가자.
2: 땅콩아.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1: 땅콩아 가자.
2: 가자 일로와.
1: 일로와.
2: 가자 일로와.
1: 일로와.
0: 땅콩이 여기서 먹고.
2: 아우 여기 미어캣이 또 있네요.
0: 몽이에요 이름이.
1: 몽이.
0: 몽이. 몽이야 이리 나와봐.

0: 계단 만들어졌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나올 수 있어요?
0: 예, 이제.
1: 아이고, 요 친구. 아,
0: 만지지 마시고요. 관심이. 아, 예,
1: 만지면 안 돼요?
0: 네네.
1: 예. 아, 만지면 무나요?
0: 예, 예, 이게 저기 무리동물이라 예. 이제 못 보던 무리가 나오면 예.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몽이.
0: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1: 몽이 이거 먹어. 번데기 좋아하나요?
0: 번데기하고 고기하고.
2: 어, 다른 사람들 탐색하러 간다, 이제.
1: 말은, 이제. 말은 알아듣나요?
0: 예, 애엄마가 빨리빨리 예. 빨리 이거에 알아들어가지고 빨리 와요.
1: 빨리빨리. 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자. 원데기. 그래. 원데기. 오, 오, 오.
3: 얘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0: 얘도 이렇게 그 어린이 예.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0: 어린이 그 체험장이다 보니까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폐업을 하는 예. 와중에 키우기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예. 좀 껄끄러웠는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짠해가지고 내가 안 데려가면 저 갈 것 같아가지고
1: 몽이 일로 와 빨리 몽이 빨리
0: 몽이야 이리 와
1: 몽이 빨리
0: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걸 서울 구경 시켜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2: 아니 이렇게
0: 야 서울 구경 서울 구경
3: 아 몽이
2: 아 몽이
3: 아유 잘 생겼네.
0: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2: 안녕.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땅콩이랑 몽이 셋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죠, 뭐.

0: 아, 저쪽에 한가위 풀을 뜯고 있네요. 네.
1: 와,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2: 네, 초원이죠.
1: 네. 진짜 넓다. 안녕. 달콩이도 있다.
0: 여기 두 우리 친구가 이제 마지막 두 친구네요.
2: 네네.
0: 예.
2: 앞에 있는 애가 6살 바다고요.
0: 예.
2: 얘가 이제 4살.
0: 4살.
2: 네. 돌콩이는 11살이고요. 제일 누나예요.
0: 예. 네.

0: 제가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또 말
1: 말을 좋아해요.
0: 굉장히 전문가고.
2: 우리 저 둘리. 둘리야.
0: 둘리.
2: 둘리야.
0: 둘리 이거 먹어. 아이고. 아.
2: 감사합니다.
0: 자, 바다.
2: 감사합니다.
0: 바다 이제. 사과 먹어.
2: 아이고. 야, 니도 영광인 줄 알아라. 야.
0: 자, 바다.
1: 풀이 너무 맛있나 보다.
0: 바다 여기 땅. 야, 당근하고 여기 저 이거 먹자.
2: 그래, 그래. 네.
1: 어? 사과.
0: 예, 자.
2: 한번 맛을 봐라.
0: 한번 뭐. 봐. 자. 한번 먹어 봐.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2: 뽀뽀 한번 해. 뽀뽀 해줘, 여러분. 뽀뽀.
1: 이거 뽀뽀 맞아요? 이거 뽀뽀 계획이 맞아요?
0: 없죠. 저 바닥에 있네.
1: 저기.
0: 바닥에.
1: 뽀뽀. 바닥에.
2: 아이고.
1: 어, 당근 아이고, 좋아하는데.
0: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2: 돌봉이가.
0: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다. 여기다. 자. 근데, 네. 보니까, 네. 바다가. 네. 그때 우리 그 말 목장에서도 네.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네. 아, 야 알았어 침착해. 여기. 손을 대면 살짝 가볍게 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무네.
2: 아 절대 안
0: 전혀 말이
1: 맞아요.
2: 아이 귀가 좋아요.
0: 네. 어 나 누가 날 치나 했더니 꼬리로 날 치는구나. 어. 얘들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2: 여기 우리 바다는 네. 경주마였었어요. 아. 경주마였었는데 경주마들이 네. 네,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이 보통 3년 정도 예, 하는데
0: 맞아요.
2: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미리 또 일찌감치 또 이제 내려와야 되는 네. 입장인데 새로운 주인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네. 만나지 못하면 도태가 돼요.
1: 네. 아.
2: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0: 먹자.
1: 지금 저기 우리 돌콩이가 좀 사연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돌콩이가 저기 체험장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입냄새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분을 이제 모셔서 한번 진찰해본 결과 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막 썩고 흔들리고 그래서 근데 우리 초식 동물들은 계속 씹어야 되니까 이가 자라요. 네. 근데 그 씹질 못하니까 이가 이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장을 뚫은 거예요. 막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는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곧 이제 치료를 할 거고요.
2: 너무 관리가 안 됐었구나.
1: 네, 그렇죠. 지금
0: 전주인이 지금은 뭐 좀 잘 먹고 있나요?
1: 이제 좀 소화가 안 돼서 예. 씹지를 못해서 제가 쟤는 특별하게 예. 얘들이 두 가지 주면 쟤는 네 다섯 가지를 가루만 이렇게 좀 예. 주고 있습니다.
0: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나라에 무슨 이렇게 체험장이
2: 그러니까요.
0: 아니 그리고 폐업을 이렇게 할 거면은
2: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 체험장이
0: 왜 이렇게
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0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경영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복지를 잘 해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경영에 힘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해서 이렇게 좀 피점 마르고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0: 체험장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견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폐업하면 그냥 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폐사되는
2: 맞아요. 네,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고

0: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데려오시다가 여기 동물농단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1: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행복하게 또 네. 돌봐주지 못하면 불행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 능력에 맞는 것만큼만 제가 애들을 돌봐주고 또 애들도 또 그게 행복하고. 네. 말콩아, 우리 목욕하자. 목욕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맨날 하던 건데 뭘 그래. 하기 싫어가지고 또 꼬아튕기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2: 우리 그, 저기 뭐야, 돌콩이 목욕 시키려고 물 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지근하면 좋으니까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있어요.
1: 목욕하고 우리 장에 가자. 아, 이게 더럽잖아 이거. 응? 이거 이러고 어떻게 외치러 가냐?
3: 강아지 샴푸.
2: 이거는 이제 말, 하얀 거는 말 샴푸. 말은 린스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거 조금 섞어가지고.

0: 아, 아빠 씹어줄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맛있어?
1: 얼마만에 한 번씩 시켜주세요?
2: 외출할 때니까 이게 얼마만은 없고요. 또 지저분하면 한번 해주고.
3: 시키는 법은 따로 배우신 거야?
4: 아니, 애기 시키도 그냥 시켜요. 물컵도 띄워주고.
2: 모든 게 다 어린애 같으니까 그냥.
4: 네, 애기 같으세요.
2: 강아지 닦이듯이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돌콩이가 은근히 아빠를 더 좋아해요.
4: 깔콩 아보길 좀 할까? 깔콩 아보길 좀 할까?
2: 줄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
4: 저 그냥 단 거 먹다가.

0: 오늘 또 제초 수단이겠는데? 어우, 네개 머리.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너무 이뻐하죠.
1: 여러 사람들이 이뻐하지.
2: 거의 사람 애기 대하듯이.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애기, 애기.
2: 오늘은 더 착하네.
0: 아, 우리 손녀딸보다도 더 착해. 손녀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2: 손님, 설마 저 손님은 돌콩이용 머리끝만 모아둔 손님 거예요?
1: 예, 네, 맞아요. 돌콩이 미용용품이에요. 리본도 있고 우리 손녀딸들이 했던 거 그런 게 다 똑같이 있어요. 돌콩이도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 예쁜 거 안 와봐요.
0: 더
1: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리도 있어요.
0: 맨날 이래요 둘이. 아, 셋이서. 아이고 완성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해야지. 아이고 가자. 야 우리 장에 가자. 아빠랑 가자.

0: 딱 좋네.
1: 아, 이거 앉아서 삐졌어?
2: 머리 좀 자르자. 머리 좀 다듬자.
1: 그렇지. 머리 좀 다듬자.
2: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1: 조금만 잘라. 잘 가면 남자

0: 이게 같이 가면
1: 사진 한번 찍을까? 자,
0: 아니에요.
1: 미니발.
0: 댕기는다는 말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막 모여들었었어 원래.
2: 이거 말띠.
1: 말띠.
2: 그냥 5학년생 말띠.
1: 얘는 11살이니까 몇 년생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자.
2: 한쪽 좋아하는 것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1: 아이고.
2: 어머나. 오실 적마다 이렇게. 이야.
1: 고맙다 인사이지.
0: 예, 그렇죠.
2: 피도 강아지 키워서 알아요.
1: 피기만 하면 돼.
2: 좀 더 줘.
1: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3: 나올 줄 알았어.
2: 물콩이 맛있는 거.
1: 아, 이거 얻어먹은 거는 맞고, 어머.
2: 세상에. 많이도 준비하셨네. 아이. 터지는 날이야. 이렇게 많이 받아먹으면.
1: 그러니까 또 주시는데 어떻게?
3: 얼마나 이뻐요.
2: 야채 아줌마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데.
1: 그래서 이제 장에 나올 때는 조금 덜 먹여요. 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채도 집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빠, 아버지 여기 저 신발도 사야 되는데. 어머. 아.
4: 시장 나왔어. 아유.
1: 거기 있어. 아버지 좀 신발 좀 한번 봐야 돼. 그 저기 막 그. 아버지 신발 샀다.
5: 7,000평 정원과 마장에서 동물들과 즐겁게 살고 계신 우리 박창덕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는데 좀 봐도 될까요?
1: 네.
5: 예. 180만 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어머니한테 처음 받은 돈이에요. 예. 저한테는 이제 유산인데요. 제가 42세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때 공부도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5: 42에 대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약품 도매업을 했습니다.
5: 약품 도매업?
1: 네. 80년대 중후반에서 네. 90년대 중후반까지 저희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5: 월 1,000이면은 뭐 대단한 거네요.
6: 많이 버셨네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몰락의 길을 간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저희가 약 의약분업이 생겼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작은 도매상들이 이제 타격을 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5: 근데 다 그만두고 42살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1: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0: 대학교에 이상한 과가 생겼다.
1: 네.
0: 아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 지도과를 03학번으로.
1: 장례 지도사. 그때만 해도 장례 지도사가 굉장히 좀 생소할 네. 때인데,

0: 막상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또 막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처음에는 무섭겠지. 그렇지만 몇 번 이제 시신을 보다 보면 야 그렇게 안 무서워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용기를 주는 바람에 처음에 시신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싸늘하고 오싹했는데 그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1: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려면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또 늦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자부심도 생기고 딸한테도 이제 이렇게 한 번이 뭔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그래도 4.5에서 4.0을 맞을 정도다. 니들은 아버지보다 잘했냐.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2: 졸업하시고서는 또 바로 취직이 좀 되셨나요? 취직이 좀 되셨나요?
0: 네, 그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미 스카웃돼서 장례식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대형 장례식장에 총괄 팀장을다가 굉장히 드물은 일인데 총괄 팀장이나 이 사무장을 한 10년 정도 이상 돼야 경력이 돼야만 앉을 수 있는 거를 하게 됐고요.
2: 선생님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걸 총괄 팀장을 하시면서 아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1: 어떤 연락을 받으셨어요?
0: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여주에 장례장을 저희가 인수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한 그 내막을 너무 잘하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처음 그 장례식장 창업주도 한 57 정도의 쇼크로 다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맡아서 하신 분도 그때 57, 58 정도 됐는데 그분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또한 또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57이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도 이제 망설였죠.
2: 네. 예.
1: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2: 일들이 좀 있었던 곳이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망설였더니 또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되지 모르겠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2: 근데 매번 우리 선생님 인생에 우리 저기 뭐 사모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셨네요. 그, 네. 네.
1: 힘을 또 많이 주시고
2: 힘을 주시고
0: 지금도 그렇습니다.
2: 예예 예.
0: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제 이렇게 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하나가 있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장례식장은 어떻게 잘 됐나요?
1: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망하기 직전이었던 장례식장이 2년 만에 네. 정상에 올라가고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뭐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나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와는 좀 다르게 차이를 두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데.
1: 대한민국 최초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장을 모시고 나간 거예요.

안치할 때까지 모든 진행은 이제 그걸 끝을 낸 게 아니고 한 1인 5역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인 모셔오고 부르마 끌고 세팅을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밤늦게까지 치닥거리 하다가 새벽에 가서 이제 마당에서 담배꽁초 이런 걸 쓰니까 상주분들은 저기 아저씨 언제 주무세요?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평생 어떤 의적이 한쪽 의적이 없어서 지냈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임시 의적을 만들어서 수의를 입히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승에 가시면 저희가 의적을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좀 여기서 못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그런 이렇게 대하면서 입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0: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마음에서는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또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다 이러면
1: 전해지죠.
0: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도 야, 그 나중에 뭐 저거 할 거 있으면은 글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1: 고인분들의 마지막을 늘 배웅을 해주셨잖아요. 고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2: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참 뭐 열심히 산 분, 많이 배운 분 이런 분 그리고 다 떠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에는 백만장자나 명예나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데 아니 왜 그 잘 되는 장례식장을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신 건가요?
2: 호스피스 병동으로 저에게 유서를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0: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2: 네. 열의 열명은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냐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느끼신 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뭐 하세요. 제때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나도 남은 여생을 좀 재밌게 살다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0: 진짜. 야. 이게 꿀이 많은가 보네, 이 꽃이, 봄꽃이.
1: 아, 뭐, 이거 꽃을 다 버려.
0: 다 망가놨지?
1: 그렇지.
0: 에이, 다 잘라. 다 버리게 생겼네. 아유, 그 다 잘라놨네.
1: 꽃 이름이 뭐라고?
0: 봄의 꼬리.
1: 봄의
0: 꼬리 꽃이래.
1: 봄의 꼬리 꽃.
0: 봄의
2: 얘가 이렇게 거칠은 거를 씹지를 못해요.

0: 자, 맛있게 먹어. 좋아, 이렇게 좋아.
1: 에어컨은 뭐예요, 선생님?
0: 이제 우리 그 저기 바다 둘리 돌콩이 이제 큰 그 저기 여름에 낮에 이렇게 도로 댕기지 않고 여기 잠깐 쉴 적에 에어컨으로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1: 애들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고생을 하나 후회하신 사람 없으세요?
0: 아, 그런 거는 없고요.
2: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세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3: 새가 먹고 벌레를 먹고

0: 까치들이 전부 그냥 짜먹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랑 이제 쪄가지고 이제 조금 맛을 보는데 그 또 까치들 또 먹는데 또 뭐 못 먹게 또 약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까치도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 먹고 있습니다.
1: 벌레 새가 먹고 나면 나머지 먹는 거예요.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0: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 정말 재밌고 행복하시겠어요.
0: 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아이들이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 여생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0: 혹시 저분이 오늘의...
3: 안녕하세요. 장원 씨, 영원 씨.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묵계 백만장자.
3: 꼬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의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0: 굉장히 좋아합니다.
3: 1등 공식 우리 아내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지금은 안 하시죠?
4: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참 누구나 아, 참. 아.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0: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아이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usual.
1: It's always great to be here.
0: 이번 주의 주제도 재미있는데요. 바로
1: Ice breaking or breaking the ice.
0: Breaking the ice, break the ice, mm-hmm. 아니면 ice breaking, ice breaker라고 해서 mm-hmm.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mm-hmm.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얼음을 깨는 거죠. Mm. 그래서 처음 mm. 만났을 때 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1: Alright.
0: 네, Perfect.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or in particular, and it is. I learned a fun ice-breaking game in university.
0: 네, 오늘 핵심 내용은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ice-breaking 게임을 배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그럼 마가리타 씨의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마가리타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favorite ice-breaking games was introduced to me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and it is called Two Truths, One Lie.

0: to the school campus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1: Yeah, it's
0: 학교에
1: different.
0: 입학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죠.
1: Right. So when you go to the university, you are actually attending it as a student. But if you just go to the university, you could just be visiting.
0: 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 Of course.
0: 그냥 그 학교에 뭐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가족을
1: Yeah.
0: 만나러 그냥 방문한 거와
1: Right.
0: go to school, go to university, go to uni, go to college 이거는
1: Mm-hmm.
0: 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
1: For sure.
0: 대학교 입학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1: Mm-hmm.
0: 첫 번째 그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1: She says,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0: In my freshman year, 1학년 때 저는 몇몇 단체와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I
1: Okay.
0: joined some.
1: Societies, a society,
0: 네,
1: society.
0: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협회나 단체, 그리고 1학년을 가리키는 이 fresh하고 원래는 man이잖아요.
1: Oh
0: man이라는
1: yeah.
0: 단어가 에 발음을 하죠, 원래. 그런데 이게 한 단어가 되면서 그렇게 freshman이라고 하진 않아요.
1: No, freshman.
0: man처럼 발음을 합니다.
1: Moon.
0: freshman.
1: Freshman.
0: 이게 신사를 가리키는 gentleman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gentleman.
1: Gentleman,
0: 네.
1: yeah. Gentleman, freshman.
0: 한 단어로 들어가면서 뒤에 나오는 man이 약간 약해지면서 man이 됐어요.
1: Moon.
0: freshman, freshman 아닙니다.
1: Yep.
0: freshman year.
1: Freshman.
0: 네.
1: Freshman.
0: 다음 줄 볼까요?
1: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0: 그때가 바로 when I first played, 제가 처음으로 이 게임을 했던 때예요. 나머지 게임 제목은 아까 소개했었는데 발음만 잠깐 볼게요. Two 원래는 그냥 truth 발음이잖아요.
1: All right.
0: 그런데 two truths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Yeah, two truths.
0: 네, 그래서 그냥
1: Truths.
0: S가 더 강조되는 느낌.
1: Yeah.
0: Two truths,
1: Two truths.
0: two truths.
1: Truths.
0: 네,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Two truths, one lie.
1: One lie.
0: Okay.
1: All right,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1: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0: It's a game, 어떤 놀이 게임이죠. Where, 그 게임 속에서 어떤 걸 하냐면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write down 하는 거니까 받아 적는 거 아니면 생각한 걸 적어내는 걸 말해요. Write 한 다음에 그냥 write a book, write a novel, write an essay, write a poem 하면은
1: A paper.
0: 이거를 네, 뭐 paper, 논문 같은 거를 쓰고 작성하는 쪽인데 write down은 들은 걸 받아 적거나 아니면 생각한 걸 적는
1: Yes.
0: 거라서 집필하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1: Yeah, it's definitely much different.
0: Yeah, it's simpler.
1: Yeah,
0: You're
1: much more
0: writing down
1: simple.
0: something.
1: Something small.
0: 네.
1: Just something, as you said, that you thought of, or writing down something someone said.
0: 네, 그냥 write하고 write down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고 two truths 그러니까 뭘 적냐면 두 개의 진실과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거 적는 거죠. 하나의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obviously 붙인 이유는 아까 제목이 Two
1: Yeah,
0: Truths and One
1: one
0: Lie라고
1: line, so.
0: 했으니까 당연히 게임 제목처럼 거짓말 하나, 그다음에 진실 두 개. Alright.
1: Great. And next she says,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0: 그런 다음에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그 종이들을 모두 쌓아두고 여기 재밌어요. paper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papers라고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그 pieces of paper.
1: Yeah, pieces of paper. If you
0: 네.
1: say papers, it's like a lot of essays,
0: 네. 그래서 논문 쪽으로 갈수
1: right?
0: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한 것 같고요.
1: It makes sense.
0: 재분배를 합니다. redistribute them around.
1: Around.
0: 다시 나눠줍니다. around는 빼도 의미는 거의 같을 거예요.
1: Yes,
0: 네.
1: that's true.
0: 재분배하다.
1: Redistribute, redistribute. Perfect. And how about we just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1: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0: 중간에 not only가 들어갔죠. 뭐뭐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뭐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which one of these three facts 이세 개의 사실 중에서 어떤 하나가 is a lie 거짓말인지도 You not only have to,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mm-hmm. 뭐도 맞춰야 되죠?
1: She says,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0: 그리고 이 사실들이 누구에게 belong to, 누구 것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도 맞춰야 하는 거예요. Mm-hmm. 이 부분이 규칙이 좀 다르죠? 메간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버전하고.
1: Yeah, we didn't guess who the facts belonged to.
0: 맞아요, 네.
1: We just, each person would just say out loud three things, and then everyone takes turns like guessing 그렇죠. which one is the truth or a lie.
0: 물론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버전도 그냥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적어서 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진짜다라고 맞히는 거죠. 네.
1: 그래서 so writing it down is more fun.
0: That's more fun. That sounds like a lot of fun too. But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1: That's true.
0: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1: You can't really guess about people unless you use stereotypes. Maybe that's why we didn't do it.
0: Okay.
1: All right. Perfect. And she says,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0: 정말 재미있고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Mm-hmm. Around you, 내 주변 사람들. Mm-hmm.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yeah. 여기서는. The people that you meet for the first time, yeah. really quickly, 아주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줬네요.
1: This is very true. All right, perfect. That was definitely a fun clip. Let's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I've always been pretty good at breaking the ice with people. Whenever I'm in a new environment, I try to do or say things that will relieve some tension and make everybody feel comfortable. Some of my most favorite icebreaking activities I discovered when I first went to university. In my freshman year, I joined some societies and sports clubs, and this is when I first played Two Truths, One Lie. It's a game where everybody writes down three facts about themselves. Two truths and one lie, obviously. You then put all the papers in a pile, redistribute them around, and you not only have to guess which one of the three facts is a lie, but you also have to guess who you think these facts belong to. It's really fun, and it really makes you get to know people around you really quickly.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I have always been 뭐뭐 하면 저는 항상 뭐뭐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guess which 명사 is 뭐뭐 하면은 어떤 뭐뭐가 뭐뭐인지를 맞히다, 추측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 have always been을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항상 운동을 잘했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이라는 뜻의 athletic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lways been athletic.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One more time. I have always been athletic.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으로는 저는 항상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어요. I have always been, 아니면 줄여서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Pretty 경우에는 물론 very, quite 다양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I've always been pretty interested in musical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guess which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학교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are so much more fun than in high school.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1: Okay. New Orleans says
0: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대학에서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들은 게임들은 are so much more fun, 훨씬 더 재미있대요. 무엇보다 than in high school,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icebreaking activities in university 하고 icebreaking activities in high school 이 두 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icebreaking activities를 빼준 거죠.
1: Yeah. Just then in high school.
0: 네, 그리고 보통 더 재미있다라고 할 때 more fun 하면 되는데 much more fun 하면 훨씬 더 재밌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1: So Lucas says,
0: My parents met at university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부모님이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만나셨대요. On the first day of freshman orientation. And they got married.
1: That happens a lot though, yeah. at least in America.
0: Doing an icebreaker on the field. 이 on the field을 생각해 보면은 what kind of field?
1: No, just like a big open field.
0: 네, 운동장.
1: We have those a lot.
0: Yeah. School field.
1: Especially at school. Just 네. a big field.
0: 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서 not in a like a stadium.
1: Yeah, not in a stadium outside. Or in a gym. It's an outside field.
0: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icebreaking.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how did we break the ice when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1: I do not remember at all.
0: Or the ice hasn't been broken yet.
1: Oh no, the ice is still there, for sure.
0: 네, 그렇군요.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함을 어떻게 없앴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그 어색함이 있다고 하네요.
1: Yeah.
0: The ice is still there between us. Yeah. There's an invisible ice wall. Anyway, 이번 주의 주제는 ice breaking, breaking the ice입니다.
1: Yes.
0: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mm-hmm. 이렇게 얼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 Mm-hmm.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m-hmm. To break the ice, act like friends.
0: 얼음을 깨기 위해서, 즉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act like friends, 친구처럼 행동하라는 내용이네요.
1: Mm-hmm.
0: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미국에 계시는 조든 씨입니다.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Oka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to break the ice, you should treat someone like they're actually your friend.

0: too crazy that can break the ice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round you and you around them.
1: That's true. I've noticed when I meet new people and they tend to joke and things like that, it does make you feel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2: 네, 그런데
1: At least for me.
2: 네, 농담을 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마지막에 조던 씨가 했던 말 있잖아요. Too crazy 하지만
1: Yeah.
2: 않으면 너무 지나치지만
1: Can't be too crazy.
2: 네, 않으면 괜찮다.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1: Yeah.
2: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같이 볼까요?
1: Let's start.
0: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1: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2: 네, 앞에서 요약 문장에서도 만났던 부분이죠. Meeting new people can be difficult.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difficult를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Meeting new people can be
1: hard.
2: Hard. Challenging.
1: Challenging.
2: 네. Or not easy.
1: What was the worst? Yeah.
2: Not easy. 여러 가지로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매번 difficult만 쓰고 있다면.
1: 네.
2: 다음 줄 볼까요?
1: It was difficult to think of more
2: yeah,
1: words for difficult. Next she says, but I find it's easiest to break the ice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2: 그렇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I find, 저는 뭘 발견합니다라기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관찰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I find it's easiest. 여기서는 I find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 Yes.
2: I find that it's easiest, 가장 쉽더라고요. To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는 것이 가장 쉽더라고요. When you just act like somebody is your friend.
1: Yeah.
2: 누군가가 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 서먹함을 없애는데, breaking the ice 하는데 가장 쉽더라고요.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When I'm meeting new people,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1: When I'm meeting new people.
2: When I'm meeting new people.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라는 형태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좀 바꿔볼 수 있어요. When I'm meeting someone new. 아니면 when I'm meeting someone. 제가 자주 쓰는 저도 습관이 여러 가지
1: okay.
2: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e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1: Hmm?
2: 자주 쓰는 표현.
1: I just say. When I'm meeting a person.
2: When I'm meeting someone. Yeah, meeting a person for the first time. 다양한 형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뭘 느낀다고요?
1: She says, I obviously deal with nervousness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2: 네, 저는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초조함을 느낄 테니까 하면서 그런 의미를 넣어서 obviously라고 했습니다. Obviously, 저는 당연히 deal with
1: Nervousness.
2: 네.
1: Nervousness.
2: 당연히 초조함 느끼고 and not knowing what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즉 not knowing what to say.
1: Yeah.
2: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Deal with가 재미있어요. Mm-hmm. 왜냐하면 여기에서처럼 쓰면 그냥 experience.
1: Experience. Yeah.
2: 네.
1: Yeah.
2: I go through that.
1: That
2: state,
1: thing,
2: yeah.
1: right?
2: 그런 상태를 그런 경험을 느낀다는 건데요. 보통 또 다른 형태에서의 deal with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I'll deal with it.
1: Right, I'll deal with it. But in this case, we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say something like, you know, I'm dealing with depression or some type of, you know, maybe sickness
2: 네.
1: or like a state of mind.
2: 경험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건데 긍정적이지는 않은 형태로 많이 쓰이죠.
1: Yeah.
2: Deal with a lot of stress, deal with a lot of bad clients.
1: Yeah, you wouldn't say, I'm dealing with so much happiness these days.
2: 네. happiness, 행복이라든지 좋은 쪽은 deal with라는 느낌으로 많이 안 쓰고 그래서
1: yeah.
2: 그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도 deal
1: with라고
2: 하고 여기서는 그냥 겪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줄 볼까요?
1: Yes, she says, and I usually start with,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What's your name?
2: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저도 당연히 여러분처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I usually start with 이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Hi, my name is blah blah blah. 저는 뭐뭐뭐라고 하는데 What's your na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보통 Hi, my name is 뭐뭐뭐 What's your name? 할 때 보통 악수를 청하죠.
1: Oh, right.
2: Hi, what's your

0: Name.
1: Hi, what's your name? I'm Megan.
0: You're Megan?
1: Yes.
0: Okay, I have another friend whose name is Megan. 이렇게 손을 잡은 채로 계속 이야기를
1: 해요. You didn't tell me your name.
0: I'm Hyunwoo. 그리고 start with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표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start by saying도 많이 씁니다.
1: Okay.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1: You know, the standard small talk questions.
0: What's small talk?
1: So small talk are things that are not too deep, more surfacey, like about your hobbies, you know, maybe where you go to school, things you like to do, favorite color,
0: 네.
1: very light topics.
0: 네, 너무 깊지 않은 거, 그리고 surface라고 했는데 이제 표면적인 거,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를 그런 대화를 small talk라고 말하죠. Small이니까.
1: It's small. It's different in every country, though.
0: Of course.
1: Yeah.
0: 그래서 사실 small talk가 한국어로도 사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신변 잡기에 관한 대화 아니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대화 이렇게 되는데 가벼운 거를 말합니다. Small talk, like what did you do yesterday? Did you watch the game yesterday?
1: Something
0: 어제
1: like
0: 그
1: that.
0: 스포츠 경기 봤어. 주말에 이거 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at is life? 이런 거 말고.
1: No, it's not anything like that. Or even for us, we're still a bit sensitive about asking our age.
0: 아, 그렇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스몰 토크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1: But not for us.
0: 네,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1: Especially to a lady. Don't ask her age.
0: 정말 친해진
1: It's
0: 다음에.
1: It's not safe.
0: It is not safe.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small talk가 그 개념이고 보통은 small talk에 hyphen이 있진 않아요. It's small talk.
1: Yeah.
0: So a boss can say no more small talk. Yeah. Just get back to work.
1: Yes.
0: 할 수 있는데 그 여기서는 small talk를 형용사처럼 hyphen을 연결해서 가벼운 그런 standard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들.
1: Questions.
0: 네.
1: Yes.
0: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하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breaking the ice 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1: And next Jordan says, but to break the ice,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they're my friend.
0: 네,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break the ice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I just kind of have to act like.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I just 그냥 뭐뭐 하면 된다. Kind of 여기서는 빼도 괜찮겠죠? Yeah. 의미가 크진 않아요. Have to 해야 합니다. Act like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 They're my friend. 아니면 I'm their friend. 그 사람이 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have to가 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는 I just have to do it this way.
1: Yeah, she just has to do it that way. It works for her.
0: 네,
1: Something that works for her.
0: 그렇죠. 그래서 right. 번역을 행동하면 돼요로 해봤습니다.
1: Right.
0: 그렇게 하면 돼요. You just have to push it.
1: Yeah.
0: 밀면 열려요.
1: Yeah, 네. you just have to do this. Yeah. Right. It's kind of simple.
0: 그래서 해야 되는 거 have to를 정말로 해야 하다 의무적으로
1: no.
0: 번역을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쪽으로
1: yeah.
0: 번역하실지는 문맥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줄.
1: She says something else that she does. And I'll crack some kind of joke that I normally would only crack with my friends.
0: 농담을 하다 영어로?
1: Crack a joke. Crack a joke.
0: Crack a joke. 보통 crack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이 어떤 벽에 there's a crack in the wall, 벽에 금이가 있는 거.
1: Or you crack something open 네. if you want to use it, you know, like a verb.
0: 네, 깨서 여는 거죠.
1: Mm-hmm.
0: 그래서
1: like you crack open eggs.
0: 네, 계란을 달걀을 깨서 딱 이렇게 요리할 때 그걸 crack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도 cracker가 있잖아요.
1: Oh yeah, crackers.
0: 크래커가 먹으면 깨지잖아요.
1: Yeah.
0: 소리가 crack 소리가
1: it
0: 나고.
1: It goes like and 그래서 it cracks apart.
0: 예, yeah. 쪼개지죠. 그래서 크래커라고 부르는 거죠.
1: Yeah, because 네. it cracks apart and you bite it, it cracks
0: 네.
1: in your mouth.
0: 네, 쪼개지는 모양 때문에. 그래서 I'll crack a joke 하면은 농담을 이렇게 달걀을 열듯이 이렇게 깨서 보여주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농담을 해요.
1: Yeah, I don't know why we call them why we say cracking jokes, but we also for joke we'll call them wisecracks.
0: Wisecracks.
1: I don't want your wisecracks
0: 아, 농담.
1: right now. Wisecracks. For jokes.
0: 네, crack a joke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농담을 그냥 wisecracks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0: 아, 네.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그죠.
0: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1: 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1: 그쵸.
0: 느낌이에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0: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0: What was so?
1: 유 에어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0: Tax, fee, all the
1: 예, 그
0: electricity
1: 빌.
0: bill.
1: Do you saw? Did you see?
0: I think so.
1: 에?
0: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0: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0: Oh, it's higher than last month.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0: Dad
1: Dad?
0: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0: doesn't
1: always
0: turn it
1: TV
0: off.
1: on?
0: Yeah.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휴,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1: 아,
0: 같아요. 네,
1: 좋습니다.
0: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1: Yes.
0: 대화문입니다.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일 수
1: 이게
0: 있습니다.
1: 뭘까?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1: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0: Yeah.
1: 전기요금,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City.
1: 시티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으니까 봐요.
1: 예.
0: 네.
1: 일렉트리시티,
0: 네.
1: 그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Save 했습니다.
1: 택스.
0: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0: 네. 자,
1: 그런가요?
0: 맞는 자문 보겠습니다. Did
1: 아.
0: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그래서
1: 아.
0: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쵸.
0: Right? So
1: 아.
0: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1: choice.
0: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아,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세가 여기 가니까 여기 갈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여기
1: 그러게요.
0: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0: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어떻게
1: 그거
0: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일렉트릭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예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 요금 고지서, 뭐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어떤
1: 네.
0: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1: Electric bill.
0: 하고요.
1: 오,
0: 둘
1: 그렇게 해도
0: 다
1: 되는군요.
0: 사용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1: 네.
0: right?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료 고지서가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그런
1: 수표.
0: 것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둘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다
1: 아, 쓸수
0: 쓰지만
1: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체크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1: 빌.
0: 음식값 뭐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집에 책이
1: 아.
0: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빌만
0: That's
1: 집에서는
0: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1: 네.
0: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이번
1: 네.
0: 달에 뭐뭐 할 거야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나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0: 그렇죠.
1: exam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1: 오.
0: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1: 오케이.
0: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More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so 여기에서
1: Yes.
0: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어
1: 맞아요.
0: 영어에서 don't worry,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0: All
1: month.
0: 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라고 여기에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얘기를
1: 그러네요.
0: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0: 그러게요.
1: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오, 이거는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예.
0: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아, 디스머스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이번
1: 아,
0: 달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1: 아이고,
0: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0: 이렇게 되겠죠.
1: 그러겠네요. 예.
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 Last
0: So,
1: month.
0: that's right. So, this
1: 그러네요.
0: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 라는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higher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gher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1: 네.
0: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0: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네. 우리는 참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억양을 줘요 또.
0: 그래요?
1: Much higher.
0: 식으로. 비슷하네요.
1: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0: Smart.
1: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0: Smarter.
1: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요?
0: Leah is much smarter than.
1: Than 안 해도 됩니다.
0: 예.
1: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0: Strong.
1: 더 강하면.
0: Stronger.
1: 훨씬 더 강하면.
0: Much stronger.
1: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0: Yes.
1: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0: Leah is much smart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0: 아, 그거, 아, 그거 있지.
1: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0: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1: 예쁜 거요?
0: Pretty. 꽤. 그죠?
1: 훨씬.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꽤나.
0: 그 훨씬 아닌가?
1: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0: 아,
1: 꽤나는
0: 그래요?
1: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0: 아.
1: 그래서
0: way?
1: way라는 게 있습니다.
0: 아, 이거 뭐, 그때도 알려 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1: 그래서 this way. is 뭐 it's way higher. 아. I'm way better. 이런 식으로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0: 네.
1: 캐주얼합니다. 오케이. 둘 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0: 엄청 짧은데요?
1: 네.
0: 네.
1: 왜인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0: 왜인지 알 것
1: 얘기합니다.
0: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1: 그런 마음.
0: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0: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1: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0: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1: 아, 그렇죠.
0: 네.
1: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0: 맞습니다. Why?
1: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0: 알죠.
1: 이유라는 단어 써도
0: 돼요.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1: 아, 오케이.
0: Reason. 네.
1: R-E-A-S-O-N.
0: Yes.
1: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0: 확신 완전 있죠.
1: 나 왜인지 알아요.
0: 나 근데 왠지
1: 앞에
0: 알아?
1: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0: 그쵸.
1: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확신하더라도
0: 네.
1: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0: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1: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1: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글을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0: I think I know him.
1: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0: 네.
1: 자, 실수는 mistake.

0: 잊으면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1: fault.
0: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1: I think it's my fault.
0: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1: 네.
0: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1: I think I know him.
0: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0: Alright.
1: fault.
0: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1: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0: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그죠?
1: 그쵸.
0: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1: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0: 그렇죠. 지금 왜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1: 네.
0: 아빠가 항상 TV 켜두시거든요.
1: 아.
0: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이래놓고 이제
1: 그쵸.
0: 약간 그런 걸수 있어요.
1: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이렇게
0: 아,
1: 할게요.
0: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1: 네.
0: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1: 이것도
0: 아무래도,
1: 부사죠, 선생님?
0: always,
1: 부사.
0: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음흠.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ALWAYS.
1: 음흠.
0: 발음할 때, 여러분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R에 가깝게 입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 볼게요. Always. Always.
1: Always, always.
0: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
0: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네.
0: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1: 네.
0: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1: Leave me
0: Leave me
1: alone. 나 혼자
0: alone.
1: 두지 마.
0: 둬요.
1: 아,
0: 혼자
1: 둬.
0: 둬요.
1: 나날좀 혼자 둬.
0: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 한다. 그건 떠나란 느낌보단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1: 네.
0: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1: 오.
0: 거기서 켜진의 뜻이
1: 아.
0: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켜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 명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Oh, I
1: Yes.
0: left my phone on. 자,
1: 음흠.
0: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1: 네.
0: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둬.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그
1: The light.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 on.
0: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leave
0: Okay?
1: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그럼.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은 on을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1: 아,
0: 거예요. 나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0: 열어둔
1: 할
0: 채, 내,
1: 때.
0: 나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1: 열어두다.
0: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0: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Leave it off.
0: Yeah.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power on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도.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오케이.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차이죠?
0: 아니, a TV. Right? 이런 차,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네. 우리 보통 어,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 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네네. 실제로 들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1: Yes.
0: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오케이. Okay. Okay.
0: So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더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0: 기계를
1: TV.
0: 켜둔다기 때문에 더를 쓴 겁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 city bill this month?
0: All 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Ja, 입으로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1: 네.
0: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에이. ing로.
1: 자,
0: we
1: are hiring
0: 더 많은 사람들?
1: Hire.
0: 더 많은
1: hiring,
0: 사람들?
1: Hiring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0: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죠?
1: 더 more people.
0: 이번
1: this
0: 달에.
1: Month.
0: Okay.
1: 예, 아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0: 훨씬이죠.
1: 아 그렇군요.
0: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네.
0: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1: 네.
0: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1: Did you see
0: the
1: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다음은요. 마치 이제 나왔네요.
1: 나 이제 나왔구나. 아, 정말.
0: 자,

0: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Oh, 수고하셨습니다. Yeah.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5: 어?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2: Always TV on?
5: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2: Wow. Wow.
1: Great job, you guys.
2: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1: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2: 아.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1: Sure.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1: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저는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상 영어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1: 아니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 지금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 중에
1: 예.
0: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 뭐죠?
0: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 영상들이 흔히 말해서 먹방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1: 그거 보면은 정말
0: 저는
1: 견디기 어렵죠.
0: 많이 먹는 걸 보면은 배고파진다 이게 아니고요.
1: 네.
0: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배가 고파지는데
1: 맞아요.
0: 제가 사실은 음식 다 잘 먹는데요.
1: 네.
0: 그 뭐라 그러죠? 그 막 너무 시큼한 그 생선 이렇게 삭힌다고 했나요? 삭힌다고 하는 거?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요.
1: 예.
0: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거랑 이렇게 막 삼합이라고 하죠. 무슨 고기랑 해서 먹는
1: 거고. 맞아요. 삼겹살이랑.
0: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침이 막 나와서.
1: 어머, 어머.
0: 와,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의 하나의 그 고비였습니다. 그때.
1: 야, 그 못 먹는 것도 먹고 싶게
0: 그렇습니다.
1: 만드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이어트 중 보면 안 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올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거의 그냥 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이건 다이어트 전에도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같은 지금 라인인
1: 그렇죠. 아니,
0: 거예요.
1: 근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0: 맞습니다. 근데
1: 예.
0: 같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 같이 영상, 먹는 영상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큰일
1: 그렇죠.
0: 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Alright.
1: 자, 좋습니다. 그럼 과연 다이어트를 얼만큼이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보러 갈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우,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너무 배고프게 만드네. 아우,
2: You
1: 배고파.
2: have stomach ache?
1: No, no, no. Hungry.
2: 아.
1: Yeah, this 먹방. You know? Yeah, 요리, cooking movie.
2: Cooking videos.
1: Video.
2: Yeah.
1: Cooking video make me hungry. Yeah, 아우, starving.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with you,
1: Yeah.
2: but they're so satisfying.
1: Oh,
2: Hungry, but
1: satisfying.
2: still. Oh,
1: Oh,
2: yeah,
1: so
2: I love
1: fun.
2: them. Yeah.
1: Yeah.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거야.
2: Diet.
1: Diet.
2: We need a diet.
1: I have to lose weight, but failed. Look this video and
2: Ah, that's the
1: so
2: reason.
1: yeah, fail. Diet fail.
2: That's it.
1: 에?
2: I'm cooking ramen.
1: 어?
2: That's it. I'm cooking ramen.
1: 라면?
2: 아이 can't resist. It looks so
1: No, I have
2: delicious.
1: to lose weight.
2: I'm cooking ramen.
1: 라면? 맛있겠다. 두개 끓여! 맛있겠다.
0: 네. 여기가 지금도 아파요.
1: 아, 그쵸.
0: 아, 이게 침이 너무 나오다
1: 아,
0: 보니까.
1: 정말 이 먹방은 정말 이 식욕을 엄청 돋궈서,
0: 이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요.
1: 예. 네.
0: 또 만족도 됐다가 또
1: 맞아요.
0: 배고팠다가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사실 다이어트 때 오히려 먹방을 봤어요. 그러면 조금 대리 만족이
0: 대리
1: 되더라고요.
0: 만족.
1: 예.
0: 실제로 해외에서도 먹방이라는 거를 은근히 많이 보거든요.
1: 그쵸.
0: Alright. 자, 일단 오늘 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yeo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가볼게요. 아,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하면서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쵸?
1: 그러면 뭘 만드는 영상인 건 거죠?
0: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1: 아, 날 배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 난 요리를 하는
0: 거야.
1: 영상인 줄 알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배고프게. So, 배고프다는 hungry니까 hungry.
0: 네. 오케이. These cooking videos가 make me 날 만들어요. 어떻게
1: 예,
0: 만들어요?
1: 배고프게.
0: hungry하게. 정답. 맞습니다.
1: Yes.
0: There you go. 자, hungry 간단하지만 hungry 이러면 안 되겠죠. 뭐 hungry 정신. 이거는 너무 리을이죠.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음할 때입 모양 모으고 r 사운드를 제대로 하려면 입 모양 모으고 혀를 당겨줘야 됩니다. So r이기 때문에 리가 아니라 re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번 해볼게요. hungry, hungry.
1: Hungr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Hungry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짜 배고플 때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ungry보다
1: 나
0: 더
1: 배고파
0: 강력.
1: 죽겠어 할 때, 그거, I'm starving. 알죠? 근데, starve예요?
0: 근데
1: 그러면?
0: 안 되면서 왜 물어봤어요?
1: 아니, 그렇게 starving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형을 제가 헷갈리네요.
0: 자, starve. 비슷합니다. 그냥 starving이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왜 그러냐면, starve는 굶주리다라는 동사예요. Right. 뭐 굶다, 굶주리다라는 동사. 거기에서 ing가 이 대신에 ing가 들어가면서
1: 네네.
0: 형용사화가 되는 거예요. So either you say I'm hungry, I'm very hungry, or you could also say I'm starving.

0: starving.
1: Starving.
0: 의미는 같아요, basically. Okay? So 이거는 굶주, 나 지금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날 hungry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거 제가 그대로 품사만 가져와 볼게요. Starve,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보세요. 목적어가 me고요.
1: Me.
0: 형용사는
1: hungry.
0: hungry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고 할 때 make someone 형용사
1: 그러네요.
0: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문법을 처음 배울 때 네.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make me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만 쓰는 줄 아시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1단계예요. make someone do something.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2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든다라고 한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거 보세요. 날 슬프게 좀 하지 마. 이거 날 슬프게 만들지 마거든요.
1: Don't make me sad.
0: 그렇죠. Don't make me sad.
1: Yeah.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 뭐 예를 들어 둘째 딸이 어린 네. 둘째 딸이 따님이 아 그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1: 맞아요.
0: 남편분한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어떡해요?
1: She makes me happy.
0: 우리라고 해보면 과거로.
1: She makes us happy.
0: 그렇죠. She makes us happy.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고요. Made us라고 쓰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재롱을 부렸다든가.
1: 맞아요.
0: Something like that. Alright. So 중요한 거는 make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형용사를 바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Okay?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make me sad.
1: Don't make me sad.
0: She made us happy.
1: She made us happy.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뭐 먹방이라고 쓰지 않고 요리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 cooking videos 저는요 요리 영상 어떤 걸 본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 소고기를 가지고 이 ASMR 있죠?
1: 아,
0: 삭삭삭삭삭삭 썰면서
1: 써는 소리.
0: 양념 막 하면서 구우면서 그게
1: 맛있겠다.
0: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Right, right. 자, 침이 약간 오죠? 가보겠습니다.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네, 그런데 자, 볼게요.
1: 응?
0: 아, 뭐 동의는 하는데 대신에 또 배고프게 만들긴 하는데 엄청 또 만족스럽잖아.
1: 그러니까.
0: 네, 그게 대리만족이죠.
1: 대리만족.
0: Yes.
1: I agree, but they are so 만족스러워. 예, 만족스럽다가 그거거든요.
0: 만족스러운 거.
1: 근데 이게 또 품사가 satisfy.
0: 품사가 항상 그 친구가 말썽이에요.
1: Satisfy.
0: Okay.
1: Yeah.
0: 자, 여러분들, 만족하다, 뭐, 만족하는 이 단어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1: 네.
0: 우리 계속 배워갈 거니까요. 그쵸? 자, 지금, 슬기 씨는 satisfy를 썼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품사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 agree, but they're so satisfied. 정답? ing가 들어갔습니다.
1: 네.
0: 자, 이거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satisfy 시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보세요. please.
1: 아까 그거 쓰면 되죠?
0: 네,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그게 동사군요. satisfy. 요렇게.
0: 맞습니다. ing만 안 붙인 거예요.
1: 네.
0: So 이게 satisfy. 누군가를 satisfy 시키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it satisfied me. 이런 식으로 동사고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만족시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So 여기서는 satisfying 이라는 형용사가 됐고 여기 비동사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하게 형용사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Okay, so, they're so satisfying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they가 뭐겠어요?
1: They?
0: 사람들인가요?
1: 아니요, cooking videos.
0: 맞아요.
1: 예.
0: cooking videos를 they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면 they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어떤 것도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엄청 satisfying 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atisfying도 아니라 so satisfying, right? 그래서 형용사 앞에 so 붙이면 어떤 느낌이요?
1: 너무, 완전.
0: 너무는 좀 넘어갔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이. 과하다는 느낌이고요. 엄청, 완전, 아주,
1: 아주.
0: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Alright? So 뒤에 형용사 넣어서 간단하게 입영작 해볼 겁니다.
1: 네.
0: 자, 혹시 날씨가 엄청 습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습한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Humid.
0: Humid. H-U-M-I-D.
1: Yes. Right?
0: 보통 여름 시즌에 제가 많이 써먹는 단어인데
1: 네.

0: 엄청 습한이라고 하면 그럼 그냥 humid이 아니라
1: So humid.
0: 그렇죠. 복잡한 거는 뭐죠?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복잡한.
1: Complicated.
0: Tied.
1: Complicated.
0: Complicated. 그러면 엄청 복잡한, 그러면.
1: So complicated.
0: So complicated.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1: 네.
0: 오늘을 주어로 하세요. 오늘 엄청 습해. 아, 오늘
1: Oh,
0: 엄청 습해.
1: today is so humid.
0: 그렇죠. Today is so humid.
1: 음흠.
0: 자, 그 질문은 엄청 복잡했어. 그 질문이 뭐야? The
1: The question
0: 과거로
1: was
0: was.
1: so complicated.
0: 그래서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아하.
0: so 하나 들어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죠?
1: 그러게요.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Today is so humid.
1: Today is so humid.
0: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1: The question was so complicated.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앞부분에 인정은 좀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I agr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gree 하는 게 뭐예요?
1: 동의하다.
0: 동의하다. 자, 그러면 교재에 이거 같이 한번 써주기. 동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물론 don't이나 doesn't 써도 되겠지만 다른 게 있죠.
1: Disagree. 예. Disagree. 앞에 dis 붙여주면 되는 것
0: 오케이, 정답.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Yes.
0: 학창시절에 굉장히 또 어휘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1: 아유, 열심히 또
0: I like
1: 공부했어요.
0: that.
1: 예.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1: I agree, but they are so satisfying.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0: 자, 다음 문장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네.
0: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랑 항상 모험매가 둘이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어울려 가요.
0: 제3자가 보면 한 사람인 줄 알아요.
1: 어,
0: 그
1: 그래요?
0: 정도로 비슷하게 좀 쪘다가 조금 빠졌다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1: 도플갱어 스타일.
0: 그 친구랑 짐을 가면 그게 문제예요. 짐을
1: 예.
0: 갔다 오는 길에 피자집을 같이 들려요.
1: 아.
0: 근데 들어가다가 서로 원하는 거예요.
1: 예.
0: 먼저 말 꺼내기를. 죄책감 덜 느끼게.
1: 그쵸.
0: 그러면 피자 어때?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어때? 그래서 항상 망했습니다.
1: 학교 다닐 때다 똑같나
0: 아,
1: 봐요.
0: 그래요?
1: 저도 친구랑 그런 추억이
0: 아니,
1: 있거든요.
0: 미국도 똑같습니다.
1: 예, that's why. 그게 이유야.
0: 아, 그게
1: 어,
0: 이유야.
1: 그게 이유야. 그게 왠지야. We always, our diet.
0: 네.
1: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를
0: 실패하는 거죠.
1: 실패하는 이유야.
0: Yes.
1: 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실패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we always fail.
0: 오, 오케이.
1: Yeah.
0: FAIL, 오케이. So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실패하다, 낙제하다, 뭔가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0: 사실 이거는 our diets fail이라고 해도 돼. 우리 다이어트들이 fail하는 이유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fail 해버렸다.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킨 거야. 막
1: 그렇죠.
0: 이런 느낌으로 썼고요.
1: 예.
0: fail 혹시 명사 아세요? 이상하게 실패하다는 아는데 명사 형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실패.
0: 기회에 실패.
1: 어, 이거 뭐냐면,
0: Failure?
1: no.
0: No?
1: 실패도 똑같아요, fail.
0: Fail.
1: 깜짝 놀랐죠?
0: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때도 있긴 한데 이 실패란 일반적인 명사로는요.
1: Failure?
0: Failure. 혹시 영화에서 I'm a failure.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어, 근데 저는 좀, 조금은 좀 생소한데요?
0: 자책하는 영상 같은 게 나올 때,
1: 어,
0: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럴 때
1: I'm
0: 있거든요.
1: failure.
0: 그럴 때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1: 아.
0: 자, 이거는 꼭 기본, 항상 여러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형태 있잖아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진짜 언젠가는 써먹게 됩니다.
1: 당연하죠. 문장 만들 때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죠?
0: 그럼요.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that's why라고 했어요.
1: 네.
0: 그때 wh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1: 그쵸.
0: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유야. 어떤 이유야? 뭐뭐뭐뭐뭐뭐라는 이유야.
1: 네.
0: 그게 이유야.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1: 실패하는
0: 이유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나왔을 때 아유.

0: 그거지. 이런
1: 아,
0: 느낌입니다.
1: 바로 그거야.
0: That's right. So that's why 평소문, 그래서 평소문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뭐, EBS 왕초보 영어를 보면 영어가 많이 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미리 그 얘기가 나왔을 때,
1: 네.
0: 슬기 씨가 여러분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얘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1: 그죠? That's why
0: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본다.
1: people watch this program.
0: 그렇죠.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Okay? So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 네.
0: 그게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고 잘해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오.
0: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So 인기가
1: 오.
0: 많은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That's why you're so popular. Because you're so nice, but you don't even realize that. 스스로
1: 네.
0: 알지도 못해요. 이런 느낌. Alright?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정도 끊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요. 평소문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리고 that's why랑 자연스럽게 어떻게 블렌딩을 시키느냐입니다.
1: 네.
0: 자, 한번 연기해 볼게요.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Oh, that's why you're so popular.
1: That's why you're so popular.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만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That's why는 뭐랑 바꿔도 되겠어요. 저번에 나왔습니다.
1: 아하, that's the
0: That's
1: reason.
0: the reason.
1: Reason.
0: 자, 이유라는 단어, 그렇죠. That's
1: Yes.
0: the reason. 이렇게 쓰고 평소문을 써도 괜찮습니다. 물론, that's the reason 같은 경우는 조금 더 formal해요. 격식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1: 이게.
0: 이게 왜냐면 더 짧잖아요. 더
1: 그쵸?
0: 쉽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너무 격식이거나 어색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
0: 자, 이랬을 때, 역시 결론은
1: 어떻게
0: 어쩔 수 없어.
1: 되죠? 뭐 먹으러
0: 못
1: 가나요?
0: 살겠다.
1: 아유.
0: 나 라면 끓인다.
1: 아,
0: 그리고
1: 슬.
0: 이제 또 물어보죠.
1: 네.
0: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1: 두개 하나 해.
0: 이어지죠.
1: 그렇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That's it. I am, 라면. 그러면은 나는 I am, 아, I am. 근데 끓인다? 이거 왠지 의역 같아요. 예. 그래서 I am, 나 라면 만든다.
0: 오.
1: I am making 라면.
0: Okay. That's it. I'm making 라면.
1: 왜냐면
0: Alright.
1: 여기 I am boiling 해버리면 나 끓는다가 되잖아요.
0: 아, 끓인다는 맞는데 라면은 그냥 물 넣고 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1: 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0: 좀
1: 있는데?
0: 신기하죠?
1: 예.
0: 우리말에서는 끓인다에 이미 요리의 느낌이 다 들어간
1: 다
0: 것 같아요.
1: 있는데.
0: 라면이랑 뭔가 끓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친구가 된것 같아요.
1: 그쵸?
0: 그쵸, 그쵸? 실제로 우리말로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그냥 물을 넣고 끓인다? 그럼 뭐 스프 안 넣어? 이럴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예, 좀 특이하네요. 그죠? Alright. 자, 메이킹을 썼는데 일단 이거 맞고요.
1: 네?
0: 오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그냥
1: 아,
0: 쿠킹으로 썼습니다.
1: 쿠킹.
0: 자, I'm cooking 라면이라고 했는데요. 쿡이 뭐죠?
1: 쿡은 요리하다.
0: 맞아요.
1: 네.
0: 쿡 요리하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아무거나 다쿡 쓰고 메이크 해도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difference 얘기한 적이 있었죠. Do you
1: 네.
0: remember?
1: 뭐죠?
0: 오케이. 자,
1: 네.
0: make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 샐러드 만들었어. 뭐 샌드위치 만들었어. 나 라면 만들었어.
1: 오.
0: 삼계탕 만들었어.
1: Yes.
0: 우리도 다 그렇게 쓰죠? So
1: 그쵸.
0: make는 다 됩니다. 근데 cook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불로 막 뒤지고 볶고 끓이고 하는 요리들을 보통 얘기를 하기
1: 아,
0: 때문에
1: 맞아,
0: 열이 가해지지
1: 맞아.
0: 않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샐러드라든가 나 오늘 샐러드를 쿡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샌드위치도 쿡했다고 안 하고 그냥 메이크를 씁니다.
1: Make
0: So
1: sandwich.
0: 만약에 if you're confused between the two 두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이거 쓰는 게
1: Make를 써야 되겠네요.
0: 안전하기는 해요.
1: 네.
0: Okay? 자, 그리고 보세요. 앞부분에 추임새가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죠?
1: That's it.
0: That's it인데 제가 해석으로 뭐라고 써놨나요?
1: 못 참겠다.
0: 맞아요. That's it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라는 뜻도 됩니다. Oh,
1: 네.
0: that's it, that's it. Okay? 아니면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를 잘 맞췄어요. 그래서
1: 네.
0: 아, 바로 그거지. That's it, that's it. 가능하지만 그런 뜻 말고도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 못 참겠다. 거기까지다. 진짜 거기까지예요. That's it. Right? 그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convenience store 갔거나 supermarket 갔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That's it? 그거 뭐 다예요?
1: 다예요?
0: 더 이상 안 사요? 그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된다 보다 못 참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아, 좋아요.
0: Let me just show you the sentences here. 자, 읽어주세요.
1: 네, that's it. Go to bed.
0: Right. 이거 좀 강하죠?
1: 네.
0: 네, 잠자리 들어. 이제 그만 갖고 놀아. 아이한테 뭐 이렇게 장난감 얘기를 할 때
1: 네.
0: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Hey, that's it. Go to bed.
1: 오,
0: 거기까지.
1: 거기까지야.
0: 못 참아. 그렇죠. 그런 느낌.
1: 그리고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그렇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위협적으로 굴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선을 넘은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hey,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이러면은 나 거기까지 못 참아요. 나 경찰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that's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 Okay?
0: So 우리가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it. Go to bed.
1: That's it. Go to bed.
0: Right.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1: That's it. I'm calling the police.
0: 자, 우리 더 이상 못 참아요. 배고파요.
1: 네.
0: 갈게요. That's it. I'm cooking ramen.
1: That's it. Oh, I'm cooking rame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2: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2: That's it. I'm cooking ramen. That's it. I'm cooking ramen.
0: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make someone, 그 다음에 형용사.
1: 네.
0: Right?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셔야 돼요.
1: Yes.
0: 걔는, 그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를이고요. 과거입니다.
1: She made us happy.
0: She made us happy. You make me happy.
1: Yeah,
0: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날 슬프게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sad.
0: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요리 영상들이 날 배고프게 만드네.
1: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그렇죠.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She made us happy. Don't make me sad.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0: Alright, 다음은요?
1: 네?
0: That's why 뭐뭐뭐 이거 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That's why 뭐뭐뭐
1: yeah.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기 많은 거야.
1: That's why you were so popular.
0: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야. 우리의 다이어트들을 실패하는 거야.
1: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0: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야.
1: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All right.

0: 읽어볼게요.
1: That's why you are so popular.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That's why people watch this program.
0: 어우, 좋습니다.
2: Yeah.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4: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3: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4: That's it. I'm cooking ramyun.
0: 미션 해결할게요.
2: 세계 이렇게 미션
0: 해결!
2: These cooking videos make me hungry.
5: I agree, but they're so satisfying.
2: Yeah, that's why we always fail our diets.
5: Yeah, that's it. I'm cooking ramyun.
2: Ramyun?
5: I need to eat it now. I'm sorry.
2: No, no.
0: Oh, good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 라는 문장이었죠? This exam is much more difficult.
0: There you go.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That's why 평서문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바로 전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2: 예.
0: 그래서 영어가 재밌는 거야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이 명작할 때 무조건 소리 내주시고 큰 소리로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억울하다! 억울해!
2: 안녕, 나 은우야. 나 지금 진짜 재밌는 영상 보고 있어.
3: 은우야, 30분만 보기로 약속했지? 시간 다 됐다.
2: 네. 좀 더 보고 싶지만 난 약속을 잘 지키는 은우니까

0: 충전만 해놓고서 가야지. 이건가?
1: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0: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충전하려고.
1: 또 변명?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이게 아닌데?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속상해, 답답해. 사실 유치원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1: 깨끗하다.
2: 김민 파손지.
1: 야, 왜 내 차 때려?
0: 아, 네가 갖고 놀던 건지 몰랐잖아.
1: 몰랐으면 다냐?
0: 몰랐으면 다지. 왜 미치냐?
1: 에이. 아, 선생님.
3: 어, 윤아, 왜 그래?
0: 얘가 저 미쳤어요. 아파요.
4: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0: 네가 먼저 내 차 때렸잖아. 아!
3: 아이고, 윤아, 속상했구나. 근데 윤호야 이거 봐라, 자동차 하나도 안 다쳤다. 우와, 이 차가 엄청 튼튼한가 봐.
0: 뭐야, 선생님은 다 내 잘못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닌데, 윤호가 먼저 밀쳤는데. 답답해, 속상해.
3: 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더? 그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와,

0: 그래. 너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왜 골라줘. 은우 마음 몰라주는 엄마, 친구, 선생님 모두 다
1: 미워, 짜증나.
2: 피상, 피상.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은우의 마음이 위험해. 은우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딩딩.
3: 여기가 어디지? 저기 뭐가 있나 봐.

0: 아이고 우리 우드. 세상은 왜 우리 우드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와!
1: 너 누구냐니까?
0: 안녕. 내 소개가 좀 늦었지? 내 이름은 어구리. 은우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은우, 너 엄마가 네 맘도 몰라주고 약속 안 지킨다고 야단쳐서 억울했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윤호가 먼저 밀쳐서 너도 밀친 건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지?
1: 아!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선생님!
3: 맞아, 억울했어.
0: 은우야, 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준비됐지? 둘, 셋! 억울해! 너 좀 시끄럽거든?
3: 너 왜 우는데?
4: 아니, 은우 보니까 나의 억울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지 뭐야.
3: 너도 억울했었던 일 있었어?
4: 당연하지. 누구나 억울했던 일은 있을걸?

0: 옥수수다!
1: 우와, 맛있겠다! 아이, 그런데 지금 딩딩이 너 혼자 먹는 거야?
2: 미안. 내가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다 먹었냐?
0: 누가 방귀 꼈어?
1: 어우, 그거야 당연히 딩딩이겠지.
2: 나? 나 아닌데?
1: 허유, 네가 아닐 리가 있겠어? 방귀에서 어우, 딱 옥수수 냄새가 나는걸?
0: 맞아! 어우, 옥수수 썩은 냄새!
2: 아닌가? 방귀에서 옥수수 냄새 하나도 안 나는가?
0: 아니긴, 딱 옥수수 냄새구만!
1: 맞아! 으유, 이 옥수수 방귀쟁이! 옥수수!

0: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
1: 딩딩이, 네가 진짜 안 낀 거 맞아?
0: 안 끼었다니까. 둥둥이나 댕댕이가 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2: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한걸.
0: 그치 그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
1: 그래도 동동이 댕댕이 믿지 않아?
0: 처음엔 미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되더라. 나 혼자 옥수수를 다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
2: 아이, 그치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은우야?
1: 응.
0: 맞아.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은우가 먼저 윤호를 밀치지 않았다는 사실 나도 알고.
2: 나도 알고.
1: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잖아.
3: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친구야? 지금 당장 용기를 내라. 최은우, 넌 할 수 있어!
1: 넌 또 누구야?
3: 난 용감이. 은우노의 용감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2: 찬성이요!
1: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또
4: 변명?
1: 이럼 어떡해?
2: 선생님이 그러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0: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1번, 억울한 마음이 작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2: 나? 나 작아지기 싫은데? 안 작아질 건데?
0: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담 2번, 용기 내서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본다.
3: 그래, 2번 용기를 내보자. 아자!
0: 자, 과연 은우의 선택은?
1: 어떡하지?
4: 은우 뭐하니?
1: 어? 선생님.
4: 은우, 혼자 여기서 뭐해?
3: 은우야, 할 수 있어! 용기! 아주야!
1: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4: 은우, 할 말이 뭔데?
1: 아까요, 제가 먼저 윤우 밀친 거 아니거든요? 윤우가 먼저 밀쳐서.

0: 저도 화나서 그런 거예요.
1: 그랬어? 윤호가 왜 은우를 밀쳤을까?
0: 제가 로봇으로 윤호 자동차 때렸거든요. 저는 윤호가 갖고 놀던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1: 아, 은우는 모르고 그런 건데 윤호는 자기 장난감 건드려서 화가 난 거구나. 아휴, 은우랑 윤호 둘 다 속상했겠다, 그치?
0: 네.
1: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0: 네, 알아요.
1: 선생님이 윤호한테도 살짝 가서 얘기할게.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0: 네.
1: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그랬구나.
0: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
2: 파워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3: 아, 네가 갖고 놀던 건지 몰랐잖아.
2: 몰랐으면 다냐?
3: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0: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윤우도 억울했을 것 같아. 야, 지은호.
2: 응? 왜?
0: 아까 네가 갖고 놀던 자동차 모르고 때려서 미안.
2: 괜찮아. 나도 아까 너 밀어서 미안.
3: 괜찮아. 야, 나 미끄럼틀 엄청 빨리 내려있다.
2: 아, 나야말로.
3: 아, 내가 더 빨리 내려가
2: 더 볼게.
3: 아, 내가 더 빨리야.
2: 어디 한번 네가 잘 타나 볼.
3: 어떠냐?
4: 응, 잘 타네.
2: 아, 나도 왜 이렇게.
3: 아, 내가 너보다 더 잘 타.
2: 내가 너보다 잘 타거든.
3: 아, 아니거든. 휴.
2: 스피드런.

0: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은 환자가 없네. 아픈 동물들이 없나 봐. 뭐지? 무슨 일인가요?
1: 도토리가 어휘벌레인데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팔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0: 네? 아니 도대체 어쩌시다가?
2: 도순이 절 일부러 나무에서 떨어뜨렸어요.
3: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무를 잘라 일부러 거슬리를 떨어뜨렸어요.
0: 네? 아니 뭐가 저렇게 뻔뻔해?
3: 나 후회 안 하거든.
4: 어허, 조용히 하세요.
3: 거슬.
2: 나한테 왜 이런 일이.
5: 오늘의 환자 도토리 거위벌레. 도토리 거위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0: 자, 다 됐습니다.
5: 거순 씨, 팔꿈치에 금만 가고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네요.
0: 아니, 근데 경찰은 범인을 저렇게 피해자랑 같이 두고 가면 어떡해?
5: 조사할 게 있다고 금방 온다잖아.
6: 걱정 마세요. 도망 안 가니까요.
0: 그럼요. 근데 거순 씨, 위험한데 나무 위로는 왜 올라가신 거예요?
2: 그게 도토리가 필요해서 올라갔죠.
5: 도토리?
2: 네, 우리 도토리 거위 벌레는 도토리로 무엇을 할까요?
0: 아, 이거
5: 문제인가요?
2: 네. 1번 먹는다. 2번 알을 낳는다.
0: 아하! 도토리를 먹어서 도토리 거위 벌레인 거 아니야? 저 우리 맞죠?
6: 정답을 알려드려요?
0: 아니요.

0: 저희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가 열리는 여름 땅 속에서 나와 짝짓기를 하죠.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으면 그 도토리가 매달린 가지를 일단 주둥이로 반쯤 잘라놔요. 그리고 도토리에 구멍을 뚫죠.
1: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뚫지?
0: 긴 주둥이 끝에 드릴 같은 게 있어서 나무든 도토리든 잘 팔 수 있거든요.
2: 신기하다!
0: 구멍을 다 뚫으면 알을 낳고 구멍을 잘 막은 후 마저 나뭇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떨어뜨리죠. 약 5일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 도토리를 파먹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3: 아하! 도토리에 알을 낳으러 가신 거구나.
4: 맞아요. 우린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에 알을 낳아요.
1: 왜요?
4: 익지 않은 초록색 도토리는 다람쥐도 새도 먹지 않아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1: 아하!
4: 전 아기들을 위해서 아주 어렵게 좋은 도토리를 찾아 구멍을 뚫었어요. 참 잘 뚫었다. 이제 구멍에 알을 쏙. 잘 자라렴.
0: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순이 나타나 제가 있는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잠깐! 그렇게 저도 제 알이 든 도토리도 떨어진 거라고요!
1: 우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5: 지금 거순이 아닌 말 다 거짓말! 정신없이 실려오느라 알도 못 챙겼단 말이에요!
1: 알은 도토리 속에서 잘 살지 않을까요?
5: 하지만 구멍을 안 막았단 말이에요!
3: 구멍?
4: 네! 알을 낳으면 구멍을 꼭 막아야 하거든요. 막는 이유는 뭘까요? 아!
2: 또 문제?
4: 네.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2번, 애벌레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3: 아까 여름에 알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춥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같아.
4: 정답은 1번, 천적이 애벌레를 공격 못하게 하려고.
5: 무서워.
0: 구멍을 막지 않으면 기생벌 같은 천적들이 알을 쉽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알을 낳은 후 구멍을 똥 같은 분비물로 안전하게 막아야 해요.
4: 빨리 막아야 했는데.
5: 그 전에 내가 떨어뜨렸지.
1: 도순 씨!
3: 왜 그러신 건데요?
5: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이 거순이 내 도토리도 내가 낳은 아이도 죽였으니까!
1: 네?
3: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4: 아니에요. 도순, 거짓말하지 마.

0: CCTV?
1: 자, 오, 어? 저거 도순 씨 아니야? 어머, 간다. 오.
2: 맞아요. 전 알을 낳을 도토리를 찾고 있었죠.
3: 오, 이 도토리 크고 좋다. 내 아기가 자라기 딱 좋은 도토리야.
2: 전 그 도토리에 열심히 구멍을 뚫었어요. 도토리가 커서 3시간이나 걸렸죠. 그리고 알을 낳았는데.
3: 알아? 도토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아차, 다른 곤충들이 알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겠다. 똥 같은.
2: 그때 누가 절 계속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3: 기분 탓인가? 얼른 구멍이나 막아야겠다.
4: 누가 진짜 지켜보는가?
1: 아이 참, 누구지? 거수시잖아.
3: 아주 크고 좋은 도토리야.
1: 아니, 저기 있어.
3: 도순이가 구멍도 다 뚫었겠다. 이제 뺏어볼까? 이야! 이 도토리는 이제 내 거! 네가 잘 뚫어놓은 구멍에 알을 낳아볼까?
5: 뭐 하는 거야? 내 도토리라고! 이제 내 거거든! 아니, 내 거라고!
2: 저리 가! 안 돼! 내 알이 들어있다고!
5: 저리 가! 가라고, 가! 가!
2: 이럴 수가. 전 결국 거순이의 덩치에 밀리고 말았죠.
5: 도순이 알은 잇! 잇! 잇! 잇!
2: 아, 안 돼! 알아! 내 알아!
4: 도순 씨 말이 사실이었나?
6: 그러니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거순 씨가 먼저 잘못을 하신 거네요.
3: 다들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CCTV가 있을 줄이야.
1: 우와! 그리고 피해자인 척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3: 아니, 원래 이맘때는 서로 뺏고 뺏기고 도토리 경쟁이 심하다고요. 귀찮게 구멍 안 파도 되고 얼마나 좋아?
5: 그래도 이미 낳은 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너는 내 알이랑 나까지 없애려고 날 나무에서 떨어뜨렸냐? 나만 당할 순 없잖아!
6: 잠깐. 자, 도순 씨가 어떻게 거순 씨를 떨어뜨렸는지 CCTV를 계속 확인해보죠.
1: 네.
2: 그럼 내 알을 낳아볼까? 너는 알을 낳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낳지 마. 아, 도순, 그만해. 넌 나한테 힘으론 안 돼. 낳지 말라고. 그런데 어쩌냐? 나 벌써 낳았지.
5: 이럴 수가.
7: 야야, 저리가.
2: 우리 아기 안전하게 이제 구멍을 막아볼까?
3: 막자, 영자.
5: 구멍을 막기 전에 떨어뜨리면 결국 네 알은 다른 곤충에게 먹히고 말 것이야.
2: 그래서 전 거순이가 구멍을 막기 전 떨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잘랐어요.
3: 막자. 하나, 둘.
2: 도순! 뭐 하는 거야? 네 알과 함께 잘 가라, 거순.
5: 안 돼! 아직 구멍 못.

0: 그렇게 도순 씨가 거순 씨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거네요.
1: 무섭다. 거순!
2: 경찰관님! 저 너무 무서워요. 빨리 도순이 좀 경찰서로 데려가 주세요.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먼저 잘못한 건 거순 씨잖아요.
2: 왜 그래? 당신들이 경찰이야?
0: 그 전에 말을 없앤 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큰 죄.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가시죠.
2: 네? 아, 불쌍한 내 아이들. 깨어나보지도 못하고.
3: 도순 씨!
2: 마! 아이, 내가 갈 거야! 아이, 아!
1: 다시 한번 보자.
4: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 어머,
4: 아래 터뜨렸어. 아래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5: 숲에선 지금도 도토리 거위벌레의 비정한 도토리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1: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여름 또다시 땅 밖으로 나와 도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겠지.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0: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아침 할아버지 돌보기.
1: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팔팔은 할머니 수지랑 같이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0: 우리 할아버지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
2: 엄청 많이 아프신 거야, 페파?
3: 아니야, 그냥 발등에 닻을 떨어뜨리신 거야.
4: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5: 맛있게 드세요.
0: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4: 페파 왔구나. 왔어요, 여보. 수지도 왔네.
0: 수지는 간호사 되는 걸 좋아해요. 병원에서는 편하게 잘 쉬셨어요?
4: 좋았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TV도 봤으니까.
0: 우와! 슈퍼 감자다!
5: 의사 선생님들이 페파 할아버지 보러 오셨어요.
6: 저는 북극곰 의사인데요. 어떻게 다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닻을 옮기다 발등에 떨어뜨렸대요.
4: 그렇게 됐어요.
7: 붓기는 어제보다 가라앉은 것 같은데.
6: 이 정도면 회복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7: 예,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네요.
4: 벌써요? 하지만 제 발은 아직 아픈걸요, 선생님. 제대로 걷는 건 아직 무리라고요.
6: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곧 나으실 거예요.
7: 집에 가면 옆에서 돌봐줄 분은 있나요?
0: 네!
7: 아, 간호사가 있으시네요.
0: 진짜 간호사는 아니에요.
7: 페파랑 수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잘 돌봐드릴 수 있겠니?
0: 그럼요. 저희 둘 돌보는 거 아주 잘해요.
7: 야, 잘 됐구나.
6: 당분간은 푹 쉬셔야 돼. 그래야 빨리 나으시거든.
4: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낫는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7: 가볍게 발을 움직여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앞뒤로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5: 가실까요?
6: 당분간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7: 너무...

0: 많이 걷지도 마시고요.
1: 물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2: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은요?
3: 참, 얼린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발에 대면 붓기를 빼는데 좋아요.
4: 완두콩은 발에 대고 아이스크림도 드시면 안 돼요?
3: 드셔도 상관은 없지.
4: 만세!
0: 제가 구급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5: 모두 이따 집에서 봐.
1: 안녕.
4: 우와, 구급차도 타보고 신난다.
6: 선생님, 수지한테 사이렌도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0: 그건 좀 곤란해, 페파. 응급 상황일 때만 트는 거란다.
4: 와우. 어제 병원에 갈 땐 사이렌 틀고 갔어?
6: 응.
4: 어떤 소리가 났는데?
6: 어떤 거냐면 삐뽀, 삐뽀, 삐뽀, 삐뽀.
7: 페파 할아버지가 페파 집에 오셨어요.
3: 어제 다친 발은 좀 어떠세요, 아빠?
2: 머리만 좀 아프지 많이 좋아졌어.
6: 저희가 금방 낫게 돌봐드릴게요.
4: 할아버지는 푹 쉬셔야 해요.
0: 걷기 힘들면 이 목발을 쓰세요.
6: 얼린 완두콩이 필요한데 아빠가 갖다 주실래요?
8: 그래.
6: 잘 됐네요. 옳지, 할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4: 여기 물이요.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6: 운동도 하시고요.
4: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실래요?
6: 잘하셨어요.
8: 수건을 싸왔는데 어디에 쓰죠?
3: 발등에 대주면 붓기를 빼는데 좋대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2: 발이 베기는데 쿠션 하나만 놔주겠니?
6: 바로 갖고 올게요.
2: 고맙다.
7: 페파 할머니가 오셨네요.
5: 우와, 우리 영감 얼굴이 잘 챙겨줘서 아주 환해졌네.
6: 저랑 수지가 돌봤어요.
4: 잠깐, 너희 엄마는 왜 빼?
8: 나도 완두콩 가져왔는데.
5: 복도 많으시지. 말만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6: 의사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드셔도 된댔는데.
5: 너희도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6: 네, 할머니.
7: 페파와 수지는 다친 할아버지를 돌보는 게 좋았어요. 페파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6: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
7: 오늘은 한여름에 태어난 북극곰팽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4: 좀 덥지 않니?
6: 응, 나도.
9: 왜 겨울 외투를 입고 오라고 했지?
1: 우리가 가는 데는 외투가 꼭 필요하단다.
9: 팽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6: 나도 잘 몰라.
3: 깜짝 선물이라 아직은 비밀이야. 오!
9: 깜짝 선물!
7: 친구들이 탄 차가 스포츠센터에 왔어요.
4: 여기는 왜 온 거지?
3: 다 왔어, 들어가자.
4: 여기 진짜로 춥다.
9: 저거 봐.
7: 스포츠센터에 들어와 보니 아이스링크가 있군요.
6: 저거 때문에 이렇게 추웠구나.
3: 맞아, 따뜻하면 얼음이 녹아서 계속 춥게 해야 돼.
6: 우리 저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1: 더 좋은 걸 할 건데 우린 저기서 아이스하키를 할 거야.
6: 아이스하키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4: 아이스하키가 뭔데요?
6: 얼음 위에서 스틱을 들고 하는 게임이야.
3: 너희도 다 컸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게임할 친구?
10: 저요!
3: 스케이트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돌라가.
6: 난 이게 좋아.
9: 오, 발에 딱 맞는다.
3: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야 해.
1: 팔꿈치에도.
9: 오.
1: 어깨도 차야 해.
3: 헬멧도 쓰고.
1: 됐다. 이제 준비 끝났어.
9: 이러니까 너무 걷기 힘들어요.
1: 빙판에 올라가면 금방 괜찮아져.
3: 너희들 지금 펭귄 같아.
6: 띵띵띵띵.
9: 비켜. 얘들아, 펭귄 나가신다.
1: 깜빡할 뻔했네. 스틱 하나씩 줄게.
9: 오, 감사합니다.
6: 내 스틱은 구부러졌어.
4: 원래 구부러진 거 맞아.
1: 아이스하키 스틱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6: 오, 알았어요.
4: 제자리에 준비 출발.
6: 슈!
4: 슈!
3: 너희들 괜찮니?
1: 괜찮아요, 괜찮아. 넘어지는 것도 다 재미랍니다.
6: 어떡하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
9: 지금 말하는 누구야?

0: 미안.
1: 얘들아, 넘어지는 거 다 끝났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2: 어떻게 하는 건데요?
1: 먼저 팀을 둘로 나눠야 해.
2: 페파, 멀리, 제럴드, 나랑 한 팀이야.
3: 예! 데니!
2: 페드로, 레베카, 데니, 나랑 한 팀이야.
3: 예!
1: 이렇게 한 팀.
4: 공은 어디 있어요?
5: 공은 없어, 데니. 아이스하키에선 공 대신에 퍽이라는 걸 써.
1: 아이스하키의 목적은 이 퍽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거야.
6: 골키퍼는 페니 엄마랑 내가 할 거야.
1: 모두 게임할 준비 됐나요?
3: 네!
1: 좋아요.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7: 내가 칠게! 내가!
8: 움직이는 퍽을 치는 게 쉽지는 않죠.
4: 내가 칠게, 내가! 으아!
7: 반대!
2: 이번엔 나?
7: 야, 안 돼!
9: 후, 너무 빠르다!
1: 뭐야! 볼을 넣어야 끝나지! 게임 안 할 거야?
4: 하! 좋았어!
1: 끝났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3: 완세!
6: 오늘 모두 잘했어.
2: 휴, 힘들긴 했지만 진짜로 재밌었어요.
1: 수고 많았어, 페니. 오!
2: 우와, 내 생일 케이크가 하키 팝이야.
3: 생일 축하해, 페니.
8: 페니의 아이스하키 생일 파티는 전부 다 좋아하는군요.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제일 큰 그림.
1: 파파랑 친구들은 오늘 양 할머니랑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2: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3: 쇼핑몰에 가는 중이야.
0: 아우, 우리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3: 아니, 오늘은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야.
1: 여기는 미어캣 아저씨가 일하는 쇼핑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러 오셨나요?
3: 맞아요.
4: 알겠습니다. 차는 저 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3: 네네, 감사합니다.
4: 아니요, 주차장은 저쪽인데. 여기 계시네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장소예요.
0: 우와, 엄청 크다.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나 봐.
4: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선 안에서만 그려주실래요? 밖으로는 안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뭐 노력은 해볼게요.
4: 그리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0: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할머니?
3: 오,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리 와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래?
0: 난 예쁜 꽃을 그려야지.
5: 난 작은 새를 그려야지.
6: 나는 태양 그려야지.
3: 아주 멋지구나. 이제 이 그림을 큼직하게 그리면 돼.
0: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3: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지.
0: 오, 정말 크다.
1: 수지 할머니가 프로젝터로 그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3: 이제 어디에 칠할지는 알겠지?
7: 근데요 할머니, 너무 높아서 우리 팔이 안 닿아요.
3: 저 미어캣 아저씨, 애들이 팔이 안 닿는데 받쳐줄 만한 게 있을까요?
4: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됐어요. 에? 우린 그냥 이 막대 달린 긴 붓을 쓸게요.

0: 앞치마요. 앞치마를 하세요. 이러니까 좀 낫군요. 계속하시죠.
1: 놀리랑 에밀리, 파드로가 녹색 풀밭을 칠하고 있어요.
2: 똘똘똘.
3: 미어캣 아저씨, 혹시 던질 수 있는 스펀지도 있을까요?
0: 던질 수 있는 스펀지요?
3: 됐어요. 여기 찾았어. 스펀지를 물감에 푹 담그고.
0: 어떡해.
2: 저러니까 진짜 꽃 같다.
3: 그치?
4: 저희도 물감 묻힌 스펀지 던져도 돼요?
3: 여기서만 던져. 오늘은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내 말 맞죠, 미어캣 아저씨?
0: 네? 알았어요. 대신 오늘만이다. 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줄래?
1: 맨디랑 데니, 수지가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4: 근데요, 할머니. 풀밭 위는 어떻게 칠해요?
3: 미어캣 아저씨, 쭉쭉 늘어나는 줄은 없을까요? 아이들을 위로 슉 올려줄 건데요.
0: 뭘 하신다고요?
3: 아유, 됐어요. 찾았어.
0: 대체... 헬멧이요. 헬멧을 써야죠.
3: 하하, 좋았어. 이러니까 안전하고 좋네.
4: 이거 너무 좋다.
3: 물감은 여기에 있어.
1: 페퍼랑 제럴드가 하늘을 칠하고 있어요.
3: 아, 몸으로 그리는 그림 좋지.
4: 나 진짜 하늘 난다.
3: 오, 진짜 멋지구나.
5: 이쪽 벽이 훨씬 예뻐졌는데.
4: 저기 한 군데 빠졌는데 어떡해요?
3: 저기는 또 어떻게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나?
5: 페인트 대포는 이럴 때 쓰면 딱일 것 같은데.
0: 대포는 절대 안 돼요.
5: 안 되긴. 이미 달아놓은 걸 어떻게 안 쓰고 그냥 놔둬. 모두 비켜요.
4: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3: 맞아. 근데 여기 미어캣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만 못 그렸을걸.
0: 나는 덕분에 벽이 아주 환해졌네요.
3: 완벽해.
4: 깨끗 오리 경주.
1: 오늘은 강에서 플라스틱 오리로 경주를 하는 날입니다.
4: 오늘 경주에 오리 빌려줘서 고마워, 이비.
6: 다들 오리 꾸미 오셨죠? 어떤 오리가 누구 건지 알 수 있게요.
7: 네!
4: 저는 이비 오리에 빨간 목도리를 감았어요.
8: 제 오리는 간호사예요.
2: 제 오리는 해적이에요.
6: 알.
8: 공룡.
1: 조지 오리는 진짜 공룡처럼 생겼네요.
0: 내 오리에는 돛을 달았는데.
9: 난 프로펠러를 달았는데.
6: 안 돼요. 도치랑 프로펠러는 반칙이잖아요.
5: 그럼 이건...
6: 로켓 엔진도 안 되고요. 좋아요. 모두 주목. 오리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 다리에서 오리를 뚝 떨어뜨리면 강을 따라 쭉 내려가요. 바위가 있는 데를 지나고 통나무를 지나서 저 결승 다리 밑을 먼저 지나가는 오리가 이기는 거예요.
7: 완세!
6: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경주할 땐 아무도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리 아줌마만 빼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경주 시작!
8: 저기요!
6: 네! 황소 아저씨가 치고 나가서 1등!
5: 잘한다, 우리 오리!
6: 캔디 오리가 다시 앞질렀습니다.
8: 네, 저요!
6: 데니 오리가 바짝 추격하는데요.
2: 기다려, 금방 앞서줄게.
10: 잘한다!
6: 조지 오리 힘내라!
4: 근데 네 오리는 어디 있어?
8: 내 오리는 이길 생각이 없는지 너무 느려. 뭐해, 간호사 오리야? 빨리 좀 가!
6: 바위로 가면서 페드로가 페퍼 할머니를 제치고 1등이 됐네요.
1: 페드로 오리는 카우보이 오리예요.
2: 1등!
11: 안 돼!
2: 안세! 미안, 페드로.
11: 아니야, 난 괜찮아. 이건 경주인데 뭐.
6: 와, 누구?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이제 섬을 돌아갑니다. 오, 캐퍼게 치고 나오네요.
8: 우리가 이긴다, 이기.
5: 우와, 우리 조지 우리도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데.
8: 곤냥.
7: 오, 힘내라 우리들, 힘내.
6: 통나무까지 1등을 페퍼.
8: 잘한다 우리 오리.
1: 페퍼 오리가 통나무에 걸렸네요.
8: 오, 반대.
1: 페퍼 오리가 빠져나왔군요.
6: 별식성이 보입니다.
8: 오, 빨리 오리야 빨리.
6: 이겼어.
8: 네!
6: 상으로 반짝반짝 황금 트로피를 줄게.
8: 이것봐 이비, 우리가 이겼어.
10: 왕세!
4: 레베카 이모,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2: 계속 가면 바다까지 가요?
6: 아니,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욕조에 있어야지.
5: 네, 맞아요. 집에 가져가서 다음 목욕할 때 쓰는 거죠.
11: 잘했어, 아기 오리야.
4: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자, 오리야.
5: 오리 경주를 해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프네. 누구 도시락 먹을 친구?
1: 경주가 끝나고 다 함께 먹는 도시락보다 좋은 건 없죠.
8: 오리 아줌마도 왔네.
5: 맞아. 소풍에 오리 아줌마가 빠지면 소풍이 아니지.
6: 오늘 강 쓰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8: 너도 이 상추 하나 먹을래? 너도 네 아기 오리 상추 하나 줄래, 이비? 이비가 그러는데 자기 오리는 배 안 고프대요.
1: 페퍼랑 이비는 오리 경주가 좋았어요. 오리 경주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백수대 번개.
1: 공포 특급 아마존의 악당들.
2: 오싹오싹 무시무시 소름소름. 조심해, 여기는 정글의 악당들이 사는 곳.
3: 와우, 정글의 악당이 있다고? 완전 소름 끼치게 좋아 좋아. 가, 악당들이여 뭉쳐라. 에브리바디 악당 소리 질러. 저기 가면 마음에 드는 부하를 찾을 수 있겠는데? 정글의 악당들이 이빨 해적님이 견뎌! 슈!
2: 이빨 해적이 온다고?
4: 오지마!
5: 위험할 땐?
4: 번개!
6: 걱정하지마, 세계의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아이. 오싹오싹, 무시무시, 소름소름. 친구들이 살고 있는 정글이 어디지?
7: 오싹오싹, 무시무시, 소름소름 친구들이 사는 곳 말씀이십니까? 위험해요, 번개맨. 간다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지도 몰라요.
6: 하지만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번개맨은 어디든지 간다. 그것이 바로 슈퍼히어로의 의무이자 사명이니까.
7: 극한 직업 번개맨, 극한 직업 번개맨.
6: 그래도 너만은 알아주는구나, 번개아이.
7: 정글의 악당들이 사는 곳, 아마존. 아마존이 검색되었습니다.
6: 아마존? 좋아, 아마존으로 간다. 번개, 이동!